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0: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4: 와우, it's been so long since I've been to a Chinese restaurant. 사장님, 원 짜장면, please.
2: 아따, 진짜 오랜만에 오셨네요. 오케이, 자, 호레, 짜장면 하나.
4: 사장님, wait a sec. I'm a bit stressed out today, so I want something spicy. I changed my mind. Please give me a 짬뽕.
2: 아유, 그래요, 그래요. 스트레스 짬뽕 굿. 여기 호레 짜장면 취소. 짬뽕 하나.
4: Oh, that sounds delicious. Oh, but hold on. Oh, my doctor told me not to drink the broth because of my high blood pressure. 사장님, instead of a 짬뽕, can you once again give me a 짜장면, please? I changed my mind again.
2: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맞아. 이게 인생 최대의 고민이잖아요. 그치, 뭐. 여기 홀에 짬뽕 치소, 짜장면 하나.
4: Just thinking about it makes my mouth water. Oh, wait. But since it's raining outside, I suddenly want something warm. Oh, 사장님, I'm sorry, but I'll have to switch back to the 짬뽕.
2: 아유, 뭐 네네 맞아요. 뭐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에는 레인데이 짬뽕구.

0: 여기 홀에 짜장면 치소 짬뽕 하나.
1: Wait, but hold on. Oh, today I'm craving meat more than seafood. I think 짜장면 with meat sounds better. Oh, 사장님, I'm really sorry, but please change it back to 짜장면.
0: 손님, 그냥 제가 서비스로 짬뽕 드릴 테니까 짜장면이랑 짬뽕이랑 다 돼 있어. 홀에 짬뽕 서비스 줘가요.
1: Oh, actually, oh, it's just that I'm really hungry today. Oh, you know what? I kind of want something sweet and sour. Oh, sweet and sour pork. 사장님, can you make me a tang siuk real quick?
2: 오늘 배워볼 표현, 마음이 바뀌었어요. 영어로 뭐라고요?
1: I changed my mind. I changed my mind.
2: I changed my mind.
1: Mind는 생각이나 마음을 뜻하는데요. 마음이 바뀌다. I changed my mind. 반대로 마음 먹다, 결정하다는 I made up my mind 라고 하면 됩니다. 결정을 하지 못할 때는 이렇게 말하세요. I can't make up my mind. I can't make up my mind.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마음이 바뀌었어요.
1: I changed my mind.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1: See you tomorrow.
3: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어 방송.
4: My school, my story. School reporters are bringing you the latest news from their campus. From April to December, the school reporters will cover all the exciting moments of school life, bringing you student voices, campus news, and special interviews. Catch the broadcast every Sunday from 11 a.m. to 12 p.m. Don't miss the chance to hear our student stories on the School Reporters broadcast.
5: Still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Kids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Busan Worldwide with Stephanie Yoon. BEFM, Busan 영어 방송.

0: Time is now 11:11,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It's easy to assume actors just follow projects and broadcasters head where the most opportunities are. But our guest today chose a different path. Joining us is actor Han Sang-jin here in the studio. He serves as an ambassador for Busan and Hyundai District, received an appreciation award from the Dongne Police Station, and records subway announcements to prevent voice phishing for the Busan Police Agency. Working on local sets, he saw the true talent of Busan's crew and youth, and has championed the region's potential ever since. Today, we're going to talk to him not just as an actor, but as a fellow citizen about Busan's future and how to grow its strengths. 네, 오늘 더 인터뷰는 한상진 배우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배우 한상진이 아닌 한 명의 부산 시민의 시선으로 바라본 부산의 미래와 가능성, 그리고 우리 도시가 가진 장점을 어떻게 더 키워갈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부산 월드와이드 부산 영어 방송은 처음이실 것 같은데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1: 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부산광역시 또 해운대 홍보대사 한상진입니다. 부산 영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요즘은 일주일에 한 5번 정도 촬영을 하고요. 부산에서 네. 이틀, 서울에서 3일 정도 촬영하고 이제 부산 서울을 매일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1: 네,
0: 역시
1: 반갑습니다.
0: 배우님이라 그런지 목소리가 꿀 목소리입니다. Well, so our guest is Han Sang-jin here in the studio, the promotional ambassador for Busan Metropolitan City and Hyundai. He expresses his delight in meeting the listeners of BEFM, and he shares that his current schedule keeps him incredibly busy, shooting about 5 days a week, and he's going from Seoul to Busan every single day. Now, you have so many titles: actor, broadcaster, promotional ambassador for Busan and Hyundai. Yet, I heard your absolute favorite title is Coach Park Jong-un's husband. So, what is the reason behind that? 배우와 또 방송인, 부산광역시와 또 해운대구 홍보대사까지 많은 수식어가 있지만 박정은 감독의 남편이란 수식어를 가장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1: 예, 답을 하기 전에 제가 지금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으니까
0: 네.
1: 부산이 아니라
0: 네.
1: 미국 어느 도시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뉴욕 같죠?
1: 아, 네, 예, 약간 뉴욕 같고.
0: 부산 월드와이드입니다.
1: 네, 지금 스튜디오 동부 느낌이고요. 네, 그 우리 스테파니 또 발음은 네. 서부 느낌이 들어서 동서부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박정은 감독, 이제 BNK 여자농구단 감독 덕분에 이제 부산과 인연을 맺게 됐죠. 사실 부산에 내려와서 이제 BNK 여자 프로농구 팀을 뭐 응원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0: 네. 네.
1: 자연스럽게 제가 부산이란 도시에 조금 더 빨리 적응하게 된 게 BNK 여자농구단 덕분인 것도 있었습니다. 사실
0: 네.
1: 지금 제가 부산에서 인연은 다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부산을 이해하고 제가 뭐 사랑하게 된 계기도 결국 아내 덕분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0: 그렇군요. 이 부산의 인연이 또 결국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말씀이 참 따뜻하게 들리는데요. I love that. So he shares that it was entirely thanks to Coach Park Jong-un, and he formed a connection with Busan in the first place through that. And by moving down and living here, he began cheering for BNK women's professional basketball team, which naturally helped him to really adapt to the city of Busan very quickly. And it allowed him to deeply understand and fall in love with the city as well. Well, now, most of your acting projects are in Seoul, and Coach Park Jong-un also spends most of her time with the team. So you weren't in a situation where you absolutely had to live in Busan, but you moved down here because you firmly believe that money earned in Busan should be spent in Busan. So could you tell us more about that perspective? 부산에 꼭 살아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는데도 직접 생활터전을 옮기셨습니다. 부산에서 번 돈은 부산에서 쓰는 것이 맞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1: 이게 사실은 그 한 지역의 프로팀의 감독이라면 그 지역에서 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자의 개인 차는 있겠지만
0: 네.
1: 그리고 또 경제라는 것은 이 결국 돈이 순환해야 되는 구조거든요.
0: 그럼요.
1: 예, 그 부산 경제가 우리가 그냥 다들 어렵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산에서

0: 돈 역시 다른 곳으로 타 지역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 부산에서 순환이 된다면 우리 경제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산이 330만 인구의 도시거든요. 네. 그럼 그 지역에서 경제가 순환이 된다면 뭐 우리가 충분히 이 좋은 경제 규모를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뭐 인컴을 해서 부산 이제 밖에서 해결한다면 좀 저는 경제가 계속 약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네. 부산에서 이래서 부산에서 벌면 당연히 부산에서 소비하는 게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예, 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산에서 열심히 공정 경제를 외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I love that. So he explains that an economy is ultimately a structure where money needs to circulate, noting that if Busan's economy is struggling, it could mean the wealth generated here is leaking to other regions. He points out for a city for 3.3 million people, right? That volume of citizens consuming locally should be enough to create a self-sustaining economy scale as well. However, he warns that if people receive their salaries in Busan and spend that money elsewhere, relying on other regions for education, cultural life, and local economy will be weakened. So he believes that most practical way to revitalize a region is for those who work and earn in Busan to consume in Busan, and that is why he is here and also promoting Busan here is as well. Well, this is your sixth year in the city, in our city now. So in a past interview, you mentioned that Busan fill the empty spaces within me as an actor that Seoul could never do. So what kind of city is Busan to you as an actor? 예, 부산 생활이 벌써 6년째입니다. 예전 인터뷰에서 서울에선 채우지 못했던 배우로서의 여백을 부산에서 채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배우 산상진에겐 부산은 어떤 도시인가요?
0: 부산에서 이제 산다는 건 사실 생활하기 전에는 그냥 여행을 위한, 휴가를 위한, 관광하기 위한 그런 도시였는데요. 네. 제가 직접 살아보니까 제가 해운대에서도 6년을 살았고 지금은 이제 부산 동구에서 지금 이제 또 살고 있는데 이 산업이 참 다양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어렵다 하는 그런 여건 속에서도 우리 부산이 사실은 계속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낸 도시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요즘 뭐 부산의 인구를 감소를 지역 경제, 뭐 지역 인구 소멸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거는 네, 똑같은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에서도 도시가 이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은 충분히 그런 힘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330만 명이라는 이 부산 인구는 사실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잠재력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산은 특히 한국전쟁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한 70여 년 전에 이 대한민국을 지켜낸 피난 수도였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전국의 피난민들을 품어줬던 도시이고 또 그런 역사와 문화가 지금까지 우리 부산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저희 아버님도 부산에서 태어나셨거든요. 오, 예. 네. 전쟁통에 이제 부산에서 원래 부산에 사셨는데 이제 네. 부산에서 이제 전쟁 중에 태어나셨는데 아버지는 이제 그 부산에서 중학교까지 다니셨고 저희 친가 가족들 전부 다 부산에서 고등학교 나오시고 이제 서울로 이제 유학을 간 케이스죠. 대학을. 네. 그렇게 해서 어릴 때부터 이제 제사를 지내거나 이제 가족 행사들이 부산에 많아서 예, 제가 부산을 좀 자주 찾아왔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부산은 제게 낯선 도시가 아니라 제게 깊은 좀 태어날 때부터 인연이 있었던 도시가 네.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1: 그렇군요. 네. 저희 제리님께서 부산광역시 홍보대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Yes, it's definitely something that not everyone can do, right? And he shares that before living here, he viewed Busan merely as a tourist city, but residing here showed him its diverse industries and its ability to forge new possibilities despite tough conditions. And he notes that while Busan's population decline is widely discussed, it is a global phenomenon, right, rather than a unique local issue. And what really matters is whether a city possesses the strength to create new industries and survive, which he firmly believes Busan can.

0: do. He points out that a city of 3.3 million people is remarkably large on a global scale and holds immense growth potential as well. And he reminds us that Busan was the refugee capital, provisional capital that protected the nation during the Korean War. Finally, he reveals a deep personal connection. His father's hometown is Busan, where his father attended school and his also paternal extended family resided. So he visited frequently, and Busan is not a strange city, but a place of long-standing family ties. Well, now that you've been living in Busan for 6 years, if a maybe friend were to ask you, "I'm going to Busan for 1 day trip," where would you want to take them first? 그리고 이제 부산 생활 6년이 된 지금 만약 친구가 전화를 해서 부산에 하루 여행을 간다고 하면 어디부터 데리고 가고 싶으신가요?
1: 네. 뭐 생방이나 이런 얘기를 하긴 좀 그런데 약간 수능 듣기 평가는 느낌처럼 오늘 방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펜을 잡고 계속 지금 제가 막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나? 수능 듣기 평가 지금 비행기도 안 날아다니겠네 이런 생각하면서 지금 듣고 있는데 네, 일단 그 부산에 오면 뭘 타고 올 건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부산에 살면서 이제 친구들이 너뭐 타고 와? 먼저 물어봅니다. 예, 그러면 이제 방법을 얘기하겠죠. 만약에 자차로 온다, 자가용으로 운전해서 온다고 하면 저는 이 울산 그 동부산으로 들어와서, 동부산으로 들어와서, 뭐 용궁사도 보고, 그다음에 동부산 뭐 관광단지, 그다음에 달맞이길,
0: 좋죠.
1: 해운대, 그래서 광안대교를 거쳐가지고 이 영도와 송도를 거치는 코스를 추천하고요. 그다음에 뭐 기차를 타고 온다. 그럼 부산역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0: 그쵸.
1: 부산의 원 도심이 참 아름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부산역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영도를 보내서 영도 갔다가 남포동 가서 식사를 하고 북항을 걸으면서 부산의 역사야 또뭐 이런 분위기를 느끼게 하고 싶고요. 비행기를 타고 온다면 우리 부산에 굉장히 좋은 곳이 있는데요. 이 공항 김해공항에 내리자마자 그 을숙도 에코센터라고 있거든요. 그곳에 가서 이제 서부산 뭐 기장 이렇게 둘러보는 코스를 전 추천합니다.
0: 너무 좋습니다. 정말 투어 가이드 같으신데요. I feel like he's really, he knows ins and outs of Busan. He mentioned that he always asks, "How are you getting here first?" Because the city offers entirely different charms depending on the mode of transportation. So if a friend drives their own car, he advises him to enter through the East Busan to visit like Yeongguk-sa and also the of course the Dalmajigil and Yeongdo and Songdo as well. And then, if they were to take the train to Busan Station, he prefers to show them the old downtown first, having them walk through Yeongdo, Namp'o-dong, and all of that. And if they arrive by plane, he recommends the route starting from the Eulsukdo, exploring West Busan and Gijang, because Busan has so much to offer. And I do notice that the old downtown of Busan is absolutely essential to every single one of your routes, and I love that. And I do want to ask you why that is. 네, 코스마다 이 부산의 원도심은 꼭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1: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초중고를 다한 동네에서 나왔고 딱 서울의 중심인 용산 이촌동이라는 곳에서 생활을 했거든요. 거기서 40년간 살다가 이제 부산을 내려왔는데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은 전 세계 어디 가나 너무 많이 있거든요. 우리 뭐 사실은 해운대처럼 우리 센텀처럼 세련되고 이렇게 고층 건물들 너무 멋있죠.
0: 그쵸.
1: 네, 너무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산의 원 도심은 우리 부산의 역사가 만들어낸 큰 자산입니다. 예,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사람들이 살아온 이제 흔적이라든지 역사, 문화가 우리 원 도심에 그대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저는 원도심을 추천하고요. 특히 부산항 1부두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쟁 당시에 우리 구호물자가 들어오던 곳이었고 3부두는 월남전 파병과 관련된 이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의 항구는 단순한 역사가 아니 그 단순한 항구의 역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 할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외 관광객들도 아무래도 스토리가 있는 곳을 좋아하잖아요. 하와이 가면
0: 그렇죠.
1: 우리가 진주만을 보듯이
0: 네.
1: 예, 그런 것처럼 이런 역사에 아마 더큰 매력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원도심을 추천하고요. 해운대가 우리 부산의 오늘을 보여준다면 원도심은 부산의 역사와 우리 부산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원도시

0: 있기에 우리 해운대가 더 빛나기도 하고요. 사실은 해운대가 있어서 원도심도 빛나고 서로 그렇죠. 함께하는 상생하는 그런 도시가 부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맞습니다. 현재와 과거가 또 함께 있어서 더 매력적인 도시인 것 같은데요.
2: So he shares that he was actually born in Seoul and spent his entire life, usually actually entire school years right in the heart of its urban center. So while he finds the, of course, the sophisticated areas like Haeundae and Centeum beautiful, he believes that the old downtown of Busan is a unique asset, of course, found nowhere else, preserving the authentic traces of just the long-standing human life, history, and culture. And he emphasizes that the existence of Old Town makes Haeundae shine brighter, and Haeundae, in turn, gives even greater meaning to the Old Downtown. I absolutely agree.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speaking with actor Han Sang-jin here in the studio. Now, you mentioned that by directly participating in broadcasts and content produced in Busan recently, you experienced firsthand that the city has excellent production crews capable of creating highly competitive content. So I do want to hear about this. 최근 부산에서 제작하는 방송과 콘텐츠에 직접 참여하시면서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고 뛰어난 제작진이 또 있다는 걸 느끼셨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가능성을 보셨나요?
0: 전 서울에서 살다 왔잖아요.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을 보면 원래부터 서울에 계셨던 분들보다는 다들 다른 지역에서 올라오셨던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1: 네.
0: 예, 원래 서울의 인구가 지금 늘어난 이유는 지방에서 올라온 인구 때문에 늘어난 거지 사실 서울의 원도심의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그 서울에서 콘텐츠를 만드는 분들도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인데 이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청년들이 이 서울로 가는 이유는 일자리 때문이거든요. 예,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약간 좀 어떻게 보면 팩트를 얘기하자면
1: 네.
0: 부산에서 잘하지 못하면 서울에서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예, 결국엔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은 부산에서도 우리 충분히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1: 네.
0: 합니다. 예, 오히려 뭐 부산에서 능력이 없는데 갑자기 서울 가서 인정받는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1: 네,
0: 네. 그래서 오히려 우리 부산은 서울에 갖지 못한 좀 장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건 지금 서울에서도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인데요. 서울은 사실은 모든 게 너무 짜여진 대로 막 시스템대로 촘촘하게 막 돌아가고 있어요.
1: 네.
0: 뭐 좋은 점도 있죠. 시스템화되어 있으니까. 근데 크리에이티브한 이 창작자들에게는 조금 여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은 좀 부족한 환경이지 않나. 예. 그래서 반면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산, 바다, 강을 유일하게 품은 도시입니다.
1: 네.
0: 네.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죠. 그래서 창작자는 그런 자연 속에서 사고를 하고 자연 속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얻는다면 그런 콘텐츠가 그렇게 만든 그런 사고를 갖고 콘텐츠를 만든 사람들이라면 아마 부산이 오히려 더 많은 분들에게 더 좋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 아닐까.
1: 네.
0: 그래서 부산에서 잘하면 세계에서 잘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예. 부산만의 또 이 창작 환경도 다시
0: 그럼요.
1: 되는데요.
0: 네.
2: I love that. So he points out that the most people active in Seoul actually originally came from other regions, meaning that when it comes to creating content, it is the person that matters rather than the location. And he mentioned that this blend of natural surroundings here in Busan, it allows creators to gather fresh ideas and craft new content within that open space, making Busan an even better environment for content creators. And in that case, what do you think is needed for Busan to produce even better content and for young local creators to grow?
1: 그렇다면 부산에서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고 지역의 젊은 또 창작자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0: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저는 일단 사람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부산에서 제가 지금 함께하는 이 방송국 PD님들 아니면 시청에 근무하는 주무관님들 같은 제작사 이런 이 제작사 PD들 보면 정말 뛰어난 청년들이 많거든요.
1: 그럼요.
0: 네. 그래서 정작 우리 지역 기업이나 우리 이곳에서 뭐 그런 콘텐츠를 공급 그 고용주들께서는 부산 사람보다 사실 외부 사람들을 더 많이

0: 채용하기도 하거든요.
1: 네.
0: 예.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부산 사람들 좀 믿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우리 부산의 청년들에게 무조건적인 기회를 달라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 서울이 아니라 부산에 있기 때문에 역차별을 당하면 안 되지 않을까.
1: 그쵸.
0: 이런 지역이라는 것 때문에
1: 네.
0: 저 친구는 서울에 안 가고 부산에 있는 거 보니까 좀 능력이 떨어지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서 정말 실력으로만 본다면
1: 그럼요.
0: 전 서울과 부산 이걸 나눌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출신적과 관계없이 똑같은 공정한 출발선에서 같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는 지역 우선주의보다는 이 능력에 의해서 많이 고르기 때문에 전 그 역량만 보고 고른다면 우리 부산 사람들이, 부산 청년들이 절대 능력에서 떨어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문이 닫혀 있다면 어떻게 보면 실력을 증명할 기회조차 잃게 되거든요.
1: 네.
0: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부 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교육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은 지역에서 충분한 공교육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지방이냐 서울이냐가 아니라 실력으로 평가하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우리 또 관에서는 교육을 통해서 이 부산 청년들을 키워내면 그런 게 서로 좀 선순환된다면 공정한 경쟁도 일어나고요. 그렇게 되면 부산 인재들도 자연스럽게 성장을 하고 우리 지역 산업도 함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맞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기회란 말씀이시군요. So he emphasized that we must trust people, noting that it is deeply regrettable that local companies and institutions often place more trust in outsiders than the many exceptionally talented young people right here in Busan. So while public education should provide sufficient growth opportunities locally, companies must build a culture that evaluates talent purely on merit rather than geography, which naturally allows Busan's talent to grow and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local industries.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speaking with actor Han Sang-jin here in the studio. And I'm sure there are many fans listening who are eager to really look forward to seeing you as an actor, of course. So when can we expect to see you on screen next? 예, 배우 한 상진을 만나보고 싶어하는 팬들도 많을 것 같아요.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0: 지금 작품을 준비하고 있고 올 하반기서부터 또 촬영이 들어간 작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요즘은 드라마를 많이 또 보시지 않거든요.
1: 많이 봅니다.
0: 많이 네. 보죠. 근데 많이 봐주신다면 시청률 그렇게
1: 네,
0: 나올 수가
1: 많이
0: 없는데
1: 보겠습니다.
0: 시청률 좀 올려주시죠.
1: 네.
0: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즘은 배우 한상진 작품 속에서 보여지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전엔 작품 수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좀 의미를 뒀었거든요.
1: 네.
0: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작품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한 작품을 오래 기억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좋은 작품 속에서 한 캐릭터뿐만 아니라 그냥 인간 한상진을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요즘은 뭐 다른 방송 진행을 한다든지 또 뭐 강연을 하고 또 새로운 콘텐츠 유튜브 같은 곳에서도 여러분들께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좀 만나고 있고 거기서 얘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배우로 작품으로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누군가에게 그냥 후지지 않은 사람? 네. 그냥 도움이 되는 사람.
1: 네.
0: 예,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제 일도 전 너무나 사랑하고 배우로서 올 하반기부터 또 촬영하는 작품도 열심히 할 텐데요.
1: 네.
0: 그것도 한상진이고 이것도 한상진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올 하반기도 기대가 되는데요. So he shares that he is continuously preparing for upcoming projects, but he knows that these days, even if an actor shoots many dramas, viewers do not necessarily watch all of them. So he wants to make good projects that stay with people for a long time, and that he is working on different projects starting from second half of the year, which you can look out for. Now, you once said the main character of the drama called Life is Oneself, right? So when you look back at your own life right now, what kind of scene would you say the drama Han Sang-jin is currently

0: filming. 인생이란 드라마의 주인공은 자기 자신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한상진이란 이 드라마는 어떤 장면을 촬영 중일까요?
1: 지금 한상진은 스타라는 연예인 한상진에서 배우 한상진으로 가는 그 장면이지 않을까. 그래서 시청자들이 참 좋아하는 장면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0: 네. 예. 그럼요. Now he shared that he is moving on from becoming just a star 한상진 to becoming an actor 한상진. And he hopes that this is the type or the scene where the viewers love it the most. And I believe so as well. And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today? 네,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소감과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1: 오랜만에 이국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학 수능 시험을 치는 느낌으로 또 미국 동부의 한 스튜디오 같은 느낌에서 저 방송을 했는데요. 저는 부산 시민으로서 많은 분들과 함께 부산에서 여러 가지 기회를 만들고 또 창작자들과 좋은 작품들을 만들고 또 부산 이라는 곳을 전국적으로 아니면 세계적으로 좀 많이 알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저를 만나시고 제 소리를 들으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부산에 많이 찾아오셔서 부산에 대한 콘텐츠도 많이 보시고 또 부산에서 여행도 많이 하시고 그냥 잠시 스쳐가는 도시보다는 좀 머무는 도시 부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정말 감사합니다, 배우님. So he shares that it's been a while, right? Just to hear all this English and being on a radio as well. But he hopes that a lot of listeners will visit Busan and not just visit for a little while, but stay for a long time. And that he wants to really promote the city of Busan, this lovely, lovely city.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actor 한상진 here in the studio. 오늘 더 인터뷰에선 한상진 부산광역시 해운대 홍보대사 겸 배우와 함께했는데요. 배우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0: Alright, and that's gonna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Now, the final song, or actually the next song, we're gonna listen to it, and I'll tell you the next song title after. Let's take a listen.

0: And the time is now 11:44, which means it's time for our very special segment, Statistics from the Dongnam Regional Office of Statistics. Now, the Southeast Regional Data Office has released a new report this month titled Busan and Major Port Cities Around the World, a Data Perspective. So joining us to walk us through the findings is Officer Kim Seong-hee from the Regional Statistics Division. 동남지방 데이터청에서 이번 달 데이터로 본 부산과 세계 주요 항구 도시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부산항을 비롯한 10개 항만의 지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지방 데이터청 지역통계과 김성희 주무관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네. 동남지방 데이터청 지역통계과 김성희 주무관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Well, before we get into the numbers, what was the motivation behind putting this report together? 예, 본격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번 데이터로 본 부산과 세계 주요 항구 도시를 만들게 된 이유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1: 네, 올해가 바로 부산항이 문을 연 지 1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0: 네.
1: 그래서 그동안 우리 부산항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또 세계 항구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지금 위치는 어디쯤 와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부산항의 현재를 진단하고 우리 지역 주민분들께도 부산항의 가치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알려드리고자 이번 자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0: 그렇군요. 정말 뜻깊은 해 이런 자료가 나왔는데요. So this year marks 150th anniversary of Busan Port's opening. So officer says that the report was prepared to assess how far the port has come, where it stands among major ports worldwide, and to help residents better understand its value and future direction. So what are some of the key findings from the report? 그렇다면 이번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1: 예, 먼저 자료를 협조해 주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번 보도자료는 국내외 항만 관련 데이터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표의 연속성, 지리적 인접성 및 대륙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부산, 상하이, 선전, 홍콩, 가오슝, 요코하마, 싱가포르, 두바이, 로테르담, 함부르크 총 10개 항만 도시를 선정했고 각 항만별 지표 및 순위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동남지방 데이터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부산항의 항만 지표 변화 및 세계 순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 So the report selected 10 major port cities drawing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rt data as well as expert consultation. The cities were chosen based on data continuity, geographical proximity, and continental representation.

0: Station. For the full report, listeners can visit the Southeast Regional Data Office website. Today, the focus will be on Busan Port's key indicators and how its global rankings have changed. So let's begin with container cargo volume. 그렇다면 컨테이너 물동량부터 살펴볼까요?
1: 2025년 부산항에 입항한 컨테이너 물동량은 2,488만 TEU로 부산항은 세계 100대 항만 중 7위를 기록하였습니다. 2016년에 비해서 21.8% 증가하였으나 세계 항만 순위는 2016년 6위에서 한 계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물동량 중에 하역한 컨테이너가 다른 선박에 다시 환적되어 외국으로 나가는 환적 물동량은 2025년 1,408만 TEU로 싱가포르 다음으로 세계 2위에 해당합니다.
0: 그렇군요. 정말 놀라운 성과인데요. So in 2025, Busan Port handled 24.88 million TEUs of container cargo, ranking 7th among the world's top 100 ports. A 21.8% increase from 2016, and though its global ranking slipped one place from 6th. Also, Busan ranked 2nd in the world for transshipment cargo, trailing only Singapore. Now, is there an indicator that measures how Busan must be well connected to ports around the world? Like, we do want to hear a bit about that.
2: 예, 환적 물동량이 많다는 건 세계 여러 항만과 또 활발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일 텐데요. 그 부분을 보여주는 지표도 있을까요?
1: 네, 그 유엔 국제 무역 회의에서 발표하는 항만 연결성 지수가 대표적입니다. 이 지수는 항구를 거쳐가는 전기 배편 또는 글로벌 해운 회사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를 종합한 해상 네트워크 성적표인데요. 2025년 부산항의 연결성 지수는 1651.6점이고 세계 항만 순위는 4위를 기록했습니다. 2016년 대비 12.4% 증가했으나 세계 항만 순위는 2016년 3위에서 한 계단 하락하였고 상하이가 2016년에 이어 2025년에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0: 그렇군요. So one key measure of global connectivity is the shipping connectivity index, and it tracks actually how well a port is integrated into the global shipping network, factoring the regular shipping services and the number of international carriers operating there. In 2025, Busan scored 1,651.6, ranking 4th in the world, and that's actually 12.4% increase from 2016, though the ranking did slip one place from third, with Shanghai holding the top position in both years. Well, now, ships are getting much bigger these days, so how is Busan adapting to that change?
2: 그런데 요즘 선박도 점점 대형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나타났나요?
1: 맞습니다. 2025년 부산항에 입항하는 컨테이너선의 평균 크기는 8,211 TEU로 2016년에 비해 13% 커졌습니다. 배가 커지다 보니 배 한 척이 들어왔을 때 싣고 내리는 평균 하역량도 2025년 2,098개로 10년 전에 비해 31.6%나 급증했고 내려야 하는 짐이 많다 보니 배가 머무는 시간 또한 길어져 배가 항만에 머무는 시간이 평균 31.9시간으로 10년 전에 비해 10.2시간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컨테이너를 얼마나 빨리 싣고 내리는지를 의미하는 생산성이 결과적으로 감소하였는데요. 선박이 접안 시간 동안 컨테이너 하역 횟수를 나타내는 선석 생산성이 2025년 시간당 75.1회로 세계 항만 순위는 26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10년 전에 비해 14.8% 감소했으며 세계 항만 순위 또한 12계단 하락했습니다.
0: 그렇군요. So the average size of container ships calling at Busan Port reached 8,211 TEUs in 2025, 13% larger than 2016, in which bigger ships comes more cargo per vessel, and the average number of containers handled per ship rose 31.6% over the past decade. And that has also meant longer port stays, now averaging 31.9 hours, and that's up 10.2 hours from 10 years ago. Now, another important factor is the people who keep the port running. So what does a working age population look like in Busan?
2: 예, 또 항만을 움직이는 건 결국 사람들인데요. 부산의 생산 가능 인구는 어떤 상황인가요?
1: 네, 15세 이상 64세 미만의 인구를 나타내는 생산 가능 인구는 2024년 부산이 약 216만 9천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66.4%를 나타났습니다.

0: 2016년 대비 6.8%포인트 감소하여 분석 대상인 10개 항만 도시 중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1: 그렇군요. So Busan's working age population stood at approximately 2.169 million in 2024, and compared to 2016, that figure has declined by 6.8%, the largest decrease among 10 port cities analyzed. Well, looking at the overall picture, how would you assess the current state of Busan port? 그럼 종합해서 부산항의 전반적인 상황은 어떤가요?
0: 부산항의 그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은 3년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적 물동량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2025년 부산항의 환적 물동량 비중은 56.7%로 전년 대비 1.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항만 연결성 지수도 세계 4위로 부산항이 세계적인 허브항만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항만의 생산성은 다소 감소되어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So container cargo volume at Busan Port has increased for three consecutive years, with the share of transshipment cargo rising to 56.7% in 2025. Combined with its fourth place global connectivity ranking, Busan Port continues to function as a major international hub. Well, before we wrap up, do you have a message for our listeners?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0: 네, 지금 전국적으로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7월 22일까지 조사가 진행되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해운 항만 산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산업의 고용 현황부터 매출, 영업비용까지 꼼꼼히 들여다보는 아주 중요한 기회입니다. 우리 경제의 정확한 뼈대를 만드는 기초작업인 만큼 보다 정확한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청취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산항의 현재와 미래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So now 2025 National Economic Census is currently underway across the country, running through July 22nd. The survey covers employment, sales, operating expenses across all industries, and participation from businesses and public is encouraged to ensure the data is as reliable as possible. Well, thank you so much for taking the time to share these valuable insights with us today.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All right, and that was Officer Kim Sung-hee from the Regional Statistics Division for our special segment titled Statistics from the Dongnam Regional Office of Statistics. And listeners,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 All the segments we have prepared for you, I hope you enjoyed it. We will be back tomorrow at 11:05 a.m. Bye-bye. And the final song is by Stella Jung with Caffeine. I'll see you tomorrow. Bye-bye.

0: FM 부산 영어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0: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world. BEFM, Busan Yeobangsa.
1: Sagalchi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

피해자 후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0: BEFM 부산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4: 와우, it's been so long since I've been to a Chinese restaurant. 사장님, 원 짜장면, please.
2: 아따, 진짜 오랜만에 오셨네요. 오케이, 자, 호레, 짜장면 하나.
4: 사장님, wait a sec. I'm a bit stressed out today, so I want something spicy. I changed my mind. Please give me a 짬뽕.
2: 아유, 그래요, 그래요. 스트레스 짬뽕 굿. 여기 호레 짜장면 취소. 짬뽕 하나.
4: Oh, that sounds delicious. Oh, but hold on. Oh, my doctor told me not to drink the broth because of my high blood pressure. 사장님, instead of a 짬뽕, can you once again give me a 짜장면, please? I changed my mind again.
2: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맞아. 이게 인생 최대의 고민이잖아요. 그치야, 뭐. 여기, 뭐. 여기 홀에 짬뽕 치소 짜장면 하나.
4: Oh, just thinking about it makes my mouth water. Oh, wait. Ah, but since it's raining outside, oh, I suddenly want something warm. Oh, 사장님, oh, I'm sorry, but I'll have to switch back to the 짬뽕.
2: 아... 아유, 뭐 네네 맞아요. 뭐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에는 레인데이 짬뽕 굿. 여기 홀에 짜장면 치소 짬뽕 하나.
4: Wait, but hold on. Today I'm craving meat more than seafood. I think 짜장면 with meat sounds better. Oh, 사장님, I'm really sorry, but please change it back to 짜장면.
2: 손님, 그냥 제가 서비스로 짬뽕 드릴 테니까 짜장면이랑 짬뽕이랑 다 돼 있어. 홀에 짬뽕 서비스 줘가요.
4: Oh, actually, it's just that I'm really hungry today. You know what? I kind of want something sweet and sour. Oh, sweet and sour pork. 사장님, can you make me a tang siyuk real quick?
2: 오늘 배워볼 표현, 마음이 바뀌었어요. 영어로 뭐라고 해?
4: I changed my mind. I changed my mind.
2: I changed my mind.
4: Mind는 생각이나 마음을 뜻하는데요. 마음이 바뀌다. I changed my mind. 반대로 마음 먹다, 결정하다는 I made up my mind 라고 하면 됩니다. 결정을 하지 못할 때는 이렇게 말하세요. I can't make up my mind. I can't make up my mind.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마음이 바뀌었어요.
4: I changed my mind.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3: See you tomorrow.
5: Here are some safety guidelines to prevent air conditioner fires. To prevent air conditioner fires, please keep ventilation windows open where the outdoor unit is stored and to regularly check for any damage to the wiring. Do not place objects on top of the outdoor unit or keep flammable items nearby. Also, be sure to use a dedicated power outlet for the air conditioner. With thorough inspections and safe usage, we hope you enjoy a cool and accident-free summer. This wa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nd the National Fire Agency.
6: 지금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0: Welcome to On The Mic, Made in Busan. I'm Kendra, here with a local creator today. Please welcome Jaden.
1: Thank you for having me. Hi, I'm Jaden, a brand designer, 2D animator, and illustrator based in Haeundae, Busan. I run Jaden Studio, where I focus on visual identity and branding work. I also create content about branding and visual arts on social media and NoTube. And if you are into that kind of stuff, I upload every Sunday at 9 p.m. on my NoTube channel, Jaden C. So come find me there.
0: 와, 감사합니다.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사실 또 엄청난 이력의 소유자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본격적인 인터뷰에 들어가기 앞서서 자랑을 좀 해주세요.
1: 아, 네, 그러면 좀 자랑 좀 해보겠습니다.
0: 네.
1: 저는 부산에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한 후에 졸업과 동시에 미국으로 건너가 LA와 뉴욕을 오가며 5년여간 실무를 쌓았습니다. 패션 브랜드 텍스타일 디자인을 시작으로 이벤트 프로덕션 회사에서 대규모 K-POP 행사 브랜딩을 총괄했고 글로벌 대기업 캠페인 디자인으로도 참여했습니다. 귀국 후에는 제이든스를 설립해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업의 앰버서더 활동, 세계 디자인 어워드 수상 등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그리고 브랜드 디자이너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0: 와, 정말 전 세계를 누비면서 활동하신 이런 글로벌한 크리에이터 분을 오늘 모시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지금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1: 네, 맞습니다.
0: 혹시 부산으로 돌아오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지 앞으로도 쭉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해 나갈 계획이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1: 사실 미국에서도 그랬고 지금 부산에 와서도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가족과 친구들이 있어서 정서적으로는 너무 편한데 측면에서는 한국에서도 이력을 쌓은 게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도 연고가 없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어디든 그 나름의 힘듦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과 해외 클라이언트로 활동 반경을 넓혀가면서 단순 디자인 작업자가 아닌 브랜드의 방향과 본질을 함께 고민하는 크리에이티브 파트너로 자리 잡는 것이 목표입니다. 요즘은 AI 시대에 대체할 수 없는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한 방법을 진지하게 탐구하고 있어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오히려 인간의 감각과 맥락을 읽는 능력, 그리고 브랜드의 본질을 꿰뚫는 시선이 더 중요해진다고 믿고 그 방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조금 더 사람의 손맛이 느껴지는 작업물에 집중하고 있고 부산에 자리 잡은 만큼 부산 로컬 브랜드들과 다양한 협업을 하고 싶습니다.
0: 여러 기업과의 협업도

0: 그렇지만 지금 또 혼자서도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활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1: 네.
0: 채널이 정말 다양한데 이 채널에서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건가요? 이 소셜미디어를 좀 어떤 창구로 사용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1: 플랫폼마다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이든스 디자인은 제가 운영하는 디자인 스튜디오 채널로 브랜드 디자인 작업이나 실제 프로젝트 중심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공간이고요. 제이든 스페이스는 애니메이션이나 그림처럼 조금 더 아트워크적인 작업들을 아카이빙하는 채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제이든 셀프는 말 그대로 저 자신을 가장 자연스럽게 담아내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디자인 작업 과정이나 소소한 인사이트,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라이프 스타일까지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트북 채널 제이든 씨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는 공간이에요. 단순히 결과물을 보여주기보다는 제가 브랜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떤 스토리와 취향을 가지고 작업하는지 같은 조금 더 개인적이고 긴 호흡의 인사이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채널마다 표현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제이든이라는 사람의 시선과 감각을 다양한 형태로 풀어내는 창구라고 생각합니다.
0: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다고 하셨잖아요. 미술 전공을 결심하기부터 또 이런 디자인 일을 계속 해오시기까지의 이야기도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1: 어렸을 때는 그냥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대학 시절부터 디자인 안에서 내가 진짜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아무 연고도 없는 미국으로 혼자 건너가기도 했고요. 정해진 길보다 스스로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0: 이렇게 훌쩍 미국에 넘어가서 활동할 마음을 먹고 또 미국에서 맨땅에 헤딩하듯 부딪히는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정말 내가 이 일을 하길 잘했다, 앞으로도 정말 잘해보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 순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1: 제가 뉴욕에서 첫 번째 프로젝트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벤트에 쓸 영상 작업이었는데 제가 기획하고 연출한 대로 실제 현장에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제 두 눈으로 직접 지켜봤을 때 정말 설렜거든요. 그게 이 일을 계속하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이 맞는지 고민이 될 때, 동경하던 뉴욕 에이전시에서 제 포트폴리오를 보고 너무 좋다고 해줬을 때 그것도 크게 자신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세계적인 디자인 어워드를 혼자 힘으로 받아내는 것이 특히 뜻깊었습니다. 디자인이라는 게 클라이언트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리 내 마음에 들어도 별로인 디자인이 될 때도 있고, 또 실력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물론 상이라는 게 실력을 완전히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고통 속에서 받은 상이라 더 큰 위로가 됐습니다.
0: 지금 이렇게 멋지게 정말 전 세계를 누비고 계시다 보니까 제이든님을 롤 모델로 하고 있는 새내기 크리에이터 분들도 정말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제이든님의 롤 모델도 있을까요?
1: 저는 예전에는 동경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계속해서 누구도 살아보지 못한 세상이 눈앞으로 다가오니까 누군가 정답인 것 마냥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와닿지 않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특정 누군가를 롤모델로 삼기보단 일상 속에서 계속 새로운 영감을 찾으려고 해요. 한 사람을 닮으려는 것보단 매일 주변에서 무언가를 발견하는 눈을 유지하는 게 지금의 저한테는 더 맞는 것 같습니다.
0: 오늘 해주신 모든 얘기들이 다 너무 반짝반짝한 영감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저희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제이든을 표현할 수 있는 영어 단어 혹은 좋아하시는 영단어를 하나 골라주신다면 어떤 단어일까요?
1: 저는 셀프라는 단어를 고르고 싶습니다. 사실 제 본명에서도 스스로자 밝을 명이라는 의미가 들어있기도 하고, 저는 어릴 때부터 정해진 길을 따라가기보단 제 삶의 주인으로서 저만의 방향을 만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AI 시대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많은 창작자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고 저 역시 그런 변화를 굉장히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국 대체될 수 없는 건 그 사람만의 시선과 살아온 경험, 그리고 그 안에서 만들어진 자신만의 고유한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은 비슷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어도 왜 이 사람이 이런 작업을 하게 되었는지까지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다고 믿거든요. 결국 사람을 가장 오래 남게 만드는 건 그 사람만의 다움이라고 생각해서 현재 저는 셀프라는 단어를 가장 좋아합니다.
0: 오늘 이렇게 자리해주시고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On The Mic Made In 부산이었습니다.
2: Thank you very much to Kadra, our reporter, and of course to creator Jaden Neem. Jaden, a brand designer, 2D animator, illustrator, and creative director in Hyundai. He was sharing his journey from studying visual design in Busan to building a global career across fashion, K-pop branding,

0: Could you introduce yourself to the listener briefly?
1: Ray Washburn.
0: Where are you from?
1: I'm from Texas.
0: What do you do?
1: We own a cafe, a Korean-style cafe in Texas.
0: Have you ever been to this show before?
1: No, sir. First time.
0: Today, what has caught your attention at the show?
1: The show is... I saw it online before we even came here. Then my wife and my sister-in-law said, well, we're going to go there. And I got excited. It's like the number two in the world.
0: Yes, yes.
1: And it's like, that's incredible. I get to go and see all these great things. I'm a self-professed gearhead, right? Mm-hmm. So I grew up, you know, building cars. And so this kind of place is just, you know, like Christmas every day.
0: Great. Book is 준비됐나?
1: 준비된다.
0: No, that's not it. 준비됐다.
1: 준비된다.
0: 준비됐다.
1: 준비된다.
0: All right. Okay, here we go again. Book is 준비됐나?
1: 준비됐다. 준비됐다. 됐다.
0: Okay, 준비됐다.
1: 준비됐다.
0: Okay. Book is 준비됐나?
1: 준비됐다.
0: The question is, what was the former name of the Busan Mobility Show? Okay, number one, Busan Future Transportation Expo. Number two, Busan Automobile Expo. Number three, Busan International Motor Show.
1: Number one.
0: They're saying something. Look at them.
1: Number three.
0: So number three is correct. Yes. The event was formerly known as the Busan International Motor Show, like number three, like I said. In 2024, it was renamed the Busan International Mobility Show to expand its focus beyond cars to include future mobility technology such as electric and hydrogen vehicles, AI, and UAM. Look at this. We're going to do this seatbelt safety test. It looks really scary, but I'm going to try. All right, let's go. This is important. That's a scary word. Oh, it's happening! Oh my god! I'm gonna throw up! Oh! I should stop talking! Seatbelt. People. This is important.
2: 대림대학교라고. 네. 대학 그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0: 학생들이시군요.
2: 저는 대구에서 온 곽동근이라고 합니다. 네.
3: 저도 마찬가지로 같은 학교에 재학하고 있고 자동차과 쪽에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용인에서 살고 있는 김재원이라고 합니다.
4: 저는 안양에서 온 김혁용입니다.
0: 그러면 세 분 다 자동차과이신 건가요?
2: 예, 예. 네,
0: 모터쇼에는 조금 오늘 처음 오신 건가요?
2: 저는 처음이에요.
3: 저 같은 경우는 서울 모터쇼는 작년에 한번 갔다가 부산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4: 저도 부산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0: 좀 흥미로운 게 좀 뭐가 있었나요?
2: 사실 일단 저희 튜닝 쪽 부분이 네. 저는
0: 튜닝 카드.
2: 예. 오. 눈에 밟히더라고요, 계속.
0: 선생님은?
3: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사전에 이번에 제니스 브랜드에서 마마 브랜드에 대한 차량들과 레이스카 이런 것들을 전시한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4: 네, 저도 보시면 팬인 만큼 그 제니스 마마가 가장 흥미롭고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0: 부키즈 준비됐나?
5: 준비됐다!
6: 부산시가 도입한 자율주행버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0: 1번 스마트 해운대 셔틀, 2번 부산 스카이 트레인, 3번 빅아이 버스.
2: 아, 네. 나 1번 할래.
3: 1번 하겠습니다.
2: 1번 하겠습니다.
0: 1번.
2: 다
0: 1번이세요?
2: 아, 1, 2, 3번이야. 재밌지.
0: 맞아요. 이게 방송을 아는 분입니다. 예.
3: 그럼 좀 재밌게 전 3번 하겠습니다.
0: 3번, 오케이. 2번. 놀랍게도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와! 정답은요? 방송을 아시는 분입니다. 3번입니다! 부산은요, BI 버스를 계속 운영하고 있고 AI로 이제 베이스가 된 버스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 오시리아 그쪽 기장에 오시리아라고 있습니다.
2: 아, 네. 예,
0: 아시나요? 네. 예, 그 지역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어! 부산 영어 방송에 나오는 에코백, 에코백입니다. 예. 모빌리티 쇼? 부산 인터내셔널 모빌리티 쇼 2026. Let's go.
6: 3, 2, 1, go.

Welcome back, everybody, and welcome to the semi-final segment of today. It's our Busan playlist. 네, 여러분, our Busan playlist 세그먼트입니다. 여러분, 신청곡도 많이 보내주셨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So you sent lots of messages. You sent lots of song requests. And 지금 모아서 다 할 수 있는 만큼 들려드리겠습니다. I'm gonna play as many as I can, read as many as I can. Okay. 자, 메시지 들어가겠습니다. 김덕수님, 저에게 이거 알려줄게요. Today we asked, what does it mean to have a good life? What does living well look like for you? What matters most to you? 어떤 이야기들이 왔는지 오늘 우리 좋은 인생, 잘 살기, 어떤 조건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볼까요? 김덕수님, 저에게 잘 살기 위해 필요한 건요. 내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입니다. 아, 그래서 저는 지금 11년째 만학도 학생들에게

무료로 영어를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대단합니다. 이게 완전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리고 작은 일도 아닙니다. 이게 완전 마음이 큰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와, 이게 한국말로 손이 크다? 근데 마음 크다. 너무너무 좋아요. 김덕수님. 그래, 진짜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지요? Thank you for your message. Okay, Benny님 says probably family, health, love as well are the most important things in maintaining a good life. I think I agree with that. 1833님. I believe that family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life. Family members are the people who support me most closely and sincerely. Wish for my happiness. I love my family. 맞아요. 그리고 I think family is very important. But I don't know how to say like 친가족, right? But then you have 선택한 가족. So in English, you would say your chosen family. 선택된 가족. So even though we're not related by blood, I can choose you as my family, like 가족 같은 친구, 가족 같은 뭐 누구누구. So yeah, I think that's also important as well, your family and your chosen family. 내가 왜냐면요, 제가 한국인 여동생 두 명 있어요. 내가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나 동생, 진짜 친동생 같은 느낌이에요. So I think family, very important. It doesn't just mean you're like blood family. And on the other side as well, like sometimes blood family is, they're not great for you, you know? 4788님, right now, patience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my life. I really want to quit my job, but I'm staying patient and doing my best to get through it. 이게 진짜 힘든 거죠? 진짜, how can I say quit your job in Korean? 그만 들어. 그냥 그만. 이분은 4778님 인내심을 제일 중요하다고. 지금 이 순간에 인내심을 진짜 첫 번째 조건입니다. 왜냐면요. 일을 그만두고 싶지만 인내심으로 그냥 참고 patience 갖고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힘내세요. 할 수 있어요.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고수님. 잘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마인드인 것 같아요. 마인드, 맞아요. 머리, 가족, 직업, 돈, 건강, 모든 걸 잘 버무려 줄 마인드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잘 산다는 걸 스스로가 지켜내지 못하는 거잖아요. I agree. 마인드가 제일 중요합니다. 마인드 튼튼하면 모든 게 쉬워요. 마인드 튼튼하지 않으면 모든 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인드 정신 차립시다. 예, 심신 관리를 진짜 중요합니다. Very very good. 마차차님, 잘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죠. 몸이 건강해야 마음이 건강하고 또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주변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더라고요. 정답. 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 잘했어요. 맞아요. 칼렌 테스리님 says 세상에 가장 소중한 금 지금. 맞다. 우리는 다 철학자입니다 오늘. Wow. Everyone's a philosopher today. I like it. I'm going to play you two songs. This is Kim Deok-soon's What's Living Life by Lee Woo-sung and Ma Cha-cha-nim's Flower Road by Big Bang. I'll be back after this.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3: 0 Waste Rangers.
4: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5: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3: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1,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5: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3: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2,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5: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3: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3,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5: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3: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4,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5: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3: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5,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5: Refuse, reduce.
3: Reuse, recycle.
5: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6: 지금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7: The time is now 6 o'clock.
8: BEFM, local news at 6.
9: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이 취임을 앞두고 정무직 인선을 발표했습니다. 미래혁신부시장인 오석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고문이 내정됐습니다. 정무라인도 함께 발표됐으며 당선인 측은 실무 능력과 대외 협력 역량을 중심으로 인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전 당선인은 취임 후 시장이 참석하는 주요 회의를 생중계하고 첫 공개회의로 민생 100일 비상조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10: Busan Mayor-elect 전재수 announces political appointments ahead of taking office. Oh Seok-geun, an advisor at Hanwha Aerospace, has been nominated as vice mayor for future innovation. The political affairs team was also announced, and the camp stated that the appointments were based on executive capability and external cooperation skills. Mayor-elect Chun said that after taking office,

0: He will live stream major meetings attended by the mayor and hold the first public session focused on emergency measures for public livelihoods over the first 100 days.
1: 제10대 부산시의회 원 구성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의장과 일부 상임위원장 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48석 가운데 11석을 확보했으며 의장 후보로 강승주 당선인을 추천했고 해양도시안전위원장과 건설교통위원장에도 각각 후보를 출마시키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석 비율에 맞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요구하고 있어 다수당인 국민의힘과의 원 구성 협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0: Ahead of the formation of the 10th Busan City Council, the Democratic Party will field candidates in the speaker election and in several standing committee chair races. The party holds 11 of the 48 seats in the council and has recommended Assemblyman-elect Kang Sung-ju as its candidate for speaker. It also plans to nominate candidates for the Maritime Urban Safety Committee and the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Committee. The Democratic Party is calling for committee chair allocations that reflect its share of seats, so further negotiations with the majority People Power Party over the council's leadership structure are expected to continue.
1: 강서구 대저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이 승인돼 약 18,000가구의 주택공급이 본격화됩니다. 대저동 일대 238제곱미터에 3조 7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부산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일자리와 주거가 함께 작동하는 도시 모델을 제시하며 침수 위험에 대응하는 그린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0: The district unit plan for the Daejeo Public Housing District in Gangseo-gu District has been approved, officially paving the way for the supply of around 18,000 homes. The project covers an area of about 2.38 million square meters in Daejeo-dong, with a total investment of approximately 3.7 trillion won. Busan City and the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plan to develop an urban model where jobs and housing are integrated, while also establishing a green network system to mitigate flood risks.
1: 올해 상반기 부산항을 찾은 크루즈 관광객이 32만 명을 넘었고 연말까지 70만 명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항만공사는 2030년 크루즈 관광객 100만 명을 목표로 부산항을 기항지 중심에서 모항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추진합니다. 공항 철도 연계 상품과 오버나잇 크루즈를 늘리고 북항과 영도 터미널 시설을 개선해 크루즈 관광 수요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0: In the first half of this year, more than 320,000 cruise passengers visited Busan Port, with projections reaching 700,000 by the end of the year. The Busan Port Authority plans to position Busan Port as a home port rather than just a port of call, with a long-term goal of reaching 1 million cruise passengers by 2030. To support the shift, it will expand cruise tour packages linked with airports and rail services, increase overnight cruise offerings, and improve facilities at the North Port and Yeongdo terminals to better accommodate growing demand.
1: 부산시 교육청이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교직원 부수 업무를 줄이는 대책을 시행합니다. 또 AI 챗봇과 400여 종의 기안문 서식을 제공해 교직원이 수업과 생활 지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0: The Busan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will implement measures to reduce teachers' administrative workload by using AI and digital technology. It will also provide an AI chatbot and around 400 types of standardized document templates, aiming to help teachers focus more on teaching and student guidance.
1: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가 다음 달부터 부산 콘서트홀 공연과 미식 체험을 결합한 체류형 관광 상품을 운영합니다. 와인 해설이 있는 식사와 일부 회차 숙박을 포함하는 등 관광객의 체류와 소비 확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0: Busan City and the Busan Tourism Organization will launch a new state-type tourism product next month that combines performances at the Busan Concert Hall with curated food experiences. The program will include dining experiences with the wine commentary and, for some sessions, accommodation aiming to extend visitors' stays in the city and increase tourism spending.
1: 끝으로 날씨입니다. 부산은 내일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20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로 예상됩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 23도입니다.
0: Rain is expected in multiple areas tomorrow. Morning temperatures are forecast at around 20 degrees, rising to about 25 degrees.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혹시 지금 운전 중이신가요?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자 수는 지난 3년 평균 약 9만 명.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기준이 강화된 이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 서행,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 출발 전 앞뒤 좌우 살피는 습관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만듭니다. 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모두에게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를 위한 교통안전, 나부터 실천하면 모두가 안전해집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부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는 우리 모두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어린이가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함께합니다.
2: 커밍 업 넥스트 이즈 올 스타 잉글리시. BFM 부산 영어 방송.
3: 올스타
4: 잉글리시. 하이 하이
3: 하이. I'm Asia. 화요일의 스타 에이샤입니다.
4: 반갑습니다. 저는 Everyday Star 민수이고요. 왜 지금 원고대로 안 하세요, 에이샤?
3: 아니요, 진짜 법을 M All Star라고 되어 있어요, 제 거에.
4: 아니, 에이샤 좀 위에 좀 읽어야지. Scroll up.
3: 아 맞네. My bad.
4: 네, 질문 있죠?
3: 네, Do you ever go to the movies or read a printed newspaper or on purpose these days?
4: Yeah, you know, honestly, a lot of people just stream movies at home. You know, you read the news on the phone and, you know, you're watching short clips, basically, right?
3: Here's the surprising part. Even with everything on your phone, Gen Z is going back to movie theaters and even reading printed newspapers.
4: What?
3: Yeah.
4: 괜찮으세요, Gen Z?
3: Oh my God, what do you think? 여러분의 이브닝 영어 친구.
4: All Star English 지금 출발합니다.
3: 헬로.
4: 이제
3: 이미 소개를 했어요.
4: 네, yeah. 에이샤였죠. 저도 이미 소개했으니까 아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Welcome to All Star
3: English.
4: 맞습니다. Happy Tuesday. Happy Tuesday.
3: Are we feeling British today?
4: A little bit. Tuesday니까. 네, 에이샤, how are you?
3: Good.
4: You're very flowery today.
3: No, man, it was way too warm and like 습기가 너무 많아서 청바지 입기엔 습기가 너무 많은 날.
4: 여러분.
3: And then there is Steve. 날씨 요정.
4: 날씨 요정.
3: Who's like just in denim.
4: 맞습니다. 아, 근데 이분은 원래 그래요.
3: 그러니까 원래 날씨 그래요. 날씨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아요. 날씨 네네네. 요정이니까.
4: 네. He 날씨 요정인데 immune to weather.
3: Yeah, 날씨. Yeah.
4: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이 더웠죠? 특히 우리 지방에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많이 더웠죠? 일단 이거 스포일러, 날씨 요정 스포일하기 좀 그런데 근데 제가 알기론 A little birdie told me
3: yeah.
4: 장마 season is going to start.
3: I am so mad.
4: 네,
3: 'cause
4: 자,
3: like
4: 지금 날씨 요정 옆에 깔고 있는데 장마라고? 나 지금 엄청 검색 중이에요 지금.
3: I know. It's like 'cause for me finals were just over
4: 맞아요.
3: and I'm like 아 드디어 놀 수 있겠다 했는데 장마 시작한대요. Like what do you mean? 날씨 요정 왜 그래요? What's your problem?
4: 아니 계속 물어보지만 이 시간 이분 시간 아니에요. Why do you keep asking him? It's not his time yet. 네. 자 요즘 그 Gen Z they're doing the exact opposite of what they're supposed to be doing. They're supposed to be on their phones. They're supposed to be watching movies on their TVs at home.
3: Mm-hmm.
4: What's going on? Right now, they're putting their phones down and going back to movie theaters?
3: Yeah.
4: And even reading on printed newspapers?
3: Yeah.
4: 이제 요즘 신문과 청소할 때 쓰는 거 아니었어요?
3: 네. 저 달걀 긁을 때. 달걀 버릴 때. 신문지위.
4: 그 손톱 깎을 때. 오, 근데 진짜예요, 에이샤?
3: Yeah, like after watching short form videos all day, don't you sometimes feel like your brain is just rotting?
4: 아,
3: or like it's just fried?
4: 그럴 때 있지.
3: Yeah, so that's why more and more people are putting their phones away, going to the movies and even picking up printed newspapers. 자극적인 숏폼이나 알고리즘이 추천해주는 콘텐츠에 피로감을 느낀 거죠.
4: 맞습니다. Now, instead of letting their algorithm decide, they are choosing what they want to focus on.
3: Yeah, a recent U.S. survey found that 87% of Gen Z went to the movies at least once last year. On average, they said they go to the theater about 7 times a year.
4: Now, that's surprising. Because with streaming everywhere, right? I mean, why would they go back to theaters?
3: Well, social trend analysis say, like, Gen Z is looking for real-life experiences away from their screens.
4: Oh.
3: So we're going back.
4: Nah.
3: At the movie theater, they can put their phones away for a couple of hours and really focus on the movie. It's completely a different experience.
4: Mm-hmm.
3: 요즘 Gen Z에게 영화관은 친구들과 추억을 만들고 영화 경험도 공유하고 몇 시간 동안 휴대폰을 꺼두고 세상과 단절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4: Mm-hmm.
3: Some people even see going to the movies as part of their lifestyle and a way to express themselves.
4: Yeah. That does make sense. You know, it's not just movie theaters, though.
3: Mm-hmm.
4: More Gen Zers are also reading printed newspapers
3: mm-hmm.
4: because they're tired of getting tired of algorithm-driven feeds and fake news,
3: mm-hmm.
4: right? And they say they want more trustworthy information. 이 종이 신문을 읽는 것도 이 텍스트 힙의 일종이겠죠, 여러분.
3: Yeah.
4: Like, text hip.
3: Yeah.
4: That's something that I think we've covered here on our show.
3: We did.
4: 요즘 이제 책 읽는 게 힙한 것이다.
3: Yeah, like I love reading paper books too.
4: 맞아요.
3: I haven't seen a person read like an actual newspaper though. Like I see more Koreans reading newspapers.
4: 맞아. 이게 옛날 그 라떼는
3: Here we go.
4: When I was not, I would say younger than you. Maybe like junior high, maybe even up to high school. 진짜 밥 먹으면서 like, you know, dads and grandpas.
3: Yeah, I've seen it on TVs, yeah.
4: 딱 음식, 맞아, 음식 앞에 딱 피고 딱 이제 밥숟 한 숟가락 할 때 신문지 잠깐 내려놓고 하고 and then we'll go back to reading newspaper.
3: Oh, cool.
4: 네. 요즘 다시 트렌디 하니까 근데 요즘 신문 어디서 구하죠? Where do you get newspapers these days?
3: I don't know. Like,
4: 진짜 몰라서 그래요.
3: 아파트 보통 있지 않아요?
4: 근데 그건 아파트 뭐 저 수용구 그
3: 네,
4: 신문 같은 거 있거든요.
3: Or like you could like have a subscription to somewhere.
4: Yeah.
3: Like I've seen people in the US do that too.
4: Do they still deliver newspapers to your home? 아직 신문 배달 하나요? 집 앞에까지?
3: I would say they don't have like the my dad was a newspaper boy.
4: Yeah.
3: It's like 아빠 어렸을
4: paper
3: 때.
4: Boy.
3: 네, 맞아요. 그
4: 귀엽다.
3: 자전거 타고 이제 newspaper 던지는 거 집에. 그거에서는 I don't think it's that anymore. I would say more mail.
4: 그렇죠. So, I guess question for you, Asia, and as well our listeners.
3: Mm-hmm.
4: When's the last time you went to the movie theaters?
3: A few weeks ago, like 2 weeks ago. I'd say I go to the movies pretty often, which is kind of surprising coming from a person who doesn't like movies.
4: 네.
3: But a lot of my friends do. Like, my friends love going to the movie theater,
4: 네.
3: so like I'm forced to go, obviously. I think I went once with my own will, on my own will. Like
4: it was your decision.
3: Yeah, it was my decision.
4: Let's watch this.
3: It was a Taylor Swift
4: concert?
3: No, it was like
4: movie?
3: When she just released her album, The Fate of Ophelia, I went. But this summer is a huge movie month, right? It's like, I just watched He-Man. My dad's been begging my mom to go to Supergirl. And then we have Odyssey and Spider-Man. And then the list goes on. So.
4: 맞아요. 볼 거 많아요. 저도 최근에 딸 데리고 그 영화, 그 우디랑 버즈 나오는 영화 보았거든요.
3: 아, 네.
4: 네. 또 너무 재밌게 봤는데, but, excuse me, I'm looking forward to all the movies you mentioned.
3: Yeah.
4: 근데 이제 딱 여러분 여름이잖아요.
3: 공포.
4: 여름은 무엇이 공포 영화.
3: Sure.
4: 아 그 요즘
3: 눈.
4: 눈?
3: 눈.
4: 아 그 한국 영화.
3: Yeah, I saw that.
4: 그 신민아 배우
3: 네.
4: 나오는 그 영화 말이죠. 네.
3: That and like Backroom.
4: 아 저 그 영화 보고 싶어요. Backrooms. 네.
3: I've actually watched a horror movie.
4: 네.
3: 2 days ago, Carrie.
4: 아, 그 옛날 영화 아니에요?
3: 네, 책 그거 읽고 친구 추천 받아서 책 읽었다가 이
4: 네.
3: 영화 봤죠.
4: 오.
3: So that's, I guess, horror.
4: 맞아요. 일단 우리 뭐 올스타에서도 여러분 그 여름 공포 특집도 할 거니까 여러분 기대하세요.
3: 정말요?
4: 진짜 에이자 있을 때 할까?

0: 아니요, 사양할게요.
1: 아니, 이제 네, 있을 때 해야지. 재밌겠다. 자, 여러분, 뭐 영화관에서 영화 보고 나서 쓸 수 있는 영어 표현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뭐 기대했던 것만큼 재밌네라고 이 말 많이 하잖아요. It lived up to the hype.
0: Yeah. 네,
1: hype. 그 hype boy 할 때. 자, hype, H-Y-P-E. 근데 hype가 뭐냐면
0: It's kind of like overhyped. Like we could say like that movie was overhyped. 그건 좀 과대평가됐다.
1: 과대평가됐다. 근데 hype가 뭐 평가 뭐 그렇게
0: 뜻하게
1: hype는 와 이거 진짜 좋아. 진짜 yeah. 기대할 만해. 이게 hype라고 합니다. Right? So it lived up to the hype. 오, 사람들이 다 재밌다고 했는데 뭐 그 정도 재밌었네? 이 정도. Right? It lived up to the hype. But 그냥 괜찮은 영화 있잖아요. It didn't live up to the hype.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0: Yeah.
1: It was okay.
0: Yeah, it was okay.
1: It was okay. Or 우리 여기서 가르쳤던 단어도 아니고 소리. It
0: 네.
1: was meh. meh.
0: I'm so glad you remember that.
1: 있잖아요. 근데 좀 아쉬웠다. Or 진짜 재미없었다. It was a letdown.
0: Yeah, it let me down.
1: It was a letdown. 네.
0: Actually, there's a really funny comment that I would really like to read.
1: 읽어주세요.
0: 유저님께서 네. 굳이 공포 특집 안 해도 되는데 민수 클로즈업 하냐.
1: 아, 팀 이제 클로즈업 해야지. 할 겁니다, 그래도. All right, everyone. Welcome to the Tuesday program. We got lots in store, right, Asia?
0: 네, 어떤 코너들이 기다리고 있죠?
1: That's what you think. 그건 네 생각이고. Fun little balance game we have going on with our listeners. 세대마다 어떻게 생각이 다른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우리 부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그리고 여러분이 기다리는 EPQ, 전 국민 영어 한마디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죠. Easy Peasy Quiz. It's a real-time call-in English quiz. Just pick A, B, or C. 세 문제만 맞추면 prize get 할 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여러분, 전화번호 저장하세요. 저장했어요. 근데 저장 지금까지 안 했으면 아이 벌써부터 싸움 안 되는데. 여러분 혹시 안 했으면 저장하세요. Save this number onto your phone. 051-744-6693-6694-6695-6696. 좀 그렇다. 전화번호 네 개를 저장해라고 조금 부탁하는 게.
0: Just one, man. Just one.
1: 퀴즈 코너 시작하고 한 6시 45분쯤 노래 나갈 때 그때 제가 외치면서 여러분 전화주세요 크게 엄청 고함 지를 거거든요. 네, 그때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코너 속의 코너 날씨 요정 만나볼게요.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Weather Fairy's back. 날씨 요정의 시간이 왔습니다.
1: 장마인가요?
2: 아니,
0: 좀 진정하세요.
2: 아, 날씨 요정 가기 전에 네. 아까 에이자가 이거 마이크 잠깐 내렸을 때 네. 감기예요라고 물어보면서 네네. 어, 나 조금 간지러운데 근데 막 가방 안에 어, 설마 약 꺼내나? 나 가달라고 했는데
1: 고무줄.
2: 머리 묶으러 고무줄 꺼내는
1: 거야. 아이 습기 습기.
0: 저도 너무... 그런 생각했어요.
1: 진짜요?
0: 맞지? 그래서 조금 늦게 시작해야 되나 이 생각했는데.
2: 감기예요? 어,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라고 하는데 아 그래도 라고 하는 가방에 막 지지니까
0: 네네.
1: 스펀지 꺼냈어요. 처방된 약 그런 거 부터 하면 안 돼요. It's illegal.
2: I thought you were gonna give me a cough drop or something.
0: 근데 만약에 꺼냈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2: 어, 에이션 고마워하고 바로 사탕 바로 입에 넣었을 겁니다. 네 방송 중에도
0: 네 어 약은 아니었고요. 네, 그 머리 묶으신다고?
1: 네, 네. 습기가 너무 많아서
0: 그래가지고 그런 겁니다. 자, 날씨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어, 오늘은 어, 많은 분들이요 선풍기를 들고 다니고 반바지 차림도 정말 많고요.
1: Yes,
0: 어,
1: Queen.
0: 꽤나 좀 많이 더웠다고 하시더라고요.
1: Oh my god, 저희 크기 차이 뭐예요? 어,
0: 바로 꺼내시네요.
2: 얼굴이 더 크잖아, 너보다.
0: 근데요, 근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the rainy season begins in Southern Korea tomorrow.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2: 어, 제가 아까 장마 얘기하고 나서 막 추가했죠.
0: 급하게 찾아봤거든요.
1: Yeah, 그래서 I was
0: 굉장히
1: like,
0: 놀랬습니다.
1: 장마 시작하잖아요. 시작하기 전에 he's like, what do you mean 장마?
0: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자, 내일의 기온인데요. Tomorrow will be low of 20 degrees and high of 27 degrees. 오늘보다 기온은 조금 더 내려가겠지만 it will feel humid. 오늘보다 조금 더 습하게서 아, 좀 시끄러워요. 방금 좀 소리 컸거든요.
1: 어, 네, 생각보다 소리가 크네요.
2: Asia, was that's like a factory? That's like factory.
1: This is
2: grade,
1: from,
2: like
1: from
2: fan.
1: Samsung.
2: 브랜드는 말하지 말아.
0: 아 성삼 성삼.
1: 아 네. 그래서 세다고.
0: 자자 어. 집중! 자, 집중하셔야 되고
2: 나 비행기 자. 엔진인 줄 알았어요. 저 소리 내는 거 듣고
0: 아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rain is expected tomorrow인데요. 이제 바람이요 moderately strong. 그래서 어, 조금 강한 비바람이 동반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 네.
0: 그리고 이제 오늘의 영어 표현을 가져왔는데 when it rains, it pours. 이 뜻이 안 좋은 일이 한꺼번에 몰려온다라는 뜻인데
1: 분명 저번 주에 얘기하지 않았어?
0: 아니, 안 했어요.
1: I think I did.
0: 어, 기억 못했다라는 걸로
1: it
0: 생각하고
1: It rains, it pours.
0: 어, 그거는 기억나요.
1: Yeah.
0: 어, 그래서 예문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First, I lost my keys. Then it started raining. When it rains, it pours. 아, 열쇠를 잃어버렸는데 비까지 오네. 안 좋은 일이 한꺼번에 생기네. 이런 식으로 조금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2: 네.
0: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핫플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Exoskies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 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stunning 100th floor observatory.
2: That's right. 우리 두둥이 문자 왔습니다. I hate monsoon이라고 하네요.
1: Monsoon, oh, monsoon.
0: 네. Monsoon season입니다.
2: 멀리서는 민수라고 읽었거든. 민수라고 했는데 아 역시 도둑님이다라고 하는데 아 monsoon이네.
0: Monsoon.
2: 죄송합니다. 네. 자 우리 날씨 요정님 아 이제 좀 이제 바쁘겠어요.
0: 어 네.
2: 좀 성숙이잖아요 우리 날씨 요정의 성숙이.
0: 분주해야죠.
1: 네. 왜요?
0: 네.
2: 이제 뭐 이제 날씨가 왔다 갔다 하니까.
1: 아.
2: Weather is going to be everywhere mm-hmm. for the next month.
0: 네. 네.
2: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3: 부산 영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조한입니다. 제가 제일 큰 스타를 맡고 있는 올스타 잉글리시 즐기고 계시나요? 더 재미있게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노래 끝을 잡고 코너에 참여하시면 저와 함께 팝송으로 영어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저와 함께 부를 노래는 들리시나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집에서 전화기만 준비해 주세요. 전화는 제가 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민수 Take It Over.
2: Yes, sir.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분들은요. www.befm.or.kr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 클릭 All Star English Tab 클릭
4: And last but not least, notice tab click 하셔서 신청해 주세요.
3: 매주 수요일 목요일 All Star English에서 만나요.
4: That's what you think.
1: 그건 네 생각이고.
5: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알았어, 알았어. 뭔 말인지 알겠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
4: That's right. Welcome to That's What You Think.
1: 밸런스 게임.
4: 네. 그건 네 생각이고 해야지.
1: 그건 네 생각이고.
4: That's right. A fun little would you rather corner that we have. And we need the participation of you, our listeners. Through this segment, we get to see what and how generations choose and all the while practice a little bit of English.
1: 네.
4: 근데 에이자 우리 오늘 그건 네 생각을 시작하기 전에
1: Yes.
4: 리퀘스트가 들어왔네요.
1: 네.
4: 네.
1: What do you want to do it together?
4: 5, 6, 7, 8.
1: Happy birthday to you.
4: 노래 부르는 거였어요. 나는 그냥 Happy birthday.
1: Happy birthday, Kevin Park님.
4: 네, 우리 너튜브에 우리 Kevin Park 9603님 생일이라고 하네요. Happy birthday.
1: Happy birthday. 네. Thanks for tuning in on your birthday.
4: Oh yeah, of course. I can't imagine any other way to spend a birthday.
1: Okay, sure.
4: 네,
1: There's so many ways.
4: 아니 없어 없어라고 해야지.
1: 오케이.
4: 네 생일 되면 들어오세요 여러분. 우리 happy birthday.
1: We will wish you happy birthday.
4: 뭐죠 이 코너?
1: 아 뭐였죠? 세대 밸런스 게임 해봐야죠 저희.
4: 맞습니다. 네 세대별 선택도 알아보고 내 생각도 말하고 영어도 같이 해보는 시간입니다.
1: Yes, and 네. if your message gets picked, there's a special gift waiting for you from All Star. 소개된 메시지 가운데 뽑힌 분들께는 All Star가 선물도 드립니다.
4: That's right.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1: 오케이 okay, 오늘은 차 덕후 밸런스 게임인데요. 네. Like 차, like not tea, car.
4: 네. So 그 차 덕후 밸런스 게임도 재밌겠다.
1: Tea?
4: 네.
1: I'd say I'm more of a tea person than

0: bar person.
1: 맞아요. 저도 지금 여러분 봐봐요.
0: 저도 tea.
1: 차 마시고 있는데.
0: What tea are you drinking?
1: 이거 복숭아.
0: 네. 신기하다. 저는 페퍼민트.
1: 근데 제가 여기 너무 차에 집중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은 차 밸런스 게임입니다. 그 차.
0: Yes.
1: 이 차 아니고 그 차.
0: When people turn 20, what's one of the first things they want to do? Travel, start dating. Nope. One of the top answers is always getting a their driver's license.
1: That's right.
0: 20살 되면 하고 싶은 부동의 1위가 바로 운전면허 따기래요.
1: 맞아요. 우리 딸도 벌써 아빠
0: Is she like 10?
1: 한번 저거 잡아보면 돼. 내가 한번 이게 꺾어보면 돼?
0: Oh my gosh.
1: 라고 하거든요. 네. 일단 절대로 안 돼. 지금은 안 돼.
0: 캐나다 오시면 lawnmower는 하게 할 수 있어요.
1: Lawnmower? 10살은 lawnmower는 가능해요?
0: Country에서는 하죠. 그쵸. 왜냐면 그냥 마당 잔디 깎기 그런
1: 맞아요.
0: 거는 위험하긴 한데.
1: 그런 데는 법이 없잖아요. 맞죠?
0: 네. 그거는.
1: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확인해야 돼요. Now a lot of people can't wait to get behind the wheel. And if you want to be a good driver, it helps to know a little bit about cars too.
0: Yeah. Right? It helps you drive more safely and get the most out of your car. And it's useful when you're buying a car or taking care of one. Minsu.
1: Yes.
0: Apparently you're a car enthusiast. Something, something. Like you're like, do you have cars?
1: I'm like a casual. I have.
0: You're casual in everything.
1: I have a car.
0: Oh my gosh.
1: 네, that question, do you have cars? 라고 하는데, oh yeah, I have cars. I have one big one and a bunch of toy ones.
0: 네. Oh my god. One of my friends loves Hot Wheels.
1: 그렇죠. 어렸을 때, I don't know what it is about in the U.S. Like when, like especially boys, mm-hmm. like kids, yeah, like who
0: they really like mini 자동차.
1: 네, 뜨거운 바퀴 이 브랜드 차 네. 장난감 진짜 좋아하거든요.
0: 네.
1: 저도 어렸을 때 진짜 많이 모였어요. So I think it was that kind of growing up with that kind of you know toys
0: culture?
1: And I and that culture you grow up to like cars.
0: Oh.
1: 근데 한국에서 요즘 like starting with like 하루
0: mm-hmm.
1: 저처럼 똑같이 차를 좋아했어요. Right? So I think it's like, it doesn't matter, boy or girl. Cars have always been, like vehicles have always been like an interest in kids
0: yeah.
1: as well. Because, you know, things move fast, right? You could control it.
0: Yeah.
1: 애들 다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0: Yeah, I guess for me when I was younger, I just thought it was cool. But now I see it as some sort of freedom, like freedom to go places.
1: Yeah.
0: Right, so.
1: 아시아는 driver's license 있습니까?
0: No, I would love to get mine. I would rather get it in Korea, so. Then like get like a 캐나다랑 한국이랑 계약한 게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따면 캐나다에서도 쓸 수 있게.
1: 아.
0: It's not 국제 면허, but you can actually like switch it out.
1: 저도 California driver's license를 한국에 갖고 왔는데 I took it to the DMV here,
0: yeah.
1: right? 그 시험 그 장 갖고 갔는데
0: mm-hmm.
1: 캘리포니아 거 반납하면 그 필기 시험 written test. Written test라고 필기 시험이라고 하는데 그 컴퓨터로 치는 거 있잖아요.
0: 네.
1: 그것만 합격하면 they changed it to a Korean driver's license. 대신 캘리포니아 거 반납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0: Oh.
1: But it's not the other way around.
0: Oh?
1: 네, 한국 거를 제가 알기론 you can't take your Korean driver's license 갖고 가면 no, you still got to take the written test and 그 직접 운전하는 시험 있잖아요.
0: Uh-huh.
1: 그걸 영어로 behind the wheel test라고 하거든요.
0: Yeah.
1: 둘 다 해야 됩니다.
0: Interesting.
1: 자, 그래 오늘 여러분 차 덕후 밸런스 게임이 주제인데요. 그 차는 마시는 차가 아니고 운전하는 차, right? So
0: yes.
1: 첫 번째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2: Round 1.
0: Which would you choose for your first dream car? A roaring convertible sports car or a fully loaded mid-size sedan?
1: 아, 자 여러분, 나의 드림카, 네, 드림카인
0: 자동차.
1: 첫 자동차는
0: yeah.
1: A, 뚜껑 열리고 우렁찬 배기음의 스포츠카. 룸룸.
0: I hate loud noises, man. It's like noise pollution.
1: 자, 일단 A자는 일단 you gave your opinion just now. Or B, 풀 옵션 중형 세단 뭐지 HUD right 그 디스플레이 완전 mm-hmm. 그 드라이버 사이드부터 그 패싱저 사이드까지 쭉 깔아 있고 뭐 통풍 시트 뭐 360도 카메라 등 이따 다 있어요 full option right 여러분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샵 9050 카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의견 보내주시면 됩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에 우리 2부에 문제 요정이 몇 명 골라 푸짐한 선물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0: For me, both of the options sound like blah blah blah blah blah blah blah.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What do you mean put up? Like I don't know what that means.
1: 왜냐면 이게 차 좀 관심도 막 그렇게 없는 편이죠.
0: I have no such interest. Like I don't know, man. I would buy a house and I would like my husband to buy a car. Like I don't give a crap about a car. You know, it's like eh.
1: Calm down. Whoa, whoa. Calm down. 네, 일단 이거

0: for me, I think it depends on, I think, where you are in life, especially when it comes to age. 나이에도 조금 이게 따라 조금 나이 보일 수도 있어요.
1: I would say if you're more of a family person, then you would go for the sedan option.
0: Oh, yeah. 아마 right? 대학교 졸업하고 그래도 한 2, 3년? 시민수는 당연히 옵션 A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지금 이제 늙은 민수 네, thinking of the safety of my, you know, family and everything, you would probably want a bigger car, right?
1: Yeah, I guess I would also say a bigger car, just because 이제 캐나다에서 친구들이랑 이제 놀려면 다들 네. 멀리 살아요. 저랑 이제 가장 친한 친구들도 한 7시간 멀리 살기 때문에 네. 서로 이제 놀려면 차가 필요한데
0: 그쵸.
1: 저희 무리에서 차 있는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걔 차에 다 낑겨 타야 된단 말이에요.
0: 이거 딱 한 명, 운전하는 사람 영어로 designated driver이라고 하잖아요.
1: Yeah, but the funny thing is the person who has a car and the designated driver are different people.
0: 아, 보험도 그럼 안 되고. How does that work?
1: So, yeah, but whatchamacallit. So I would love to have like a bigger car just so I can like hang out with my friends more often,
0: 맞아요.
1: honestly.
0: 아, 우리 다원님이 오, 영어로 풀 옵션을 fully loaded이라고 해요. 아, 다원님 조금 좀 스포일러 조금 되는데 이거 가르치려고 했는데 맞습니다. fully loaded이라고 합니다. 완전 loaded 이게 뭐를 그냥 옵션으로 꽉찬
1: yeah.
0: 꽉찬 그런 의미죠. So there was an interesting survey that was carried out, and they asked car lovers what question did they give them.
1: I have no idea. I want to read it.
0: What's the first thing that you do after buying a new car? 새 차를 사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을 네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1: Yes.
0: The most common answer: installing a dash cam. Installing a dash cam, adding paint protection film. 여기서부터 벌써 오버하다. Getting ceramic coating? 그치? And protecting the interior. Okay, that makes sense. And even picking the perfect air freshener. So they want to keep their new car looking great right from the get-go. Right from day one. 네, 보온 필름 붙이고 뭐 유리막 코팅하고 실내 코팅까지 그리고 방향제 고르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1: Oh, wow. 네. And apparently, 첫 차일 경우 이름을 붙여준다. Like Sherry? Would you name your car Sherry?
0: Sherry?
1: I don't know. I've heard it somewhere. I don't
0: Is
1: know where.
0: Is my car like born in like 1930 in the US?
1: That's probably where I got it from, honestly.
0: 어, 저희 차 이름은 없습니다. Did your parents give their car a name? Do you remember?
1: Nah, I don't think.
0: 맞아요. Now, believe it or not, a lot of car enthusiasts name their cars.
1: Okay.
0: Some give them real names. Others choose like cute nicknames like Zoomy, Buddy.
1: Okay, I think it's more female names, I would say. Like, I don't know.
0: Yeah, for a lot of guys, I think their car is like a female.
1: Yeah.
0: Right? And
1: I'm going based off movies, so.
0: 맞아요. 근데 이 Zoomy, Buddy, Blue, Blackie, Ruby, 색깔에 따라 이 닉네임도 줄 때도 있는데, I don't know. They all sound like pet names to me. Like, I would name my dog that. Zoomy.
1: Yeah.
0: Right?
1: Zoomy.
0: Yeah. We have messages coming in, but real quick. 자, 차를 새로 사면 이 옵션은 기본이잖아요. Right? There's AC, of course, that obviously comes in.
1: Yeah.
0: Right? 근데 요즘 차 덕후들이 신차 살 때문에 선택하는 대표 옵션을 영어로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Okay.
0: 네, 그 head-up display.
1: I know this one, yeah.
0: 영어로요. 뭐죠?
1: Just head-up display.
0: Head-up display. 그래서 HUD, HUD라고도 많이 합니다.
1: Yeah.
0: 네. It's basically everything about your car, like what speed you're going in, what mode you're in, even like things like AC and like the volume, those are all on the heads-up display, right? Head-up display. 그리고 통풍 시트. 근데 이거는 저도 그래도 여름에 더운데 차 좀 옛날 차인데 여러분. 근데 네. 이 옵션을 제가 선택했거든요.
1: Okay.
0: And I haven't regretted it since day one. 완전 더운 여름날 뒤에서 좀 시원한 바람 나오는 거 있잖아요.
1: Cool. I mean, if you use it a lot, it's
0: 맞아요.
1: definitely worth it.
0: 이거는 영어로 ventilated seats라고 합니다. Ventilated seats. 그리고 이 360도 카메라 있잖아요. 네, 360-degree camera. 360 or 360-degree라고 읽을 수 있죠. 네, 차 yeah. 위에서 내려보다는 것처럼 그 다 you see all around you.
1: Yeah, I think my dad has this too, and he calls it the God mode.
0: God mode. 진짜
1: yeah,
0: 신처럼
1: 내려다보는 느낌.
0: 다 보이는.
1: yeah,
0: right? That's so interesting. So let's see what our what our listeners are saying. Asia, can you
1: Ooh,
0: take a couple messages
1: I
0: because
1: like this
0: I
1: one.
0: Have to cough.
1: 너구리님께서 천송이가 생각난 I know this one. I know this reference. I love this drama. 푸른 바다 전설.
0: 맞아요.
1: 천송이.
0: 찬성이가 랩을 한다.
1: 이런 거 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0: 나도 봤어. 나도 봤어. 네. That's right. So, you know, they people think of that. 이게 통풍 시트. 진리님 생각보다 진짜 한번 해보세요. 다음에 it's worth it, I would say. 우리 너구리님은 자동차 시트에 엉따 기능 있는 거 영어로 뭐라고 해요? 엉따.
1: 엉덩이를 따뜻해.
0: 따뜻하게 하는 거.
1: Butt warmer.
0: Butt warmer.
1: 아닌가?
0: 네.
1: Heated seats.
0: Heated seats 혹은 seat warmer이라고 warmer. 네, 하긴 했는데 I think it's heated. Heated. 뭐가 따뜻해. 따뜻하게. 뭐 그런 옵션. 따뜻.
1: 아니 진짜 아빠 그렇게 한다니까요.
0: Right. Heated seats라고도 할 수 있죠. 네. It seems 사람들 다 엉뚱 엉뚱라고 여러분. 집중, 집중. 영어 배웁시다. 아시겠죠? Keep those messages coming in. 우리 두 번째 자동차 덕후 밸런스 게임 주제는요?
2: Round 2.
1: Ooh, okay. Which would make you angrier 1 week after getting your new car? A bumper scratch or a parking lot door ding?
0: 맞아. Parking lot door ding.
1: Oh.
0: Parking lot door ding.
1: Is it just like when you open your car door?
0: Exactly.
1: And just, okay.
0: Exactly입니다. 자, 여러분 출고 일주일 만에 이 어떤 게 더 화가 나는 상황입니까? A. 범퍼 스크래치. Or B. 주차장에서 문콕 테러. 일단 you know where I stand, right? 자, 샵 9050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톡이나 너튜브 댓글로 여러분 참여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네. 아 근데 에이전은 이거 관심이 없어서.
1: Yeah, I mean like 그냥 스크래치 나면 I would just like 네임펜으로 just like 칠하고 and like 네? if it's like 문콕.
0: 네임펜으로 칠한다고?
1: I mean or paint, whatever works.
0: 페인트로 칠한다고?
1: or lipstick, I don't know if it's red car. I really don't
0: 미안해,
1: care.
0: 나, 어머님, 저 오늘 에이저랑 방송 못하겠어요.
1: 오, 네일 칠하는 것도 괜찮겠다. 아,
0: 근데 에이저 왠지 어렸을 때
1: 네.
0: 근데 그 what do you call the nail
1: yeah, nail polish?
0: Nail polish 갖고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1: Yeah, right?
0: 있긴 있는데 I just pictured you as a kid. 어렸을 때 아마 여러분 이 소셜 미디어 SNS에서 본 줄 모르겠지만
1: 네.
0: it was a clip of a kid and wanted to surprise her dad.
1: Oh no.
0: And they washed his car.
1: Oh!
0: 근데 뭐를 썼냐면 you know the steel wool the thing that you use to 그 세수세미 있잖아요.
1: Oh no.
0: 그걸로 잔을 닦고 나서 아빠 짜잔 이렇게 하는 거야.
1: 네. No, I wouldn't have been gotten close to my dad's car.
0: 근데 왠지 에이자가 어렸을 때 그렇게 뭐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방금 생각했습니다. 네. For me, a parking lot door ding.
1: Why? Like what does it do?
0: Because another person did that to me. Right?
1: 그 끝이에요.
0: 그게 더 화날 것 같아요. 이제 나 내가 예를 들어 스크래치 했으면 하 진짜라고 하고 그때 my fault, right? But if it's a parking lot door ding, if I park,
1: yeah,
0: and I go do my business,
1: mm-hmm.
0: and then I come back, and then I see a ding on my door,
1: mm.
0: right? 그게 영어 ding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콕 문콕 mm. door ding이라고 합니다.
1: I just find it's so easy to do that in Korea though, just because like the parking spaces are so narrow.
0: Exactly.
1: Especially if you have a big car.
0: 맞아요, 맞아요. 자, we have messages coming in, but there was a survey that was carried out for car communities, right?
1: Yes.
0: 네.
1: Car communities were asked about the most frustrating moments after buying a new car.
0: Mm.
1: Number one was getting a door ding in a parking lot, as Minsu said, especially when you don't know who did it.
0: 맞아요. 진짜. That hurts. Number two was scratching the bumper or the wheels. You know, it's bad when someone else scratches your bumper, but nothing feels worse than scratching your own brand new car as a beginner.
3: 내가 긁어서 더 괴로운 범퍼나 이 휠, 이 긁힘 있잖아요. 그거를 근데 휠이라고 한다.
0: When they say the wheel, it means the whole thing.
1: Yeah.
0: But the part that gets scratched is the rim.
1: Mm.
0: 그 영어로 rim의 그 바퀴에 새 부분 있잖아요.
1: 네.
0: Right? You call that the rim of the car.
1: 네. Okay.
0: So the wheel rims, 거기에 scratch 되는 거. Oh, 진짜 I understand where people are coming from for this one. Number three, 어떻게 됩니까?
1: Yes, number three was getting a stone chip from road debris.
0: Apparently. Debris, yeah.
1: Debris, okay. Mm. 주행 중 날아온 돌에 맞아 생기는 흠집, 일명 돌빵. 영어로는 stone chip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0: Isn't this some Final Destination stuff right there?
1: I have no idea what this means.
0: 여러분 혹시...
3: Have you thought of that while driving?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0: Yeah.
1: Right? When you're on the freeway and you're driving along, 막 신나는 노래 듣고 있는데, and then a huge truck carrying like logs or like steel wires passes you. 이 공포
0: Don't
1: 영화
0: even
1: 때문에
0: think it.
1: Final Destination 이 영화 때문에 모든 상황 그냥 막 생각이 들거든요. So 80km 가고 있으면서 있었으면 한 60km를 줄입니다. 저는.
0: Oh gosh.
1: Yeah.
0: Actually, a funny thing is, apparently, remember you talked about like the girl, the kid, or something like 수세미로 닦는 거.
1: 네.
0: Apparently, I did something similar.
1: 네.
0: 저희 집 모든 가전에 에이시아 아크릴 페인트 자국 흰 소파에도 매니큐어로 그림. I was artistic.
1: 네. 네. Brought to you by 에이시아 어머님. 그랬구나. 어. 에이저 일단 주차장까지 안 내려갔으니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0: Very true. I would have just sticked Dora stickers everywhere.
1: 아마 그 차에 뭐 유니콘 그림이랑
0: 네,
1: 막 이렇게 될 수
0: 있었습니다.
1: 네. Number four was finding out that your new car had been recalled because of a defect.
0: 아.
1: 네. 새 차가 초기 결함으로 리콜 대상으로 연락 받았을 때. My dad, right? My dad. I mean, his car's not brand new, but like 2 years ago. He had his car for 2 years, but it was recalled.
0: Oh.
1: But he was so lucky because he got a brand new one.
0: Okay,
1: 네,
0: we're talking.
1: 똑같은 연도인데 a brand new version of that car 너무 부러웠습니다.
0: Mm. 네.
1: So these are some of the worst things that you want to hear or experience after buying a new car. 자, real quick, 가장 흔한 문콕을 아까 제가 영어로 말했잖아요.
0: Yes.
1: 네. Door ding, ding입니다. 네, 근데 이 동사형으로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아, 나 문콕 당했어.
0: Mm-hmm.
1: I got dinged.
0: Mm-hmm.
1: I got dinged. Or my car got dinged. 라고 할 수 있죠.
0: Mm-hmm.
1: 근데 ding은 그냥 살짝 뭐 페인트 정도 이렇게 조금 벗겼는 거? Or like 살짝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0: Mm-hmm.
1: 근데 그거보다 완전 큰 거. 그거는 dent라고 합니다.
0: 아, 네. okay.
1: Dent. D-E-N-T. 네, 이게 단순히 이게 흠집이 아니고 이게 좀 그 수준을 넘어서 이게 철판이 오히려 그냥 아예 들어간 거. 이게 우그러진 그 상황을 dent라고 합니다. D-E-N-T.
0: Yes, 최희숙님이 벌써 문장으로 써주셨어요. A car door ding is a pain in the neck.
1: 맞아요.
0: 뒷목 잡는 일.
1: 맞아요. 왜냐면 이거 어떻게 뭐 놈을 잡을 수도 없고. Right? Unless you got those fancy new cars that 그냥 살짝만 건드렸는데 다, 모든 카메라가 다 켜져요. Right? 네. Alright, let's get to a couple of messages. 우리 5001님 둘 다 망상일 듯.
0: 망상일 듯. You need to get your vision checked, man.
1: 근데 망상일
0: 듯. Is 난시 근시? I don't know, man.
1: Both.
0: The one?
1: Both at the same time. 어머니!
0: 나, 왜? 그래서 아니, 아니 방금 하신 게 딱 노하는 사람 그런 느낌이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 안경 벗고 보는 거.
1: 네. 네, 마상이 딜루루가 돼라고 얘기하는데, 맞아. 마상, 딜루루. 근데 에이자가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0: 딜루루 is a 룰루.
1: 가끔씩 여러분. 이런 힘든 세상, 힘든 사회에서는 가끔씩 이 마상이 답입니다. 아시겠죠? 네. Kevin Pack says, anything is possible. Can't be scared. It was my favorite movie, by the way. 아까 그 Final Destination 말할 때.
0: 아.
1: 네. Anything can happen, but that shouldn't scare you, right? But what if?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 한국에서는요. Now, you don't normally find this in Korea, but the door ding protector. You know those little sponges on the
0: 아니,
1: sides of
0: 아니요.
1: the cars?
0: There was a that hilarious thing is there was a comment that says 그거 한국에 진짜 흔하다고.
1: 더 흔해요.
0: Okay.
1: 뭐지 붙여달라고 말했는데 when I got my car 그거 it came with it.
0: Oh.
1: Right? 처음에는 너무
0: 안 예쁘다.
1: 안 예쁘다. 너무 거슬려라고 생각했는데 countless times when I had to park in those really tight spaces and I had to basically shove my door against the car next to me just to get out.
0: Yeah.
1: That sponge saved, you know, a door ding trouble that the other car might have gotten into. Now, thank you for all your messages. 여러분, 참여 많은 참여 들어왔는데요.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We will get to more of your messages in our number two, so do not worry. All right? That was it for today's. That's what you think.
0: 네 생각이고.
1: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이고.
0: I was not prepared for that.
1: 자, 다음으로 오늘은 EPQ 가요. Ladies and gentlemen, here it is. That's right. Time for EPQ, Easy Peasy Quiz. What's your EPQ? 갑니다. 뭐 하죠, 여기서 이제?
0: 네, 실시간 전화 연결 즉석 레벨업 영어 퀴즈 시간인데요.
1: 맞습니다.
0: 총 세 문제만 맞추면 됩니다. Just pick A, B, or C.
1: Three easy English quiz questions. And the prizes that you get. 너무 좋아요, 선물들이.
0: 네, 맞습니다.
1: 자, get the first question correct.

0: That's wrong. 3번까지 맞추면 맞아요. 백화점 상품권 5만원까지 다 드립니다. 지금부터 노래 짧게 나가는데요. 가장 빨리 전화 주신 분 연결하겠습니다.
1: 아까 전화번호 다 저장하셨죠? 051-744-6693, 6694, 6695, 6696. 여러분 지금 전화 주세요! In the meantime, 예나가 부릅니다. Catch, catch!

0: All right, we have today's contestant for EPQ. 오늘 도전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Hi. Hi, 민수님. Hi, Aisha. Hi. Welcome. Hi. Please introduce yourself.
1: My name is Elena. I'm not so good at English, but I just like English. I'm excited about EPQ.
0: Nice! Elena, well, welcome. And, well,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today.
2: Yeah.
0: 네.
1: 일단 뭐 I'm 아까... glad to... I'm glad to... see you again.
0: Oh, Elena, well,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자, 뭐 영어가 뭐 살짝 조금 뭐 힘들다, 어렵다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but don't worry.
2: We got you.
0: 최대한 저랑 Aisha 힌트를 많이 드릴 거니까요. 네. Yeah. Do not worry. We'll help you out. Right? 이제 도전하는 게 중요하죠.
2: 맞아요.
0: Right? Elena, 도전 마음은 항상 있잖아요. 그렇죠?
1: 네네.
0: 네, yeah. 좋아요. 자, 문제 세 개만 맞추면 오늘 선물 다 갖고 갈 수 있거든요. 자, Elena, are you ready?
1: Yes.
0: All right, let's get it. Time for question number one.
3: Question number one. Listen to the following sentence and choose the correct answer. The sun rises in the BDD A, west, B, south, C, east, D, north. What's your answer?
1: East to C.
0: Oh, east to C. 일단 엘라님, how sure are you? 0%부터 100%까지 퍼센티지도 얼마나 확실합니까?
1: 50%.
0: 50%? 근데 50% 하고 나서 근데 답이 너무 완전... 빨리 나왔는데요.
1: 네.
0: 네. 일단 엘라님 혹시 최근에 뭐 집보로 다녔습니까? 사람 보통 집보로 다닐 때 네. 이게 중요하거든요.
2: 아, 네 맞아요. 들어봤어요. 네.
0: 자, 일단 네. C, East.
1: 네.
0: 맞습니다.
1: Thank you.
0: That is correct. The sun rises in the east.
2: 네. 맞아요.
0: 이거는 뭐 영어도 그렇고,
2: 뜨죠.
0: 네, 네 영어도 그렇고 이건 좀 과학 문제이기도 하긴 하네요.
2: 그러니까요. 네.
0: 자, 첫 번째 문제 맞추는 시간, Aisha, 뭐를 드리죠?
2: 커피 쿠폰 드립니다.
0: 와, 커피 쿠폰. 당연히 커피 마실 수 있는 사람 왔다. 근데 애들도 먹고 했으니까.
2: 그러네요.
0: 그렇죠. 자, 엘런님 첫 번째 거 잘 맞췄습니다. 두 번째 문제, Are you ready?
1: I'm ready.
0: Alright, let's get it. Question number two, Aisha.
3: This is a comparative question.
0: 비교급 문제죠, 비교급.
3: 네, listen carefully and choose the correct answer to fill in the blank. This book is bididi than I expected. This book is more interesting than I expected. B, this book is most interesting than I expected. C, this book is interesting than I expected.
2: Ooh, what's your answer? What do you think? 일단 뭔 것 같아요?
1: Well, could you tell me again?
2: Sure.
0: 자, 이제... 비교급 문제.

0: 드립니다. 비교급.
1: 빈칸에 들어가는 거 맞추시면 되는데 첫 번째 옵션입니다. This book is more interesting than I expected. B. This book is most interesting than I expected. C. This book is interesting than I expected. This is 좀 헷갈린다.
2: 애매모호한데.
1: 그쵸? 네. So the difference is A는 more interesting, B is most interesting, 네. and C is 그냥 interesting.
0: 일단 비교급이니까
2: most.
0: 그쵸? More or most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1: 네,
0: 근데 이 문장은요, 이렇게 해석하면 이 책은 내가 생각보다
1: 더
0: 좀 더 흥미롭네 라고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 A, more interesting or B, most interesting. 엘레나 어떤 답이 어떤 것 같아요?
2: A.
0: A, more interesting. 여기 좀 성격이 좀 살짝 좀 급한 마음이 좀 나오네요. 자, A, more interesting?
1: 예!
0: 맞습니다. 네. A, more interesting. 이 than이 있으면 비교급. 네, 이 사용되는데요. interesting처럼 긴 형용사는 er를 붙이지 않고 more interesting 혹은 most는 최상급을 말하는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먼저 맞췄으니까 뭐 드리죠?
1: 치킨 세트.
0: 치킨 저희가 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자, 일단 마지막 문제 남았습니다. 마지막 뭐가 걸려 있죠, 에이샤?
1: 마지막은 백화점 상품권.
0: 5만 원 백화점 상품권이 걸려 있습니다. Elena, how do you feel right now? 지금 어떻습니까, 기분?
2: I'm nervous. I'm excited and nervous.
0: Excited and nervous at the same time. 일단 그럴 것 같아요. 목소리 좀 들리거든요. But don't worry. 지금까지 잘해서 마지막 것도 잘할 수 있습니다. Are you ready?
2: I'm ready.
0: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1: 네, 두 사람의 대화를 잘 듣고 무슨 뜻인지 맞춰보세요. Question number three. Listen to the conversation and choose the correct answer.
0: Asia, how was the concert?
1: Wow, it totally lived up to the hype. Question, what does live up to the hype mean? A, it was disappointing. B, it was as good as everyone said. C, it became very popular. What's your answer?
2: Could you tell me again? Sure. 소리가 잘 안 들려요.
0: 그래요? 고함치를게 저희들. 네. 자,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대화 듣고 대화에서 나오는 표현, 뜻을 맞추면 됩니다. Asia, how was the concert?
1: Wow, it totally lived up to the hype. 여기서 문제입니다. What does live up to the hype mean? A. It was disappointing. B. It was as good as everyone said. C. It became very popular. 어떤 느낌? 지금 콘서트장에 있고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2: C 같아요.
0: C 같아요. It became very 네. popular. 그런데요. 그런데요. 근데 아까
1: It's kind of like 아까 얘기했죠.
0: 그렇죠. 에이자 그 콘서트 진짜 재밌어. 너 보러 가. 라고 제가 추천했는데 에이자가 맞아. 민수가 재밌었던 만큼처럼 말했을 때
1: 그 정도 재밌었어.
0: 그만큼 재밌었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거 네. 영어로 뭐라고 할 거예요? A. It was disappointing. B. It was as good as Minsu said. 뭐 엘라님 혹시 뭐 어디 가야 돼요? 왜 이렇게 혹시 급합니까?
2: 아니요. 네. 제가 참여하면서 좀 있잖아요. 신청해놓고 떨리긴 했지만 떨리네요. 정말 오늘.
0: 떨리죠. 맞아요.
1: It's totally normal.
0: 그냥 편한 상황에서 맞추면 그냥 바로 맞추는데 좀 떨려서 조금 안 들리고 그래서 좀 그랬다. 자 일단 엘라님 맞습니다. 맞죠. Live up to the hype 뜻은요. 뭐 소문만큼 좋다 하는 뜻입니다.
1: 네, 기대에 부응하다.
0: 맞아요. 축하드립니다, 엘라님.
1: Yes.
0: You are today's EPQ winner.
1: 네. 커피 뭐. 쿠폰과 치킨 세트 그리고 백화점 상품권까지.
0: 맞습니다. 네, 엘라님, real quick 딱 한 10초 드릴 겁니다. 지금 기분 어떻습니까?
2: I'm very very happy. 그리고 저때 함께 들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문제 드려도 될까요?
0: 문제요?
1: 저희한테 문제요? 오케이.
2: 네네.
0: 딱 10초 드릴게요.
2: OX 문제인데요.
0: 네.
2: 삼겹살 좋아하시죠?
0: 뭐요?
2: 삼겹살.
0: 좋아하네.
1: 완전.
2: 그때 쌈싸움 때 상추하고 깻잎 드시잖아요.
0: 네.
2: 깻잎은 혹시나 참깨나무에 지날까요? 들깨나무에 지날까요?
0: 어, 미?
1: I don't like 깻잎.
0: 일단 엘라님 죄송한데 이거 우리 나중에 그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너무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네네.
0: 분명히 OX 퀴즈라고 했는데. 자, 에이자 오늘도 너무 수고했고요.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okay?
1: Bye.
0: 여러분 stick around. 7 o'clock, hour number 2.

0: FM 부산 영어 방송.
1: 한국 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2: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7: The time is now 7 o'clock.
8: English with
9: 부산 아지매.
8: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9: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됐지예?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8: 어이소, 보이소, 사이소,
5: 영어 하이소.
10: 와우, it's been so long since I've been to a Chinese restaurant. 사장님, 원 짜장면, please.
9: 아따, 진짜 오랜만에 오셨네요. 오케이, 자, 호레, 짜장면 하나.
10: 사장님, wait a sec. I'm a bit stressed out today, so I want something spicy. I changed my mind. Please give me a 짬뽕.
9: 아유, 그래요, 그래요. 스트레스 짬뽕 굿. 여기 호라 짜장면 취소. 짬뽕 하나.
10: Oh, that sounds delicious. Oh, but hold on. Oh, my doctor told me not to drink the broth because of my high blood pressure. 사장님, instead of a 짬뽕, can you once again give me a 짜장면, please? I changed my mind again.
9: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맞아. 이게 인생 최대의 고민이잖아요. 그치, 뭐. 여기 호래, 짬뽕 치소, 짜장면 하나.
10: Oh, just thinking about it makes my mouth water. Oh, wait. Oh, but since it's raining outside, oh, I suddenly want something warm. Oh, 사장님, oh, I'm sorry, but I'll have to switch back to the 짬뽕.
9: 아, 아유, 뭐 네네 맞아요. 뭐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에는 레인데이 짬뽕 굿. 여기 호래 짜장면 치소 짬뽕 하나.
10: Wait, but hold on. Oh, today I'm craving meat more than seafood. I think 짜장면 with meat sounds better. Oh, 사장님, I'm really sorry, but please change it back to 짜장면.
9: 손님, 그냥 제가 서비스로 짬뽕 드릴 테니까 짜장면이랑 짬뽕이랑 다 돼 있어. 호래 짬뽕 서비스 줘가요.
10: Oh, actually, it's just that I'm really hungry today. You know what? I kind of want something sweet and sour. Oh, sweet and sour pork. 사장님, can you make me a tang siuk real quick?
2: 오늘 배워볼 표현, 마음이 바뀌었어요. 영어로 뭐라고 해?
10: I changed my mind. I changed my mind.
2: I changed my mind.
10: Mind는 생각이나 마음을 뜻하는데요. 마음이 바뀌다. I changed my mind. 반대로 마음 먹다, 결정하다는 I made up my mind 라고 하면 됩니다. 결정을 하지 못할 때는 이렇게 말하세요. I can't make up my mind. I can't make up my mind.
2: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마음이 바뀌었어요.
10: I changed my mind.
2: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10: See you tomorrow.
3: 와, 잘 잤다. 어머,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올스타 잉글리시 할 시간이다.
11: Hey babe, All-Star English time.
3: Let's tune in.
12: 맞다, 올스타.
3: 아, 이피큐 신청해야지. 아, 이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어디 보자.
12: 어, 이노자?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3: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12: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원을 파고 내가 EPQ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13: 와우!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We have Minju Sam in the house for another episode of 입이 터지는 Small Talk.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hi Sam and welcome. How are you?
1: I'm great.
0: Good. Good to hear.
1: How are you?
0: I'm good too. Sam, do you know what today is?
1: What?
0: Today is the last day of the first half.
1: Oh, yeah.
0: Of 2026.
1: Yeah.
0: 맞습니다.
1: Still can't believe it's almost July.
0: 네, 바, 당장 내일이에요.
1: 7월이라뇨. 새해 다짐했는데 엊그제.
0: We're like after today, we're in 후반.
1: I know.
0: Of 2026.
1: Mm-hmm.
0: 진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아, 진짜 시간이 어디 갑니까? 여러분, that's the question I want to ask, right?
1: Mm-hmm.
0: New Year's was just yesterday. 진짜 분명 새해 뭐 인사한 게 진짜 엊그제 같았는데.
1: 맞아요. So, Minsu, how's your year going so far?
0: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Don't ask me these kind of questions. 아니요, going so well. 너무 재밌고요. All Star English 너무 좋고 우리 부스타들도 너무 좋고. No complaints. 진짜.
1: 아니, 뭐 좀 이룬 거 좀 있으세요?
0: 아, 이룬 거요? 뭐 이룬 거는 많죠. 저희 뭐 BFM, All Star에 우리 이런 거 많죠? 아, personal life에 물어보는
1: yeah.
0: 거예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1: 유자유님도 얘기하시네요. 상반기 이룬 목표가 하나도 없음.
0: 맞아. 네. I feel you. 근데 목표를 세웠나? 할 정도. 네.
1: Yeah.
0: Busy, busy.
1: Yeah, I think a lot of people can relate to that.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Some 네. goals are going well and 네. some not so much.
0: 네. 우리 PD님이 올스타 매일 출석하는 것만도 성공이라고 생각해. 생각하세요. 라고 하는데 네, 여러분 dream big. Dream big, right? 왜 이렇게 시니컬하지 나 지금? 여러분 제 말 듣지 마세요. 이럴 때는 민트 말 듣지 마.
1: 기분이 안 좋네 오늘.
0: 네. But I know what you mean, right? When like the New Year's January comes around, like ah, so 올해는 내해다. This is going to be my year, right? But then around this time, 딱 이렇게 되면. 한번 내년에 하면 되겠지.
1: 벌써요.
0: 포기. 네, 진짜 매년 똑같은 패턴인 것 같습니다.
1: 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The good news is we still have half the year left.
0: Yeah.
1: You know, it's never too late to get back on track.
0: Yeah, true.
1: 상반기 돌아보면서 이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을 때, 계획이 흐트러졌을 때, 그리고 다시 마음을 잡을 때 좀 쓸 수 있는 영어 표현들을 배워볼까 해요.
0: 네, 좋아요. 둘 중에 한 명이 그리고 긍정.
1: Mm-hmm.
0: 네, 여러분 전 좀 시니컬 민수 나옵니다. 네, 아직 생각해 보니까 the half first half
1: mm-hmm.
0: went by so quick.
1: I know.
0: 네,
1: yeah.
0: 아 시간 너무 빨리 갑니다. 좋아요. So, as we have still half of the year left, mm-hmm. which is a good news that we could all take in. Words and expressions we could use in our small talk to really kind of like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that we could look forward to, right? Second half of the year. So, what is 표현 number one?
1: 오늘의 첫 번째 표현입니다. Where did the time go? 시간이 다 어디 갔지?
0: 방금 그걸로 시작했잖아요.
1: Yeah.
0: 그렇죠?
1: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을 때 정말 자주 하는 말인데요. When someone says, where did the time go? They are not actually asking where the time went.
0: 네.
1: They simply mean, time went by so fast. 뭐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라는 뜻이죠.
0: 맞습니다. 아, 뭐 시간이 아, 진짜 어디 갔냐. 이게 계속 특히 around this time 맨날 mm-hmm. 묻잖아요. Mm-hmm. So I guess where did the time go? 뭐 you could say oh, it's almost July already. Where did the
1: yeah.
0: time go? 시간 어디 갔지? 벌써 7월? 진짜 말도 안 돼. Oh, or like, 특히 부모님들. Mm-hmm. Oh, my kids are growing up so fast.
1: Yeah.
0: Where did the time go? Oh, 우리들 너무 빨리 크네. 아, 진짜 시간 어디 갔지? 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Or, 진짜, this is true for All-Star English.
1: Mm-hmm.
0: 우리 일부 그냥 훅 가잖아요, 여러분. 맞죠?
1: Mm-hmm.
0: We've been talking for an hour already. Where did the time go? 벌써 일부 끝났다고 시간 너무 빨리 가네. 이런 mm-hmm. 느낌으로 네, 전달됩니다.
1: 맞습니다. Mm-hmm. 그리고 이런 표현들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I can't believe it's already July. 뭐 벌써 7월이라니 믿기지가 않네요. 라는 표현인데
0: 맞아요.
1: 여기서 I can't believe it's already는 날짜나 시간을 얘기할 때 정말 자주 쓰는 패턴이죠. 그리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time flies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간
0: 맞아요.
1: 참 빠르다.
0: 네.
1: Or this year has flown by. 올해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뭐 연말까지 안 가도 벌써
0: 그쵸.
1: 아까 PD님도 얘기하셨잖아요. 올해 끝났다.
0: 맞아요.
1: Fly by라는 표현입니다. 시간이 네. 훅 지나가다라는 뜻으로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0: 맞습니다. So, you know, I can't believe it's already July. Time flies, but where did the time go? 자, 이 표현을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 민수나, can you believe it's almost July?
2: I know. Where did the time go, Minju?
1: Have you made any progress this year?
2: Absolutely.
1: 진짜? On what?
2: My selfie angle. 셀카 요즘 너무 잘 나와.
1: 지겨워.
0: 진짜 이 완전 perfect 각도, that perfect angle 찾는 것도 저는 모르겠지만 민수는 잘 안 해요. 근데 그거 6개월 걸린다 말이. 좀 그렇네요. 네. 자, 일단 여기서 잠깐 우리 타임아웃 하고 여러분 타임. 자, 집중 집중. 자, 너튜브 채세 지금 떡볶이. 떡볶이 뭐 어묵 말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영어 타임입니다. It's not 떡볶이 타임. 오케이? 집중. Pay attention please. 아, 너무 또 세네코 민수 너무 선생님 민수도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표현 어떻게 됩니까?
1: 두 번째 표현입니다. I've been slacking.
0: I've been slacking.
1: 요즘 좀 나태해졌어. 요즘 좀 풀어졌어. 여기서 slack는 게을러지다, 느슨해지다, 열심히 안 하다라는 뜻인데요. So when someone says I've been slacking, they mean they haven't been putting in much effort lately. 요즘 좀 열심히 안 했다라는 뜻이에요. 네. 근데 사실 저는 I'm such a slacker 이런 표현 정말 많이 쓰거든요.
0: 맞습니다.
1: A slacker is a lazy person.
0: Yeah.
1: Right? So instead of saying I've been slacking, you can also jokingly say I'm such a slacker.
0: Or you're such a slacker.
1: 저는 What?
0: Not you. 저는 특히 선생님한테 이 말 많이 들었습니다. 아, Minsu, you're such a slacker. 이렇게 많이 듣죠. 네. So 그리고 I'm lazy. 나는 뭐 원래 게을러. 이게 아니고 그냥 요즘만 잠깐 흐트러졌다는 느낌이. 잖아요.
1: 네.
0: So 뭐 요즘 운동을 좀 뭐 소홀히 했어. 뭐 I've been slacking at the gym. 뭐 요즘 영어 공부를 좀 안 했다. 요즘 뭐 I've been slacking on my English studies. 뭐 요즘 회사에서도 좀 뭐 좀 너무 편해서 these days 일 좀 안 하고 있다. I've been slacking at work lately.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1: Exactly. 그리고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I've been slacking off. 요즘 좀 놀고 있어요. 이 slack off는 농땡이 피우다. 뭐 게을리하다? 네. 이런 뜻으로 많이 쓰는데 뭐 stop slacking off and get back to work, 민수? 뭐 이렇게 써보실 수 있겠네.
0: 여러분, 표정 봤어야 됐습니다. 네. 포인팅 하면 안 돼. 표정 봤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1: 예문이에요.
0: 네.
1: 그리고 좀 나를 돌아보는 의미.
0: 뭐 없어요, 이 말.
1: 갑자기 생각났어. 의미에서 I need to get back into my routine or I need to get motivated again.
0: Oh, yeah.
1: 다시 루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니면 맞습니다. 의욕을 다시 찾아야 되겠습니다.
0: 맞아요.
1: 이런 표현이 있죠.
0: 자, 그러면 아까 그 첫 번째 상황 그처럼 뭐 친구가 뭐 Did you make any progress on your New Year's resolution? 뭐 새해 목표는 좀 이루었어? 라고 이렇게 물어 보면 honestly I've been slacking off. 뭐 솔직히 좀 요즘 좀 뭐 풀어졌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런 느낌으로. Right?
1: 맞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I've been slacking 이 표현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1: Minsu, how's your workout going?
0: Oh, 잠깐 민수. Oh, Minsu, pretty good.
1: Really? I haven't seen you at the gym.
0: Oh, that's because I've been working out.
1: Oh, at home?
0: No, in my imagination.
1: So you've been slacking.
0: Yes, I've been slacking lately.
1: Such a slacker. 연결 필요 없잖아요.
0: 어, 그렇죠, 그렇죠.
1: 목소리 네. 왜 바꾸신 거예요?
0: 맞아요. 민수였는데. 맞습니다. 네. 자, 일단 문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유저님.
1: 연습들 하고 계세요.
0: 네. 근데 뭐 유저님이 민주쌤 항상 스타일리시한 것 같아요. 라고.
1: 감사합니다.
0: 자, 일단 뭐 떡볶이에 그냥 좀 스타일. 자, 학생들.
1: 이런 코멘트는 왜요?
0: 영어 배워야지. 네. 근데 두둥님 맞아요. I've been slacking on my workout. 이렇게 하네요. 네, 운동을 못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Or
1: 연습하고 계시는 거죠?
0: 맞습니다, 두둥이. Mm-hmm. Good job. All right. Time for our last expression. 마지막 표현 어떻게 됩니까?
1: 네, 오늘 마지막 표현입니다. I need to get back on track. 다시 원래 페이스를 찾아야겠어. 다시 마음을 다잡아야겠어. 여기서 on track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0: 네.
1: So when someone says I need to get back on track, they mean they want to start following their plan again after getting off track.
0: Mm-hmm.
1: 한동안 좀 이 흐트러졌던 계획을 다시 제대로 시작하겠다라는 뜻이죠.
0: Mm-hmm.
1: So you can use it anytime you want to get back into a good routine.
0: That's right. 자, 그러면 뭐 I'm finally back on track. 뭐 드디어 다시 원래 페이스를 찾았다.
1: Mm-hmm.
0: I'm getting back on track with my workouts. 다시 운동 루틴을 시작하고 있어.
1: Mm-hmm.
0: Or I'm getting back on track with my English. 뭐 영어 공부에 뭐 다시 시작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1: 맞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런 표현들도 정말 많이 쓰는데요. I got off track. 계획에서 좀 벗어났다.
0: 네.
1: I've fallen off track.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0: 맞아요.
1: I got off track. I need to get back on track. 이 두 문장은 세트로 정말 자주 사용을 하는 표현들이거든요.
0: 맞습니다.
1: 네. 그래서 그 공부, 뭐 운동뿐 아니라 일이라든지 생활 습관 이런 거의 모든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되게 활용도 높은 표현이에요.
0: 맞아요. 저도 이게 올스타 하면서 저도 자주 I get off track. 원래 이렇게 원고가 있고 토픽이 있는데
1: 자꾸 산으로 갑니다.
0: 항상 산으로 가고 덕유산으로 항상 가고 있거든요, 제가. 자, 그러면 back on track. 뭐 친구가 뭐 how's your English studying going, right? 뭐 영어 공부 잘 되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I got off track, but now I'm getting back on track. 잠깐 흐트러졌는데 다시 시작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되겠죠.
1: 네.
0: 그렇죠. All right, so back on track. 이 표현을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Minsuna, how's your English study going?
2: I got off track.
1: So what's your plan?
2: I'm going to listen to All-Star English.
1: Good. 너무 좋은 생각이다. You'll learn a lot.
2: 맞아. 근데 그것보다 I heard the host, Minsu. He's so handsome. He's so smart. He's so funny. And 그 목소리, it's like butter.
1: Minsuna.
2: What? I'm being honest.
1: 근데 그 방송 아닌 것 같은데?
2: 아니 맞아 그 방송 맞아
1: Get back on track
2: 아니야 그래서 English first but Minsu second
0: 여러분도 그 우선순위가 그렇게 되는 거죠?
1: 잘생겨서 듣는다고요?
0: 아니 우선순위 일단 number one 여러분 이 듣는 올스타 듣는 이유가 number one 영어 배우고 싶어서
1: And then
0: number two 민수 때문에 네 일단 다들 그렇게 똑같이 생각한다고 믿고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1: 네. 이 방송 나를 쫓아내는데 두둥님 말씀하셨습니다.
0: 그래도 계속 다시 오잖아요 두둥님. Right? 우리 밀크 캐러멜님 이 문자가 이 고정되었는데 운동하는 상상만 해도 효과
1: 정말요?
0: 운동하는 상상만 해도 효과 있다는 기사를 본 것 같아요라고 하는데 일단 저는 항상 상상을 합니다. 항상 상상하고
1: 효과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0: 네네네. 일단 캐러멜님 이거 혹시 기사 링크 하나 보여줄 수 있어요? 네. So. As we are at the end of the first half of 2026, tomorrow we're looking at a brand new half of the year, the last half of 2026. 그래서 여러분, don't fret, don't be too worried, don't be so sad that you couldn't do things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1: Right.
0: You still have a whole 6 months left,
1: yeah,
0: right?
1: Yeah, get back on track.
0: 맞아요. 그리고 그 전반보다 우리 후반에 날도 더 많지 않아요? Because isn't like February short? Like we're missing like 2 days? 그쵸.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긍정적이네요.
0: 네. 자, 오늘의 이비터진 스몰톡 배웠던 표현들 복습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1: Okay.
0: Where did the time go?
1: 시간이 다 어디 갔지?
0: I've been slacking.
1: 요즘 좀 나태해졌어.
0: I need to get back on track.
1: 다시 원래 페이스를 찾아야겠어.
0: 네. Minju-sam, thank you so much for another fun episode. 아까 우리 유징스님도 우리 민주쌤 잘하셨어요 라고 하는데 그냥 방송 잘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1: 그래요? 감사합니다.
0: 네, 민주쌤 잘하셨습니다.
1: 감사해요.
0: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okay?
1: All right.
0: You know, in the meantime, the weekend, Blinding Lights, we'll be back.

0: 별아우러 문자 요정의 시간이 돌아왔고요. 방금 전까지요. 그 요즘 뭐 인터넷 가격, 아 인터넷이래 컴퓨터가 컴퓨터가 전체적으로 조금 많이 오른 것 같다.
1: 네. 네.
0: 요즘 그 SSD라고 하나요? 그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지고.
1: 네, 전체적으로 the prices just for all the electronics in general.
0: 네.
1: 지금 딸 컴퓨터를 못 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I can't buy my daughter's computer right now.
0: At least 30에서 40% 올랐어요.
1: 맞아요.
0: 아, 진짜 너무 비싸졌습니다.
1: 네.
0: 오늘 뭐 아무튼 그런 칠챗을 조금 했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문자를 조금 읽어야 되는데.
1: Yes.
0: 오늘 다크호스가 나타났습니다.
1: 다크호스?
0: 네. 아, 완전 새로운 분이 네. 1등을 하셨는데요.
1: 오.
0: 오늘 1등은요. 지혜님입니다.
1: 와. 자, 진?
0: 기억을 못 하시나요?
1: 이름 full name 있어요?
0: J-I-N. 그 다음에 뒤에가 그 숫자 스펠링이 있는데.
1: 아, 우리가 자주 들어온 뭐 진 리님이 아니고.
0: 아니고 그냥,
1: 그냥
0: 진. 네, J-I-N님.
1: 네.
0: 와, 진님께서 1등을 하시고 오늘 닥터수님께서 2등 하시고 베네님께서 네. 3등. 제가 어제 고수님이 1등 하셨거든요.
1: 네.
0: 고수님이 어디 가셨느냐? 와, 눈 깜짝할 새 지각했네. 결국은 지각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네.
1: 네, 뭐라 해야죠,
0: 고수님. 다음 주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고수님이 그래도 그 일주일 동안,
1: 네.
0: 아 5일 동안 1등을 하신 그런 그 히스토리가 있으시기 때문에,
1: 네.
0: 그건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어, 그거는 근데 그래도 역사입니다.
0: 어,
1: It's in the past. History죠.
0: 그렇죠. 이제 move on 해야 되는 거죠.
1: 네, 저희 월스타에서는 네. 지금 right now가 중요하거든요. 네.
0: 네. 그 우리 그 고수님 여기서 이제 탈락하셨습니다. 이번 주는. 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신문 구독에 대해서 우리 민수 씨가 요즘도 신문 구독하나요라고 물어보셨는데
1: 네.
0: 우리 진 님께서 신문도 구독 신청하면 배달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 네.
0: 마지막으로 보신 게 언제인가요?
1: 신문요?
0: 네.
1: 오,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전 미국인가?
0: 네, 네.
1: 미국에서 신문을 봤나?
0: 네네네.
1: 네.
0: 아.
1: 미국에 신문 재밌는 거 많거든요.
0: 네네.
1: 크로스워드 퍼즐도 있고,
0: 오, 네네네.
1: 가끔씩 막 수도꾸도 있고,
0: 네네네.
1: 네. 만화도 나오고.
0: 네네네.
1: 나는 신문 그런 것만 봤어. 가끔씩 스포츠.
0: 네네.
1: 스포츠 가끔씩 읽고.
0: 네, 거의 뒷부분.
1: 막 정치, 경제 이런 거.
0: 앞에 다 넘기고 이제.
1: 다 넘기고 뒷부분만 봐요. 네.
0: 수도꾸 어디 갔어?
1: 미국에 쿠폰도 들어있거든요. 신문에 쿠폰도 가끔씩 넣어줘요.
0: 제일 많은 게 몇 프로인가요?
1: 아, 몇 프로보다 뭐 몇 달러 off, like $5 off, 뭐 이런 쿠폰도 가끔씩 들어가 있거든요.
0: 요즘 그 미국에서도 쿠폰 모으는 게
1: 재미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한국 이제 옛날에도 쿠폰이 있긴 있었는데 요즘은 네. 아니잖아요.
0: 요즘은 없어요.
1: 그냥 다 그냥 그 멤버십 카드 그 번호만 하면 다 자동으로 이렇게
0: 그러니까요,
1: 빼고 하니까.
0: 그러니까요. 그런 차이가 조금 있네요.
1: 네.
0: And we're talking about the balance quiz, right? 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1: 네.
0: 우리 그 케빈 팡님께서요, 우리 그 이름이 뭐였죠? 에이자.
1: 네.
0: 저도 조금 살짝 좀 감정적이어가지고
1: 네.
0: 에이자가 그 얘기를 했어요. 차에 기스가 나면은
1: 네.
0: 그 네일 그걸로 살짝 칠하면 안 되나요?
1: 아, 오늘
0: 네.
1: 진짜 에이자랑 그냥 대화 안 할 뻔했어요.
0: 네, 오늘 조금 그 마음이 아팠거든요. 우리 케빈 팡님께서 She's funny today. 네, 그 이게 긍정문인지 부정문인지.
1: 네, 네. Scratch라고 합니다. 그래도 영어 방송이니까. 네.
0: Scratch.
1: 네.
0: Scratch. Scratch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 5001번님께서
1: yes.
0: 그 밸런스 퀴즈 전부 다 마음의 상처네요. 고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은님께서요. 영어로도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이런 말이 있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잘못 먹었어?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나네 이런 뉘앙스가 있는데
1: 네.
0: 영어로 찾아보니까 when pigs fly 뭐 이런 느낌으로 조금 쓴다고 하네요.
1: 맞아요.
0: 네.
1: 네.
0: 맞아요?
1: 왜냐면 it's impossible that pigs fly.
0: Yeah.
1: Right?
0: 그래서 그러니까.
1: Oh sure, I'll give you 뭐 1억 줄게.
0: 네.
1: When pigs fly.
0: 그러니까 돼지가 날면
1: 네.
0: 죽겠다. 그러니까
1: 네.
0: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뉘앙스로 조금 쓰이죠.
1: 네.
0: And a EPQ quiz. We had a phone call, right? 마지막에 그 참가자분께서 깻잎은 참깨에서 나올까요? 들깨에서 나올까요?
1: 아, 맞아.
0: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1: 깻잎이 참깨에서 뭐라고?
0: 참깨에서 나올까?
1: 네.
0: 들깨에서 나올까? 그냥
1: 근데,
0: 아무거나 고르시면 돼요.
1: 근데
0: 이거 설명하면 너무 길어요.
1: 깻잎이 네. 아니요. 들깨가 참깨에서 들깨가 나온지.
0: 네. 네?
1: 깻잎,
0: 깻잎, 깻잎.
1: 아,
0: 깻잎. 깻잎은 깻잎은
1: 들깨 아닙니까?
0: 네. 오, 정답이에요.
1: 어, 정답이에요.
0: 네, 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 이분 혹시 뭐 그 기름 만드는 사장님인가?
0: 아니시라고 하더라고요.
1: 네, 네, 그렇죠.
0: 그냥 물어보신 네. 걸로.
1: 네, 처음에 OX 퀴즈라고 했어요.
0: 어.
1: 네, OX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네.
0: 아, 네, 맞네요.
1: 근데 제가 일단 문자 요정 역할 딱 한 번만 더 할게요. 문자 하나 들어왔는데 제가 I asked our listeners 여러분의 순위, priority, 올스타 듣는 priority가 뭡니까라고 네. 물어봤거든요. 일단 1위는 당연히 영어 때문에.
0: 어, 오케이.
1: 하고 2위는 당연히 민수 때문에.
0: 아하.
1: 네, 유저님이 들어왔습니다. 민수 긁으려고 듣습니다라고 하는데 일단 유저님 그럼 이미 1위가 민수네요.
0: 어, 그렇네요.
1: 어떻게 보면 민수 때문에.
0: 네. 그냥 long story short.
1: 네.
0: 민수 때문에.
1: 맞아요. 일단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유저님. Thank you so much.
0: 보스타분들이 솔직하지 못하세요.
1: 아, 나 네. 오늘 이런 위로가 필요했다라고 어떻게 아셨어요, 유저님?
0: 역시 다 알고 있습니다.
1: Thank you.
0: 네,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어, DJ Joe, draw the beat. How dare you. 문자 요정에 어, 네.
1: 네, 요정님이 when 문자 요정 flies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날이 먼저 올 것 같아요? 문자 요정이 날아다니다 or 네. 부기가 날아다니다?
0: 그 날아다니는 게요 한 몇 초 동안 날아야 되나요?
1: 그래도 한 3초 동안 날아다니고
0: 3초요?
1: 네
0: I'll try 네. 자 우선은 제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명단을 조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님 계시고 유서님 계시고 둥피님 계시고 닥터수님 계시고 뭐 오늘 아주 완벽한 주제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오늘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1: 네.
0: 오늘의 Z-Zone은 뭐냐면 What actually happens if you wipe with the cardboard roll when toilet paper runs out? 입니다. 다들 한 번쯤 이런 What?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어? 아주 쾌변을 하고 나서 이제 닦음 되는데 어 보니까 휴지 10만 남아 있는 거야. 한 번쯤은 어 이거를 찢어 가지고 닦으면 괜찮지 않을까? 어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1: 오늘
0: 있으실 겁니다.
1: I'll be honest.
0: 네.
1: 진짜.
0: 네.
1: I'll be honest. I never once thought that.
0: 아니 그러면
1: 네.
0: 휴지가 떨어졌던 적은 있잖아요.
1: 휴지가 떨어졌던 적은 있죠?
0: 그럼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1: 아 이건 이거 방송국에 말하면 안, 방송 때 말하면 안 될 것
0: 아,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안 될 것 같아요.
1: 네네네
0: 네네네 네 한 번쯤은 그래도 네,
1: 말하면 되나?
0: 어때요?
1: 네 아니요 안 될 것 같아요. Sorry
0: 표정이 너무 안 좋죠.
1: 지금 7시부터
0: 네네네.
1: 10시까지
0: 음흠.
1: 네 지금 가족들 같이 듣는 라디오 방송을 듣는 프라임타임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가족 이 분위기 가족이랑
0: 아,
1: 같이 들 수 있는 분위기를
0: 네네.
1: 이제 방송사로서
0: 네네.
1: 방송인으로서
0: 네네네.
1: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0: 아 그렇죠 그렇죠.
1: 네.
0: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오늘 주제에 굉장히 적합합니다.
1: 밀크님은 저는 웃겨서 들어요.
0: 네.
1: 일단 밀크님도 이것도
0: 네.
1: 누구 때문에 웃깁니까? Because of who
0: 네.
1: is this show funny?
0: 네.
1: 우선순위 저라고 생각한다고 알겠습니다. 네.
0: 자 이제 그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어 뭐 많은 분들께서요 어 써도 될까 싶으시겠지만요 충격적이게도 안 됩니다. 네.
1: Yeah.
0: 쓰면 안 돼요. 어 이게 왜냐하면은
1: it's hard. 딱딱해요. How is that? How
0: 그쵸.
1: can you use it?
0: 어, 굉장히 좋은 지적이었어요.
1: Yeah.
0: 근데 첫 번째 이유가 있는데
1: 네.
0: 예민한 항문 피부를 찢을 수가 있습니다.
1: 어, 그렇죠.
0: 그 anal이라고 하잖아요.
1: 네네네.
0: 이거 왜냐면 like soft layers of tissue, the inner roll is a rough, stiff piece of compressed industrial cardboard.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자주 쓰면 안 됩니다. 네, 자주 쓰면 안 되고 이게 한 번 쓰더라도요. 찢어지면서 피가 나기 때문에 치열 증상으로 이어집니다.
1: 오케이.
0: 네, 그리고 그렇죠. 굉장히 위험하고요. 두 번째는 세균.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화장실은요 너무 더럽잖아요.
1: 네.
0: 그래가지고 rubbing this cluster of bacteria right into freshly torn skin allows pathogens, 병원균이라고 하거든요. to penetrate your vessels, triggering severe inflammations or high-risk infections. Infections. 그래서 그 변기 물을 내리면 사방으로 다 튀어요. 그 박테리아가.
1: 네.
0: 그래서 그 휴지심에다가 묻는 겁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 휴지심은요. 공장에서 만들어질 때 toxic industrial glues. 집값 붙습니다.
1: 오야. Oh, yeah.
0: 네, 그래서 이거를 쓰시게 되면은요.
1: Yes.
0: 그냥 학문에 그냥 어서 오세요 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그래서 쓰시면 안 되고요.
1: 네.
0: 그 제가 우리 그 우리의 동반자 AI에게 물어봤어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느냐?
1: When you run out of toilet paper.
0: 네.
1: 여러분, run out of 뭐가 이제 그 떨어졌을 때.
0: 그렇죠, 그렇죠.
1: 네.
0: 네. 첫 번째 1단계입니다. 스마트폰으로 구원 요청하기.
1: 오.
0: 네. 그 두 번째
1: 저는 하루야.
0: 만약 공중 화장실이면요?
1: 아, oh, if it's a public restroom.
0: 혹시 자신 있으세요?
1: 하루.
0: 옆
1: 분명히 같이 왔을 거잖아요.
0: 근데 옆 칸도 있을 수 있잖아요.
1: Knock.
0: 그 옆 사람한테 혹시
1: Excuse me, pardon me, but.
0: 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1: 네.
0: 부끄러워가지고.
1: 맞아요.
0: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비데를 이용하는 건데요. 비데리가 있으면 뭐 하러 합니까?
1: 네.
0: 근데 만약에 휴지가 떨어졌어요.
1: 네.
0: 근데 비데는 물로만 세척하잖아요.
1: 네 비데 these bidet?
0: Bidet?
1: 이렇게 비데 그 영어 발음 bidet라고 하잖아요.
0: 네네네.
1: Bidet these days.
0: Mm-hmm.
1: Wash and dry.
0: 오.
1: 그래서 어떻게 보면
0: 네.
1: You don't need toilet paper. Because it washes for you and uh-huh. then 그 뜨거운 그 따스한 바람이 나오거든요.
0: 네,
1: that
0: 네.
1: warm they blow dry.
0: Uh-huh.
1: Your bottom for you. So 어떻게 보면 in a perfect world,
0: uh-huh.
1: but still I still wipe.
0: Oh, okay.
1: But still, you could go without wiping.
0: 그러니까 yeah. 안 써도 된다.
1: 네.
0: 네. 최후의 수단으로는 그 마지막으로는 영수증. 우리 상호도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1: Receipts.
0: 네, receipts.
1: receipts.
0: 그렇죠. 영수증.
1: 네.
0: 네 우리 부스타님, 자 다음 코너 갑시다. 우리 또 어떤 부스타든요. 죄송하지만 그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고수님이네요. 네. 우리 그리고 닥터수님. Time is running out.
1: 네. 네.
0: 닦지 말라고.
1: 다른 부스타는요?
0: 네. 다른 부스타.
1: 닦지 마.
0: 유저님이네요.
1: 닦지 마. 닦지 마. 닦지 마. 근데 제가 말하고 싶었던 solution
0: 네.
1: was that.
0: Bidet.
1: No. 닦지 마.
0: 어.
1: 네.
0: 네.
1: 네. 그래서 오늘 Did you know 주제
0: 네.
1: 그 확인 받았죠?
0: 모든 거는 다 이분을 거쳐갑니다.
1: 네.
0: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2: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3: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2: 이 고기 무슨 고기죠?
3: 아, 소고기입니다.
4: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The time is now 11:11,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It's easy to assume actors just follow projects and broadcasters head where the most opportunities are. But our guest today chose a different path. Joining us is actor Han Sang-jin here in the studio. He serves as an ambassador for Busan and Hyundai District, received an appreciation award from the Dongne Police Station, and records subway announcements to prevent voice phishing for the Busan Police Agency. Working on local sets, he saw the true talent of Busan's crew and youth, and has championed the region's potential ever since. Today, we're going to talk to him not just as an actor, but as a fellow citizen about Busan's future and how to grow its strengths. 네, 오늘 더 인터뷰는 한상진 배우와 함께합니다. 오늘은 배우 한상진이 아닌 한 명의 부산 시민의 시선으로 바라본 부산의 미래와 가능성, 그리고 우리 도시가 가진 장점을 어떻게 더 키워갈 수 있을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부산 월드와이드 부산 영어 방송은 처음이실 것 같은데 청취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1: 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부산광역시 또 해운대 홍보대사 한상진입니다. 부산 영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요즘은 일주일에 한 5번 정도 촬영을 하고요. 부산에서 네. 이틀, 서울에서 3일 정도 촬영하고 이제 부산 서울을 매일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1: 네,
0: 역시
1: 반갑습니다.
0: 배우님이라 그런지 목소리가 꿀 목소리입니다. Well, so our guest is Han Sang-jin here in the studio, the promotional ambassador for Busan Metropolitan City and Hyundai. He expresses his delight in meeting the listeners of BEFM, and he shares that his current schedule keeps him incredibly busy, shooting about 5 days a week, and he's going from Seoul to Busan every single day. Now, you have so many titles: actor, broadcaster, promotional ambassador for Busan and Hyundai. Yet, I heard your absolute favorite title is Coach Park Jong-un's husband. So, what is the reason behind that?
2: 배우와 또 방송인, 부산광역시와 또 해운대구 홍보대사까지 많은 수식어가 있지만 박정은 감독의 남편이란 수식어를 가장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1: 예, 답을 하기 전에 제가 지금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으니까
2: 네.
1: 부산이 아니라
2: 네.
1: 미국 어느 도시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2: 그렇죠. 뉴욕 같죠?
1: 네, 예, 약간 뉴욕 같고.
2: 부산 월드와이드입니다.
1: 네, 지금 스튜디오 동부 느낌이고요. 네, 그 우리 스테파니 또 발음은 네. 서부 느낌이 들어서 동서부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사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박정은 감독, 이제 BNK 여자농구단 감독 덕분에 이제 부산과 인연을 맺게 됐죠. 사실 부산에 내려와서 이제 BNK 여자 프로농구 팀을 뭐 응원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2: 네.
1: 네. 자연스럽게 제가 부산이라는 도시에 조금 더 빨리 적응하게 된 게 BNK 여자농구단 덕분인 것도 있었습니다. 사실
2: 네.
1: 지금 제가 부산에서 인연은 다 그렇게 시작이 됐는데 부산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된 계기도 결국 아내 덕분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2: 부산의 인연이 또 결국 가장 소중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됐다는 말씀이 참 따뜻하게 들리는데요.
0: I love that. So he shares that it was entirely thanks to Coach Park Jong-un, and he formed a connection with Busan in the first place through that. And by moving down and living here, he began cheering for BNK Women's Professional Basketball Team, which naturally helped him to really adapt to the city of Busan very quickly. And it allowed him to deeply understand and fall in love with the city as well. Well, now, most of your acting projects are in Seoul, and Coach Park Jong-un also spends most of her time with the team. So you weren't in a situation where you absolutely had to live in Busan, but you moved down here because you firmly believe that money earned in Busan should be spent in Busan. So could you tell us more about that perspective?
2: 부산에 꼭 살아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는데도 직접 생활 터전을 옮기셨습니다. 부산에서 번 돈은 부산에서 쓰는 것이 맞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1: 그 한 지역의 프로팀의 감독이라면 그 지역에서 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각자의 개인 차는 있겠지만
2: 네.
1: 그리고 또 경제라는 것은 이 결국 돈이 순환해야 되는 구조거든요.
2: 그럼요.
1: 예, 그 부산 경제가 우리가 그냥 다들 어렵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저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산에서 번 돈이 혹시 다른 곳으로 타 지역으로 가는 것보다는 이 부산에서 순환이 된다면 우리 경제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부산이 330만 인구의 도시거든요. 네. 그럼 그 지역에서 경제가 순환이 된다면 뭐 우리가 충분히 이 좋은 경제 규모를 만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인컴을 해서 부산 이제 밖에서 해결한다면 좀 저는 경제가 계속 약해질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네. 부산에서 이래서 부산에서 벌면 당연히 부산에서 소비하는 게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는

0: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예, 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부산에서 열심히 공정 경제를 외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네. I love that. So he explains that an economy is ultimately a structure where money needs to circulate, noting that if Busan's economy is struggling, it could mean the wealth generated here is leaking to other regions. He points out for a city for 3.3 million people, right? That volume of citizens consuming locally should be enough to create a self-sustaining economy scale as well. However, he warns that if people receive their salaries in Busan and spend that money elsewhere, relying on other regions for education, cultural life, and local economy will be weakened. So he believes that most practical way to revitalize a region is for those who work and earn in Busan to consume in Busan, and that is why he is here and also promoting Busan here is as well. Well, this is your sixth year in the city, in our city now. So in a past interview, you mentioned that Busan fill the empty spaces within me as an actor that Seoul could never do. So what kind of city is Busan to you as an actor? 부산 생활이 벌써 6년째입니다. 예전 인터뷰에서 서울에선 채우지 못했던 배우로서의 여백을 부산에서 채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배우 산상진에겐 부산은 어떤 도시인가요?
0: 부산에서 산다는 건 사실 생활하기 전에는 그냥 여행을 위한, 휴가를 위한, 관광하기 위한 그런 도시였는데요. 네. 제가 직접 살아보니까 제가 해운대에서도 6년을 살았고 지금은 이제 부산 동구에서 지금 이제 또 살고 있는데 이 산업이 참 다양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어렵다 하는 그런 여건 속에서도 우리 부산이 사실은 계속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낸 도시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요즘 뭐 부산의 인구를 감소를 지역 경제, 뭐 지역 인구 소멸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건 전 세계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거는 네, 똑같은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에서도 도시가 이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살아남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은 우리 부산은 충분히 그런 힘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330만 명이라는 이 부산 인구는 사실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1: 네.
0: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잠재력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산은 특히 한국전쟁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한 70여 년 전에 대한민국을 지켜낸 피난 수도였습니다.
1: 네.
0: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전국의 피난민들을 품어줬던 도시이고 또 그런 역사와 문화가 지금까지 우리 부산을 지탱하는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저희 아버님도 부산에서 태어나셨거든요.
1: 오, 네.
0: 예, 전쟁통에 이제 부산에서 원래 부산에 사셨는데 이제 네. 부산에서 이제 전쟁 중에 태어나셨는데 아버지는 이제 그 부산에서 중학교까지 다니셨고 저희 친가 가족들 전부 다 부산에서 고등학교 나오시고 서울로 이제 유학을 간 케이스죠. 대학을.
1: 네.
0: 그렇게 해서 어릴 때부터 이제 제사를 지내거나 가족 행사들이 부산에 많아서 제가 부산을 좀 자주 찾아왔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부산은 제게 낯선 도시가 아니라 제게 깊은 좀 태어날 때부터 인연이 있었던 도시가
1: 네.
0: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1: 그렇군요. 네. 저희 제리님께서 부산광역시 홍보대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네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Yes, it's definitely something that not everyone can do, right? And he shares that before living here, he viewed Busan merely as a tourist city, but residing here showed him its diverse industries and its ability to forge new possibilities despite tough conditions. And he notes that while Busan's population decline is widely discussed, it is a global phenomenon, right? Rather than a unique local issue. And what really matters is whether a city possesses the strength to create new industries and survive, which he firmly believes Busan can do. He points out that a city of 3.3 million people is remarkably large on a global scale and holds immense growth potential as well. And he reminds us that Busan was the refugee capital, provisional capital that protected the nation during the Korean War. Finally, he reveals a deep personal connection. His father's hometown is Busan, where his father attended school and his also paternal extended family resided. So he visited frequently, and Busan is not a strange city, but a place of long-standing family ties. Well, now that you've been living in Busan for 6 years, if a maybe friend were to ask you, I'm going to Busan for one-day trip. Where would you want to take them first? 그리고 이제 부산 생활 6년이 된 지금 만약 친구가 전화를 해서 부산에 하루 여행을 간다고 하면 어디부터 데리고 가고 싶으신가요?
0: 뭐 생방이나 이런 얘기를 하긴 좀 그런데 약간 수능 듣기 평가하는 느낌처럼 오늘 방송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 펜을 잡고 계속 지금 제가 막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나? 아 수능 듣기 평가 지금 비행기도 안 날아다니겠네 이런 생각하면서 지금 듣고 있는데 네 일단 그 부산에 오면 뭘 타고 올 건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부산에 살면서 이제 친구들이 너 뭐 타고 와? 먼저 물어봅니다.
1: 네.
0: 예, 그러면 이제 방법을 얘기하겠죠. 만약에 자차로 온다. 자가용으로 운전해서 온다고 하면 저는 이 울산 그 동부산으로 들어와서 동부산으로 들어와서 뭐 용궁사도 보고 네, 그다음에 동부산 뭐 관광단지 그다음에 달맞이길 해운대
1: 그렇죠. 네.
0: 그래서 광안대교를 거쳐 가지고 이 영도와 송도를 거치는 코스를 추천하고요.
1: 네.
0: 네, 그다음에 뭐 기차를 타고 온다. 그럼 부산역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1: 그쵸?
0: 그러면 부산의 원 도심이 참 아름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부산역에서 내려서 버스를 타고 영도를 보내서 영도 갔다가 남포동 가서 식사를 하고 북항을 걸으면서 부산의 역사야 또 뭐 이런 분위기를 느끼게 하고 싶고요. 비행기를 타고 온다면 우리 부산에 굉장히 좋은 곳이 있는데요. 이 공항 김해공항에 내리자마자 그 을숙도 에코센터라고 있거든요. 그곳에 가서 이제 서부산 뭐 기장 이렇게 둘러보는 코스를 전 추천합니다.
1: 너무 좋습니다. 정말 투어 가이드 같으신데요. I feel like he's really, really, he knows ins and outs of Busan. He mentioned that he always asks, how are you getting here first? Because the city offers entirely different charms depending on the mode of transportation. So if a friend drives their own car, he advises him to enter through the East Busan to visit like Yonggungsa and also the of course, the Dalmajigil and Yeongdo and Songdo as well. And then, if they were to take the train to Busan Station, he prefers to show them the old downtown first, having them walk through Yeongdo, Nampo-dong, and all of that. And if they arrive by plane, he recommends the route starting from the Eulsukdo, exploring West Busan and Gijang, because Busan has so much to offer. And I do notice that the old downtown of Busan is absolutely essential to every single one of your routes, and I love that. And I do want to ask you why that is. 네, 코스마다 이 부산의 원도심은 꼭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0: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초중고를 다 한 동네에서 나왔고 딱 서울의 중심인 용산 이촌동이라는 곳에서 생활을 했거든요.
1: 네.
0: 거기서 40년간 살다가 이제 부산을 내려왔는데 현대적인 도시의 모습은 전 세계 어디 가나 너무 많이 있거든요. 우리 뭐 사실은 해운대처럼 우리 센텀처럼 세련되고 이렇게 고층 건물들 너무 멋있죠.
1: 그쵸.
0: 네, 너무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산의 원 도심은 우리 부산의 역사가 만들어낸 큰 자산입니다. 예,
1: 네.
0: 그런 곳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사람들이 살아온 이제 흔적이라든지 역사, 문화가 우리 원 도심에 그대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저는 원도심을 추천하고요. 특히 부산항 1부두 같은 경우에는 한국전쟁 당시에 우리 구호물자가 들어오던 곳이었고 3부두는 월남전 파병과 관련된 이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 네.
0: 우리 부산의 항구는 단순한 역사가 아니 그 단순한 항구의 역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해외 관광객들도 아무래도 스토리가 있는 곳을 좋아하잖아요. 하와이 가면
1: 그렇죠.
0: 우리가 진주만을 보듯이
1: 네.
0: 예, 그런 것처럼 이런 역사에 아마 더 큰 매력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원도심을 추천하고요. 해운대가 우리 부산의 오늘을 보여준다면 원도심은 부산의 역사와 우리 부산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원도심이 있기에 우리 해운대가 더 빛나기도 하고요. 사실은 해운대가 있어서 원도심도 빛나고 서로
1: 그렇죠.
0: 함께하는 상생하는 그런 도시가 부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맞습니다. 현재와 과거가 또 함께 있어서 더 매력적인 도시인 것 같은데요.
2: So he shares that he was actually born in Seoul and spent his entire life, usually actually entire school years, right in the heart of its urban center. So while he finds the, of course, the sophisticated areas like Haeundae and Seongdo beautiful, he believes that the old downtown of Busan is a unique asset, of course, found nowhere else, preserving the authentic traces of just the long-standing human life, history, and culture. And he emphasizes that the existence of Old Town makes Haeundae shine brighter, and Haeundae, in turn, gives even greater meaning to the Old Downtown. I absolutely agree.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speaking with actor Han Sang-jin here in the studio. Now, you mentioned that by directly participating in broadcasts and content produced in Busan recently, you experienced firsthand that the city has excellent production crews capable of creating highly competitive content. So I do want to hear about this. 최근 부산에서 제작하는 방송과 콘텐츠에 직접 참여하시면서 경쟁력 있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고 뛰어난 제작진이 또 있다는 걸 느끼셨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가능성을 보셨나요?
0: 전 서울에서 살다 왔잖아요.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을 보면 원래부터 서울에 계셨던 분들보다는 다들 다른 지역에서 올라오셨던 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원래 서울의 인구가 지금 늘어난 이유는 지방에서 올라온 인구 때문에 늘어난 거지 사실 서울의 원도심의 인구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그 서울에서 콘텐츠를 만드는 분들도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인데 이 콘텐츠를 만드는 것은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청년들이 이 서울로 가는 이유는 일자리 때문이거든요. 예,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서 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부산에서 잘하지 못하면 서울에서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예. 결국엔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은 부산에서도 우리 충분히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네. 합니다. 예, 오히려 뭐 부산에서 능력이 없는데 갑자기 서울 가서 인정받는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우리 부산은 서울에 갖지 못한 좀 장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건 지금 서울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인데요. 서울은 사실은 모든 게 너무 짜여진 대로 막 시스템대로 촘촘하게 막 돌아가고 있어요.
1: 네.
0: 뭐 좋은 점도 있죠. 시스템화돼 있으니까. 근데 크리에이티브한 이 창작자들에게는 조금 여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은 좀 부족한 환경이지 않나. 예, 그래서 반면 우리 부산 같은 경우는 산, 바다, 강을 유일하게 품은 도시입니다.
1: 네,
0: 네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죠. 그래서 창작자는 그런 자연 속에서 사고를 하고 자연 속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얻는다면 그런 콘텐츠가 그렇게 만든 그런 사고를 갖고 콘텐츠를 만든 사람들이라면 아마 부산이 오히려 더 많은 분들에게 더 좋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곳이 아닐까.
1: 네.
0: 그래서 부산에서 잘하면 세계에서 잘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
0: 예.
1: 부산만의 또 이 창작 환경도 다시
0: 그럼요.
1: 네. I love that. So he points out that the most people active in Seoul actually originally came from other regions, meaning that when it comes to creating content, it is the person that matters rather than the location. And he mentioned that this blend of natural surroundings here in Busan, it allows creators to gather fresh ideas and craft new content within that open space, making Busan an even better environment for content creators. And in that case, what do you think is needed for Busan to produce even better content and for young local creators to grow? 그렇다면 부산에서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고 지역의 젊은 또 창작자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0: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저는 일단 사람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부산에서 제가 지금 함께하는 이 방송국 PD님들 아니면 시청에 근무하는 주무관님들 같은 제작사 이런 이 제작사 PD들 보면 정말 뛰어난 청년들이 많거든요.
1: 그럼요.
0: 네. 그래서 정작 우리 지역 기업이나 우리 그런 콘텐츠를 공급 그 고용주들께서는 부산 사람보다 사실 외부 사람들을 더 많이 채용하기도 하거든요.
1: 네.
0: 예.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부산 사람들 좀 믿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우리 부산의 청년들에게 무조건적인 기회를 달라는 건 아닙니다. 최소한 서울이 아니라 부산에 있기 때문에 역차별을 당하면 안 되지 않을까.
1: 그쵸.
0: 이런 지역이라는 것 때문에
1: 네.
0: 저 친구는 서울에 안 가고 부산에 있는 거 보니까 좀 능력이 떨어지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블라인드 테스트를 해서 정말 실력으로만 본다면
1: 그럼요.
0: 전 서울과 부산 이걸 나눌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출신적과 관계없이 똑같은 공정한 출판사에서 같이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보면 기업에서는 지역 우선주의보다는 이 능력에 의해서 많이 고르기 때문에 전 그 역량만 보고 고른다면 우리 부산 사람들이, 부산 청년들이 절대 능력에서 떨어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지역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문이 닫혀 있다면 어떻게 보면 실력을 증명할 기회조차 잃게 되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0: 보니까 전부 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교육을 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은 지역에서 충분한 공교육과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지방이냐 서울이냐가 아니라 실력으로 평가하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우리 또 관에서는 교육을 통해서 이 부산 청년들을 키워내면 그런 게 서로 좀 선순환 된다면 공정한 경쟁도 일어나고요. 그렇게 되면 부산 인재들도 자연스럽게 성장을 하고 우리 지역 산업도 함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 네, 맞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기회란 말씀이시군요. So he emphasized that we must trust people, noting that it is deeply regrettable that local companies and institutions often place more trust in outsiders than the many exceptionally talented young people right here in Busan. So while public education should provide sufficient growth opportunities locally, companies must build a culture that evaluates talent purely on merit rather than geography, which naturally allows Busan's talent to grow and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local industries. Well,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 we are speaking with actor Han Sang-jin here in the studio. And I'm sure there are many fans listening who are eager to really look forward to seeing you as an actor, of course. So when can we expect to see you on screen next? 예, 배우 한 상진을 만나보고 싶어하는 팬들도 많을 것 같아요.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0: 지금 작품을 준비하고 있고 올 하반기서부터 또 촬영이 들어간 작품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요즘은 드라마를 많이 또 보시지 않거든요.
1: 많이 봅니다.
0: 많이 네. 보죠. 근데 많이 봐주신다면 시청률이 그렇게
1: 네,
0: 나올 수가
1: 많이
0: 없는데
1: 보겠습니다.
0: 시청률 좀 올려주시죠.
1: 네. 네.
0: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요즘은 배우 한상진 작품 속에서 보여지는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전엔 작품 수를 늘리는 거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좀 의미를 뒀었거든요.
1: 네.
0: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작품 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한 작품을 오래 기억하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좋은 작품 속에서 한 캐릭터뿐만 아니라 그냥 인간 한상진을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요즘은 뭐 다른 방송 진행을 한다든지 또 뭐 강연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을 좀 만나고 있고 거기서 얘기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배우로 작품으로서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누군가에게 그냥 도움이 되는 사람
1: 네.
0: 예,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하는 제 일도 전 너무나 사랑하고 배우로서 올 하반기부터 또 촬영하는 작품도 열심히 할 텐데요.
1: 네.
0: 그것도 한상진이고 이것도 한상진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올 하반기도 기대가 되는데요. So he shares that he is continuously preparing for upcoming projects, but he knows that these days, even if an actor shoots many dramas, viewers do not necessarily watch all of them. So he wants to make good projects that stay with people for a long time, and that he is working on different projects starting from second half of the year, which you can look out for. Now, you once said the main character of the drama called Life is Oneself, right? So when you look back at your own life right now, what kind of scene would you say the drama Han Sang-jin is currently filming?
2: 인생이란 드라마의 주인공은 자기 자신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한 상진이란 이 드라마는 어떤 장면을 촬영 중일까요?
0: 지금 한 상진은 연예인 한 상진에서 배우 한상진으로 가는 그 장면이지 않을까. 그래서 시청자들이 참 좋아하는 장면이라고
1: 네,
0: 생각을 합니다.
1: 네,
0: 예,
1: 그럼요. 예. Now he shared that he is moving on from becoming just a star 한상진 to becoming an actor 한상진. And he hopes that this is the type or the scene where the viewers love it the most. And I believe so as well. And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today?
2: 네,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소감과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0: 오랜만에 이국적인 분위기 속에서 대학 수능 시험을 치는 느낌으로 또 미국 동부의 한 스튜디오 같은 느낌에서 저 방송을 했는데요. 저는 부산 시민으로서 많은 분들과 함께 부산에서 여러 가지 기회를 만들고 또 창작자들과 좋은 작품들을 만들고 또 부산이라는 곳을 전국적으로 아니면 세계적으로 좀 많이 알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저를 만나시고 제 소리를 들으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부산에 많이 찾아오셔서 부산에 대한 컨텐츠도 많이 보시고 또 부산에서 여행도 많이 하시고 그냥 잠시 스쳐가는 도시보다는 좀 머무는 도시 부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 정말 감사합니다, 대표님. So he shares that it is it's been a while, right? Just to hear all this English and being on a radio as well. But he hopes that a lot of listeners will visit Busan and not just visit for a little while, but stay for a long time. And that he wants to really promote the city of Busan, this lovely, lovely city. And that's gonna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actor Han Sang-jin here in the studio. 오늘 더 인터뷰에선 한상진 부산광역시 해운대 홍보대사 겸 배우와 함께했는데요. 배우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Alright, and that's gonna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Now, next song, we're gonna listen to it. Echo Bridge with 부산에 가면. Let's take a listen.

0: And the time is now 11:44, which means it's time for our very special segment, Statistics from the Dongnam Regional Office of Statistics. Now, the Southeast Regional Data Office has released a new report this month titled Busan and Major Port Cities Around the World, a Data Perspective. So joining us to walk us through the findings is Officer Kim Sung-hee from the Regional Statistics Division.
1: 동남지방데이터청에서 이번 달 데이터로 본 부산과 세계 주요 항구 도시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오늘은 부산항을 비롯한 10개 항만의 지표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지방데이터청 지역통계과 김성희 주무관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네. 동남지방데이터청 지역통계과 김성희 주무관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Well, before we get into the numbers, what was the motivation behind putting this report together?
1: 본격적으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번 데이터로 본 부산과 세계 주요 항구 도시를 만들게 된 이유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2: 네, 올해가 바로 부산항이 문을 연 지 1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입니다.
0: 네.
2: 그래서 그동안 우리 부산항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또 세계 항구 도시들과 비교했을 때 지금 위치는 어디쯤 와 있는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부산항의 현재를 진단하고 우리 지역 주민분들께도 부산항의 가치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알려드리고자 이번 자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0: 그렇군요. 정말 뜻깊은 해 이런 자료가 나왔는데요. So this year marks 150th anniversary of Busan Port's opening. So officer says the report was prepared to assess how far the port has come, where it stands among major ports worldwide, and to help residents better understand its value and future direction. So what are some of the key findings from the report?
1: 그렇다면 이번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2: 예, 먼저 자료를 협조해 주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이번 보도자료는 국내외 항만 관련 데이터 및 전문가 자문을 통해 지표의 연속성, 지리적 인접성 및 대륙별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부산, 상하이, 선전, 홍콩, 가오슝, 요코하마, 싱가포르, 두바이, 로테르담, 함부르크 총 10개 항만 도시를 선정했고 각 항만별 지표 및 순위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동남지방데이터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부산항의 항만 지표 변화 및 세계 순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 So the report selected 10 major port cities drawing on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rt data as well as expert consultation. The cities were chosen based on data continuity, geographical proximity, and continental representation. For the full report, listeners can visit the Southeast Regional Data Office website. Today, the focus will be on Busan Port's key indicators and how its global rankings have changed. So let's begin with container cargo volume.
1: 그렇다면 컨테이너 물동량부터 살펴볼까요?
2: 2025년 부산항에 입항한 컨테이너 물동량은 2,488만 TEU로 부산항은 세계 100대 항만 중 7위를 기록하였습니다. 2016년에 비해서 21.8% 증가하였으나 세계 항만 순위는 2016년 6위에서 한 계단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물동량 중에 하역한 컨테이너가 다른 선박에 다시 환적되어 외국으로 나가는 환적 물동량은 2025년 1,408만 TEU로 싱가포르 다음으로 세계 2위에 해당합니다.
1: 그렇군요. 정말 놀라운 성과인데요.
0: So in 2025, Busan Port

0: handled 24.88 million TEUs of container cargo, ranking 7th among the world's top 100 ports, a 21.8% increase from 2016, and though its global ranking slipped one place from 6th. Also, Busan ranks 2nd in the world for transshipment cargo, trailing only Singapore. Now, is there an indicator that measures how Busan must be well-connected to ports around the world? We do want to hear a bit about that.
1: 예, 환적 물동량이 많다는 건 세계 여러 항만과 또 활발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일 텐데요. 그 부분을 보여주는 지표도 있을까요?
2: 네, 그 유엔 국제 무역 회의에서 발표하는 항만 연결성 지수가 대표적입니다. 이 지수는 항구를 거쳐가는 전기 배편 또는 글로벌 해운 회사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지를 종합한 해상 네트워크 성적표인데요. 2025년 부산항의 연결성 지수는 1651.6 점이고 세계 항만 순위는 4위를 기록했습니다. 2016년 대비 12.4% 증가했으나 세계 항만 순위는 2016년 3위에서 한 계단 하락하였고 상하이가 2016년에 이어 2025년에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0: 그렇군요. So one key measure of global connectivity is the shipping connectivity index, and it tracks actually how well a port is integrated into the global shipping network, factoring the regular shipping services and the number of international carriers operating there. In 2025, Busan scored 1,651.6, ranking 4th in the world, and that's actually 12.4% increase from 2016, though the ranking did slip one place from 3rd, with Shanghai holding the top position in both years. Well, now, ships are getting much bigger these days, so how is Busan adapting to that change?
1: 그런데 요즘 선박도 점점 대형화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어떻게 나타났나요?
2: 맞습니다. 2025년 부산항에 입항하는 컨테이너선의 평균 크기는 8,211 TEU로 2016년에 비해 13% 커졌습니다. 배가 커지다 보니 배 한 척이 들어왔을 때 싣고 내리는 평균 하역량도 2025년 2,098개로 10년 전에 비해 31.6%나 급증했고 내려야 하는 짐이 많다 보니 배가 머무는 시간 또한 길어져 배가 항만에 머무는 시간이 평균 31.9시간으로 10년 전에 비해 10.2시간 늘어났습니다. 그 결과 컨테이너를 얼마나 빨리 싣고 내리는지를 의미하는 생산성이 결과적으로 감소하였는데요. 선박이 저반 시간 동안 컨테이너 하역 횟수를 나타내는 선석 생산성이 2025년 시간당 75.1회로 세계 항만 순위는 26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수치는 10년 전에 비해 14.8% 감소했으며 세계 항만 순위 또한 12계단 하락했습니다.
0: 그렇군요. So the average size of container ships calling at Busan port reached 8,211 TEUs in 2025, 13% larger than 2016, in which bigger ships comes more cargo per vessel, and the average number of containers handled per ship rose 31.6% over the past decade. And that has also meant longer port stays, now averaging 31.9 hours, and that's up 10.2 hours from 10 years ago. Now, another important factor is the people who keep the port running. So what does a working age population look like in Busan?
1: 예, 또 항만에 움직이는 건 결국 사람들인데요. 부산의 생산 가능 인구는 어떤 상황인가요?
2: 네, 15세 이상 64세 미만의 인구를 나타내는 생산 가능 인구는 2024년 부산이 약 216만 9천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66.4%를 나타났습니다. 2016년 대비 6.8%포인트 감소하여 분석 대상인 10개 항만 도시 중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0: 그렇군요. So Busan's working age population stood at approximately 2.169 million in 2024, and compared to 2016, that figure has declined by 6.8%, the largest decrease among 10 port cities analyzed. Well, looking at the overall picture, how would you assess the current state of Busan port?
1: 그럼 종합해서 부산항의 전반적인 상황은 어떤가요?
2: 부산항의 그 전체 컨테이너 물동량은 3년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적 물동량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데 2025년 부산항의 환적 물동량 비중은 56.7%로 전년 대비 1.4%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항만 연결성 지수도 세계 4위로 부산항이 세계적인 허브항만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항만의 생산성은 다소 감소되어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성과를 거두고 지역 경제의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

0: position as a major international hub. Well, before we wrap up, do you have a message for our listeners?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네, 지금 전국적으로 2025년 기준 경제총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7월 22일까지 조사가 진행되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해운항만 산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산업의 고용 현황부터 매출, 영업비용까지 꼼꼼히 들여다보는 아주 중요한 기회입니다. 우리 경제의 정확한 뼈대를 만드는 기초작업인 만큼 보다 정확한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청취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산항의 현재와 미래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So now 2025 National Economic Census is currently underway across the country, running through July 22nd. The survey covers employment, sales, operating expenses across all industries, and participation from businesses and public is encouraged to ensure the data is as reliable as possible. Well, thank you so much for taking the time to share these valuable insights with us today.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All right, and that was Officer Kim Song-hee from the Regional Statistics Division for our special segment titled Statistics from the Dongnam Regional Office of Statistics. And listeners,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 All the segments we have prepared for you, I hope you enjoyed it. We will be back tomorrow at 11:05 a.m. And the final song is by Stella Jung with Cafe. I'll see you tomorrow. Bye-bye.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 영어 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0: your home away from home.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Yonghwa Bangsan.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11:00 o'clock.

0: FM 부산 영어 방송.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 사업단과 부산 영어 방송이 함께합니다.
2: 'My name is Gina. I'm from China and the champion of the 2021 Wannies Festival. I've always been interested in Hanyu culture, like K-pop and K-dramas, since I was in high school, and that's why I came to Busan as an exchange student. Actually, when I first came to Korea, it wasn't easy for me to live here. Things weren't the same as in a drama series. My Korean was limited and everything was still new to me. However, there was one Korean friend from Busan who helped me when I was having difficulty adjusting to life here. I still remember the hearty breakfast that her family made for me. Her family always treated me as part of the family, and that's when my love for Busan people began. Of all the great things about Korea, like K-pop and K-culture, the warmth of Busan people are the best things about living here. I came to Busan to look for Hanyu, and I found true Hanyu in Busan people. Global City Busan, we'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Welcome to On The Mic, Made in Busan. I'm Kendra, here with a local creator today. Please welcome Jaden.
1: Thank you for having me. Hi, I'm Jaden, a brand designer, 2D animator, and illustrator based in Haeundae, Busan. I run Jaden Studio, where I focus on visual identity and branding work. I also create content about branding and visual arts on social media and NoTube. And if you are into that kind of stuff, I upload every Sunday at 9 p.m. on my NoTube channel, Jaden C. So come find me there.
0: 와, 감사합니다. 오,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지금도 하고 계시고 사실 또 엄청난 이력의 소유자이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본격적인 인터뷰에 들어가기 앞서서 자랑을 좀 해주세요.
1: 아, 네, 그러면 좀 자랑 좀 해보겠습니다.
0: 네.
1: 저는 부산에서 시각 디자인을 전공한 후에 졸업과 동시에 미국으로 건너가 LA와 뉴욕을 오가며 5년여간 실무를 쌓았습니다. 패션 브랜드 텍스타일 디자인을 시작으로 이벤트 프로덕션 회사에서 대규모 K-POP 행사 브랜딩을 총괄했고 글로벌 대기업 캠페인 디자인으로도 참여했습니다. 귀국 후에는 제이든스를 설립해 브랜드 아이덴티티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기업의 앰버서더 활동, 세계 디자인 어워드 수상 등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그리고 브랜드 디자인으로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0: 와, 정말 전 세계를 누비면서 활동하신 이런 글로벌한 크리에이터 분을 오늘 모시게 되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지금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1: 네, 맞습니다.
0: 혹시 부산으로 돌아오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신지 앞으로도 쭉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해 나갈 계획이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1: 사실 미국에서도 그랬고 지금 부산에 와서도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가족과 친구들이 있어서 정서적으로는 너무 편한데 측면에서는 한국에서도 이력을 쌓은 게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도 연고가 없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어디든 그 나름의 힘듦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과 해외 클라이언트로 활동 반경을 넓혀가면서 단순 디자인 작업자가 아닌 브랜드의 방향과 본질을 함께 고민하는 크리에이티브 파트너로 자리 잡는 것이 목표입니다. 요즘은 AI 시대에 대

0: 셀 수 없는 크리에이터가 되기 위한 방법을 진지하게 탐구하고 있어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오히려 인간의 감각과 맥락을 읽는 능력, 그리고 브랜드의 본질을 꿰뚫는 시선이 더 중요해진다고 믿고 그 방향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조금 더 사람의 손맛이 느껴지는 작업물에 집중하고 있고, 부산에 자리 잡은 만큼 부산 로컬 브랜드들과 다양한 협업을 하고 싶습니다.
1: 여러 기업과의 협업도 그렇지만 지금 또 혼자서도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활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0: 네.
1: 채널이 정말 다양한데 이 채널에서 각각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건가요? 이 소셜미디어를 좀 어떤 창구로 사용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0: 플랫폼마다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이든스 디자인은 제가 운영하는 디자인 스튜디오 채널로 브랜드 디자인 작업이나 실제 프로젝트 중심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공간이고요. 제이든 스페이스는 애니메이션이나 그림처럼 조금 더 아트워크적인 작업들을 아카이빙하는 채널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제이든 셀프는 말 그대로 저 자신을 가장 자연스럽게 담아내는 공간이라고 생각해요. 디자인 작업 과정이나 소소한 인사이트,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라이프 스타일까지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노트북 채널 제이든 씨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하는 공간이에요. 단순히 결과물을 보여주기보다는 제가 브랜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어떤 스토리와 취향을 가지고 작업하는지 같은 조금 더 개인적이고 긴 호흡의 인사이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채널마다 표현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제이든이라는 사람의 시선과 감각을 다양한 형태로 풀어내는 창구라고 생각합니다.
1: 시각 디자인을 전공했다고 하셨잖아요. 미술 전공을 결심하기부터 또 이런 디자인 일을 계속 해오시기까지의 이야기도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0: 어렸을 때는 그냥 그림 그리는 것을 좋아했고, 대학 시절부터 디자인 안에서 내가 진짜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계속 고민을 했습니다. 그 답을 찾기 위해 아무 연고도 없는 미국으로 혼자 건너가기도 했고요. 정해진 길보다 스스로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1: 이렇게 훌쩍 미국에 넘어가서 활동할 마음을 먹고 또 미국에서 맨땅에 헤딩하듯 부딪히는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정말 내가 이 일을 하길 잘했다, 앞으로도 정말 잘해보고 싶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 순간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0: 제가 뉴욕에서 첫 번째 프로젝트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이벤트에 쓸 영상 작업이었는데, 제가 기획하고 연출한 대로 실제 현장에서 사람들이 반응하는 모습을 제 두 눈으로 직접 지켜봤을 때 정말 설렜거든요. 그게 이 일을 계속하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이 맞는지 고민이 될 때, 동경하던 뉴욕 에이전시에서 제 포트폴리오를 보고 너무 좋다고 해줬을 때 그것도 크게 자신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세계적인 디자인 어워드를 혼자 힘으로 받아내는 것이 특히 뜻깊었습니다. 디자인이라는 게 클라이언트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리 내 마음에 들어도 별로인 디자인이 될 때도 있고, 또 실력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물론 상이라는 게 실력을 완전히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고통 속에서 받은 상이라 더 큰 위로가 됐습니다.
1: 지금 이렇게 멋지게 정말 전 세계를 누비고 계시다 보니까 제이든님을 롤 모델로 하고 있는 새내기 크리에이터 분들도 정말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제이든님의 롤 모델도 있을까요?
0: 저는 예전에는 동경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계속해서 누구도 살아보지 못한 세상이 눈앞으로 다가오니까 누군가 정답인 것 마냥 이야기하는 것을 별로 와닿지 않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특정 누군가를 롤모델로 삼기보단 일상 속에서 계속 새로운 영감을 찾으려고 해요. 한 사람을 닮으려는 것보단 매일 주변에서 무언가를 발견하는 눈을 유지하는 게 지금의 저한테는 더 맞는 것 같습니다.
1: 오늘 해주신 모든 얘기들이 다 너무 반짝반짝한 영감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쉽지만 저희 벌써 마지막 질문인데요. 제이든을 표현할 수 있는 영어 단어 혹은 좋아하시는 영단어를 하나 골라주신다면 어떤 단어일까요?
0: 저는 셀프라는 단어를 고르고 싶습니다. 사실 제 본명에서도 스스로자 밝을 명이라는 의미가 들어있기도 하고, 저는 어릴 때부터 정해진 길을 따라가기보단 제 삶의 주인으로서 저만의 방향을 만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은 AI 시대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많은 창작자들이 위협을 느끼고 있고, 저 역시 그런 변화를 굉장히 현실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결국 대체될 수 없는 건 그 사람만의 시선과 살아온 경험, 그리고 그 안에서 만들어진 자신만의 고유한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은 비슷한 결과물을 만들 수 있어도 왜 이 사람이 이런 작업을 하게 되었는지까지 완전히 대신할 수는 없다고 믿거든요. 결국 사람을 가장 오래 남게 만드는 건 그 사람만의 다움이라고 생각해서 현재 저는 셀프라는 단어를 가장 좋아합니다.
1: 오늘 이렇게 자리해주시고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On The Mic Made in 부산이었습니다.

0: This is important.
1: 우리가 차를 전복시킬 겁니다.
0: 네. 전복. That's a scary word. Oh, it's happening. Oh my god. Oh, oh, oh, oh, oh, oh. I'm gonna throw up. I'm gonna throw up. Oh. I should stop talking. Seatbelt. People. This is important.
2: 대림대학교라고.
0: 네.
2: 그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0: 학생들이시군요.
2: 저는 대구에서 온 곽동근이라고 합니다.
0: 네.
3: 저도 마찬가지로 같은 학교에 재학하고 있고 자동차과 쪽에 재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용인에서 살고 있는 김재원이라고 합니다.
4: 저는 안양에서 온 김혁용입니다.
5: 그러면 세 분 다 자동차과이신 건가요?
2: 예, 예. 네,
5: 모터쇼에는 조금 오늘 처음 오신 건가요?
2: 저는 처음이에요.
3: 저 같은 경우는 서울 모터쇼는 작년에 한번 갔다가 부산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4: 저도 부산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5: 좀 흥미로운 게 좀 뭐가 있었나요?
2: 사실 일단 저희 튜닝 쪽 부분이 네. 저는
5: 튜닝 카드.
2: 네. 오. 눈에 밟히더라고요, 계속.
5: 선생님은?
3: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자세히 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사전에 이번에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마마 브랜드에 대한 차량들과 레이스카 이런 것들을 전시한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온 것 같습니다.
4: 네, 저도 보시면 팬인 만큼 그 제네시스 마마가 가장 흥미롭고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5: 부키즈 준비됐나?
6: 준비됐다!
7: 부산시가 도입한 자율주행버스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5: 1번 스마트 해운대 셔틀, 2번 부산 스카이 트레인, 3번 빅아이 버스.
2: 아, 네. 나 1번 할래.
3: 1번 하겠습니다.
2: 1번 하겠습니다.
5: 1번.
2: 다
5: 1번이세요?
2: 아, 1, 2, 3번 해야 재밌지.
5: 맞아요. 이게 방송을 아는 분입니다. 예.
3: 그럼 좀 재밌게 전 3번 해야겠습니다.
5: 3번, 오케이. 전 2번 하겠습니다. 2번. 놀랍게도 여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3: 와!
5: 정답은요? 방송을 안 쓰는 분입니다. 3번입니다! 부산은요, 빅아이 버스를 계속 운영하고 있고 AI로 이제 베이스가 된 버스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 오시리아, 그쪽 기장에 오시리아라고 있습니다.
2: 아, 네.
5: 예, 아시나요?
2: 네. 예,
5: 그 지역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부산 영어방송에 나오는 에코백입니다. 예. 모빌리티 쇼? 부산 인터내셔널 모빌리티 쇼? 2026? Let's go!
6: 3, 2, 1, go!

Welcome back, everybody, and welcome to the semi-final segment of today. It's our Busan playlist. 네, 여러분, our Busan playlist 세그먼트입니다. 여러분, 신청곡도 많이 보내주셨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So you sent lots of messages. You sent lots of song requests. And 지금 모아서 다 할 수 있는 만큼 들려드리겠습니다. I'm going to play as many as I can, read as many as I can. Okay. 자, 메시지 들어가겠습니다. 김덕수님, 저에게, 이거 알려줄게요. Today we asked, what does it mean to have a good life? What does living well look like for you? What matters most to you? 어떤 이야기들이 왔는지 오늘 우리 좋은 인생, 잘 살기, 어떤 조건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볼까요? 김덕준님, 저에게 잘 살기 위해 필요하거든 필요한 건요. 내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들의 인정입니다. 아, 그래서 저는 지금 11년째 만학도 학생들에게 무료로 영어를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진짜 너무 대단합니다. 이게 완전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리고 작은 일도 아닙니다. 이게 완전 마음이 큰 사람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와, 이게 한국말로 손이 크다? 근데 마음 크다. 너무너무 좋아요. 김덕수님, 그래 진짜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지요? Thank you for your message. Okay, Benny Nim says probably family, health, love as well are the most important things in maintaining a good life. I think I agree with that. 1833 Nim, I believe that family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life. Family members are the people who support me most closely and sincerely. Wish for my happiness. I love my family. 맞아요. 그리고 I think family is very important, but I don't know how to say like 친가족, right? But then you have 선택한 가족. So in English, you would say your chosen family. 선택된 가족. So even though we're not related by blood, I can choose you as my family, like 가족 같은 친구, 가족 같은 뭐 누구누구. So yeah, I think that's also important as well, your family and your chosen family. 내가 왜냐면요, 제가 한국인 여동생 두 명 있어요. 내가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나 동생, 진짜 친동생 같은 느낌이에요. So I think family, very important. It doesn't just mean you're like blood family. And on the other side as well, like sometimes blood family is, they're not great for you, you know? 4788 Neem, right now, patience is the most important thing in my life. I really want to quit my job, but I'm staying patient and doing my best to get through it. 이게 진짜 힘든 거죠? 이게 진짜, how can I say quit your job in Korean? 그만 들어, 그냥 그만. 이분은 4778님 인내심을 제일 중요하다고. 지금 이 순간에 인내심을 진짜 첫 번째 조건입니다. 왜냐하면요, 일을 그만두고 싶지만 인내심으로 그냥 참고 뭐 patience 갖고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힘내세요. 할 수 있어요.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고수님, 잘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마인드인 것 같아요. 마인드, 맞아요. 머리, 가족, 직업, 돈, 건강, 모든 걸 잘 버무려 줄 마인드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 잘 산다는 걸 스스로가 지켜내지 못하는 거잖아요. I agree. 마인드가 제일 중요합니다. 마인드 튼튼하면 모든 게 쉬워요. 마인드 튼튼하지 않으면 모든 게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인드 정신 차립시다. 예, 심신 관리를 진짜 중요합니다. Very, very good. 마차차님, 잘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건강이죠. 몸이 건강해야 마음이 건강하고 또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주변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더라고요. 정답. 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먹고 운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 잘했어요. 맞아요. 칼렌 테스리님 says 세상에 가장 소중한 금 지금. 맞다. 우리는 다 철학자입니다 오늘. Wow. Everyone's a philosopher today. I like it. I'm going to play you two songs. This is Kim Deok-soon Nim's What's Living Life by Lee Woo-sung and Ma Cha-cha Nim's Flower Road by Big Bang. I'll be back after this.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됐지에.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어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4: 와우, wow, it's been so long since I've been to a Chinese restaurant. 사장님, 원 짜장면, please.
2: 아따, 진짜 오랜만에 오셨네요. 오케이, 자, 홀에 짜장면 하나.
4: 사장님, wait a sec. I'm a bit stressed out today, so I want something spicy. I changed my mind. Please give me a 짬뽕.
2: 아유, 그래요, 그래요. 스트레스 짬뽕 굿. 여기 호라 짜장면 취소. 짬뽕 하나.
4: Oh, that sounds delicious. Oh, but hold on. Oh, my doctor told me not to drink the broth because of my high blood pressure. 사장님, instead of a 짬뽕, can you once again give me a 짜장면, please? I changed my mind again.
2: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맞아. 이게 인생 최대의 고민이잖아요. 그치, 뭐. 여기, 뭐. 여기 홀에 짬뽕 치소 짜장면 하나.
4: Oh, just thinking about it makes my mouth water. Oh, wait. Ah, but since it's raining outside, oh, I suddenly want something warm. Oh, 사장님, oh, I'm sorry, but I'll have to switch back to the 짬뽕.
2: 아, 아유 뭐 네네 맞아요. 뭐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에는 레인데이 짬뽕 굿. 여기 홀에 짜장면 치소 짬뽕 하나.
4: Wait, but hold on. Today I'm craving meat more than seafood. I think 짜장면 with meat sounds better. Oh, 사장님, I'm really sorry, but please change it back to 짜장면.
2: 손님, 그냥 제가 서비스로 짬뽕 드릴 테니.

0: The time is now 5 o'clock.
1: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2: All-Star
3: English.
4: Hi, hi, hi.
2: I'm Asia. 화요일의 스타 에이샤입니다.
4: 반갑습니다. 저는 Everyday Star 민수이고요. 왜 지금 온 거들 안 하세요, 에이샤?
2: 아니요. 진짜 법을 M All Star라고 되어 있어요, 제 거에.
4: 아니, 에이샤 좀 위에 좀 읽어야지. Scroll up.
2: 아, 맞네. My bad.
4: 네, 질문 있죠?
2: 네, do you ever go to the movies or read a printed newspaper or on purpose these days?
4: Yeah, you know, honestly, a lot of people just stream movies at home. You know, you read the news on the phone and, you know, you're watching short clips basically, right?
2: Here's the surprising part. Even with everything on your phone, Gen Z is going back to movie theaters and even reading printed newspapers.
4: What?
2: Yeah.
4: 괜찮으세요, Gen Z?
2: Oh my god, what do you think? 여러분의 evening 영화 친구?
4: All-Star English 지금 출발합니다.
2: Hello.
4: 이제
2: 이미 소개를 했어요.
4: 네, yeah. 에이샤였죠. 저도 이미 소개했으니까. 여러분 환영합니다. Welcome to All Star
2: English.
4: 맞습니다. Happy Tuesday. Happy Tuesday.
2: Are we feeling British today?
4: A little bit. Tuesday니까. 네, Asia, how are you?
2: Good.
4: You're very flowery today.
2: No, man, it was way too warm and like 습기가 너무 많아서 청바지 입기엔 습기가 너무 많은 날.
4: 여러분.
2: And then there is Steve. 날씨 요정.
4: 날씨 요정.
2: Who's like just in denim.
4: 맞습니다. 아, 근데 이분은 원래 그래요.
2: 그러니까 날씨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아요. 날씨
4: 네네네.
2: 요정이니까.
4: 네. 날씨 요정인데 immune to weather.
2: 야, 날씨. 야.
4: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이 더웠죠? 특히 우리 지방에 계시는 우리 청취자분들 많이 더웠죠? 일단 이거 스포일, 날씨 요정 스포일 하기 좀 그런데 근데 제가 알기론 a little birdie told me.
2: 야.
4: 장마 season is going to start.
2: I am so mad.
4: 네.
2: 'Cause like
4: 지금 날씨 요정 옆에 깔고 있는데 어 장마라고 나 지금 엄청 검색 중이에요 지금.
2: I know. It's like 'cause for me finals were just over
4: 맞아.
2: and I'm like 아 두

0: 아,
1: 요즘
0: 눈
1: 눈
0: 눈
1: 아 그 한국 영화
0: yeah I saw
1: 그
0: that
1: 신민아 배우 네. 나오는 그 영화 말이죠 네
0: that and like Backroom
1: 아 저 그 그 영화 보고 싶어요 Backrooms 네
0: I've actually watched a horror movie
1: 네
0: two days ago Carrie
1: 아 그 옛날 영화 아니에요
0: 네 책 그거 읽고 친구 추천 받아서 책 읽었다가 이 네. 영화 봤죠
1: 오.
0: so that's I guess horror
1: 맞아요 일단 우리 뭐 올스타에서도 여러분 그 여름 공포 특집도 할 거니까 여러분 기대하세요
0: 정말요?
1: 진짜 에이자 있을 때 할까?
0: 아니요 사양할게요
1: 아니 에이자 있을 때 해야지 재밌겠다 자 여러분 뭐 영화관에서 영화 보고 나서 쓸 수 있는 영어 표현을 몇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뭐 기대했던 것만큼 재밌네 라고 이 말 많이 하잖아요 It lived up to the hype.
0: Yeah. 네.
1: Hype. 그 hype boy 할 때. 아, 자, hype, H-Y-P-E. 근데 hype가 뭐냐면?
0: It's kind of like overhyped. Like we could say like that movie was overhyped. 그건 좀 과대평가됐다.
1: 과대평가됐다. 근데 hype가 뭐 평가 뭐 그렇게 뜻 아니야. Hype는 와 이거 진짜 좋아. 진짜 yeah. 기대할 만해. 이게 hype라고 합니다. Right? So it lived up to the hype. 오, 사람들이 다 재밌다고 했는데. 뭐 그 정도 재밌었네? 이 정도, right? It lived up to the hype. But 그냥 괜찮은 영화 있잖아요. It didn't live up to the hype.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0: Yeah.
1: It was okay.
0: Yeah, it was okay.
1: It was okay. Or 우리 여기서 가르쳤던 단어도 아니고 소리. It was meh. Meh.
0: I'm so glad you remember that.
1: 있잖아요. 근데 좀 아쉬웠다. Or 진짜 재미없었다. It was a letdown.
0: Yeah, it let me down.
1: It was a letdown. 네.
0: Actually, there's a really funny comment that I would really like to read.
1: 읽어주세요.
0: 유저님께서 네. 굳이 공포 특집 안 해도 되는데 민수 클로즈업 하면.
1: 아, 피님, 이제 클로즈업 해야지. 할 겁니다, 그래도. All right, everyone, welcome to the Tuesday program. We got lots in store, right, Asia?
0: 네, 어떤 코너들을 기다리고 있죠?
1: That's what you think. 그건 네 생각이고. Fun little balance game we have going on with our listeners. 세대마다 어떻게 생각이 다른지 알아보는 시간이죠. 우리 부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그리고 여러분이 기다리는 EPQ, 전 국민 영어 한마디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죠. Easy Peasy Quiz. It's a real-time call-in English quiz. Just pick A, B, or C. 세 문제만 맞추면 prize get 할 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여러분, 전화번호 저장하세요. 저장했어요. 근데 저장 지금까지 안 했으면 아이 벌써부터 싸움 안 되는데. 여러분 혹시 안 했으면 저장하세요. Save this number onto your phone. 051-744-6693-6694-6695-6696. 좀 그렇다. 전화번호 네 개를 저장해라고 조금 부탁하는
0: 게. Just one, man. Just one.
1: 퀴즈 코너 시작하고 한 6시 45분쯤 노래 나갈 때 그때 제가 외치면서 여러분 전화주세요 라고 크게 엄청 고함 지를 거거든요 네, 그때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코너 속의 코너 날씨 요정 만나볼게요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Weather Fairy's back. 날씨 요정의 시간이 왔습니다.
1: 장마인가요?
2: 아니,
0: 저 진정하세요.
2: 날씨 좀 가기 전에 네. 아까 에이자가 이거 마이크 잠깐 내렸을 때 네. 감기예요라고 물어보면서 네. 나 조금 간지러운데 근데 막 가방 안에 설마 약 꺼내나? 나 받으려고 했는데
1: 고무줄.
2: 머리 묶으려고 고무줄 꺼내는 거야.
1: 습기.
0: 저도 너무... 그런 생각했어요.
1: 진짜요?
2: 맞지?
0: 조금 늦게 시작해야 되나 이 생각했는데.
1: 걱정하면서 multitasking.
2: 감기예요? 아니야 괜찮아라고 하는데 아 그래도라고 하는 가방에 막 지진가?
0: 네네.
1: 아니요
2: 처방 꺼냈어요.
1: 처방된 약 그런 거 부터 하면 안 돼요. It's illegal.
2: I thought you were gonna give me a cough drop or something.
0: 근데 만약에 꺼냈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2: 에이션 고마워하고 바로 설탕이랑 바로 입에 넣었을 겁니다. 네 방송 중에도.
0: 네 약은 아니었고요. 네, 그 머리 묶으신다고?
1: 네, 네. 습기가 너무 많아서
0: 그래가지고 그런 겁니다. 자, 날씨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요 선풍기를 들고 다니고 반바지 차림도 정말 많고요.
1: Yes, queen.
0: 꽤나 좀 많이 더웠다고 하시더라고요.
1: Oh my god, 저희 크기 차이 뭐예요?
0: 바로 꺼내시네요.
2: 얼굴이 더 크잖아, 너보다.
0: 근데요, 근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the rainy season begins in Southern Korea tomorrow.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2: 제가 아까 장마 얘기하고 나서 막 추가했죠.
0: 급하게 찾아봤거든요.
1: 그래서
0: 굉장히 놀랐습니다.
1: 장마 시작하잖아요. 시작하기 전에 he's like, what do you mean 장마?
0: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자, 내일의 기온인데요. Tomorrow

0: will be low of 20 degrees and high of 27 degrees. 오늘보다 기온은 조금 더 내려가겠지만 it will feel humid. 오늘보다 조금 더 습하게서 아, 좀 시끄러워요. 방금 저 소리 컸거든요.
1: 어, 네, 생각보다 소리가 크네요.
2: Asia, that's like a factory. That's like factory
1: this
2: grade.
1: From,
2: like
1: this is
2: fan.
1: From Samsung.
2: Oh, 브랜드를 말하지 마.
1: 맞네.
0: 아, 성삼, 성삼.
1: 아, 네. 그래서 세다고.
0: 자, 자, 어. 집중! 자, 집중하셔야 되고
2: 나 비행기 자. 엔진인 줄 알았어요. 저 소리 내는 거 듣고
0: 아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rain is expected tomorrow인데요. 이제 바람이요 moderately strong 그래서 조금 강한 비바람이 동반이 될 수 있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2: 네.
0: 그리고 이제 오늘의 영어 표현을 가져왔는데 when it rains it pours 이 뜻이 안 좋은 일이 한꺼번에 몰려온다라는 뜻인데
1: 분명 저번 주에 얘기하지 않았어?
0: 아니 안 했어요.
1: I think I did.
0: 어, 기억 못했다라는 걸로
1: it
0: 생각하고
1: It rains, it pours.
0: 어, 그거는 기억나요.
1: Yeah.
0: 어, 그래서 예문을 마무리해야 되는데 First I lost my keys, then it started raining. When it rains, it pours. 아, 열쇠를 잃어버렸는데 비까지 오네. 안 좋은 일이 한꺼번에 생기네. 이런 식으로 조금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2: 네.
0: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핫플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The newly upgraded Busan Exosky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 spot you can't miss. We a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stunning 100th floor observatory.
2: That's right. 우리 두둥이 문자 왔습니다. I hate monsoon이라고 하네요.
1: Monsoon, oh, monsoon.
0: 네. Monsoon season입니다.
2: 멀리서는 민수라고 읽었거든. 민수라고 했는데 아 역시 두둥님이다라고 하는데 아 monsoon이네.
0: Monsoon, monsoon.
2: 죄송합니다. 네. 자 우리 날씨 요정님 아 이제 좀 이제 바쁘겠어요.
0: 어 네.
2: 좀 성수기잖아요 우리 날씨 요정의 네, 성수기.
0: 분주해야죠.
1: 네. 왜요?
0: 네.
2: 이제 뭐 이제 날씨가 왔다 갔다 하니까.
1: 아.
2: Weather is going to be everywhere mm-hmm. for the next month.
0: 네. 네.
2: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3: 부산 영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조한입니다. 제가 제일 큰 스타를 맡고 있는 올스타 잉글리시 즐기고 계시나요? 더 재미있게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노래 끝을 잡고 코너에 참여하시면 저와 함께 팝송으로 영어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선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저와 함께 부를 노래는 들리시나요? 바로 이 노래입니다. 집에서 전화기만 준비해 주세요. 전화는 제가 드릴게요. 참여 방법은 민수 Take It Over.
2: Yes, sir. 꼭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는 분들은요. www.befm.or.kr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 클릭 All Star English tab 클릭 and last but not least Notice tab 클릭 하셔서 신청해주세요.
3: 매주 수요일 목요일 All Star English에서 만나요.
4: 생각이고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2: That's what you think
1: 그건 네 생각이고
4: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알았어 알았어 뭔 말인지 알겠지만은 그건 네 생각이고
2: That's right. Welcome to That's what you think.
1: 밸런스 게임.
2: 네. 그건 네 생각이고 해야지.
1: 그건 네 생각이고.
2: That's right. A fun little would you rather corner that we have. And we need the participation of you, our listeners. Through this segment, we get to see what and how generations choose and all the while practice a little bit of English.
1: 네.
2: 근데 에이저 우리 오늘 그건 네 생각을 시작하기 전에
1: Yes.
2: 리퀘스트가 들어왔네요.
1: 네.
2: 네.
1: What do you want to do it together? 5, 6, 7, 8 Happy birthday to you
2: 노래 부르는 거였어요? 나는 그냥 Happy birthday
1: Happy birthday, Kevin Pak님
2: 네, 우리 너튜브에 우리 Kevin Pak, 9603님 생일이라고 하네요 Happy birthday,
1: Happy birthday.
2: 네.
1: Thanks for tuning in on your birthday
2: Oh yeah, of course I can't imagine any other way to spend a birthday
1: Okay, sure
2: 네,
1: There's so many ways
2: 아니요 없어 없어라고 해야지.
1: Okay.
2: 네, 생일 되면 들어오세요 여러분. 우리 Happy
1: we
2: Birthday.
1: Will, yeah, we 네. wish you Happy birthday.
2: 뭐죠? 이 코너?
1: 아, 뭐였죠? 세대 밸런스 게임 해봐야죠, 저희.
2: 맞습니다. 네. 세대별 선택도 알아보고 내 생각도 말하고 영어도 같이 해보는 시간입니다.
1: Yes. 네. And if your message gets picked, there's a special gift waiting for you from All Star. 소개된 메시지 가운데 뽑힌 분들께는 올스타가 선물도 드립니다.
2: That's right.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1: 오케이, 오늘은 차 덕후 밸런스 게임인데요. 네. Like 차, like not tea, car. 네.
2: So, 그 차 덕후 밸런스 게임도 재밌겠다.
1: Tea?
2: 네.
1: I'd say I'm more of a tea person than a car person.
2: 맞아요. 저도 지금 여러분 봐봐요.
1: 저도 tea.
2: 차 마시고 오, 있는데.
1: What tea are you drinking?
2: 이거 복숭아.
1: 네. 신기하다. 저는 페퍼민트.
2: 근데 제가 여기 너무 차에 집중하고 있는데 근데 오늘은 차 밸런스 게임입니다. 그 차.
1: Yes.
2: 이 차 아니고 그 차.
1: When people turn 20, what's one of the first things they want to do? Travel, start dating. Nope. One of the top answers is always getting a their driver's license.
2: That's right.
1: 20살 되면 하고 싶은 부동의 1위가 바로 운전면허 따기래요.
2: 맞아요. 우리 딸도 벌써 아빠
1: Is she like 10?
2: 한번 저거 잡아보면 돼. 내가 한번 이거 꺾어보면 돼.
1: Oh my gosh.
2: 라고 하거든요. 네. 일단 절대로 안 돼. 지금은 안 돼.
1: 캐나다 오시면 lawnmower는 하게 할 수 있어요.
2: Lawnmower? 10살은 lawnmower는 가능해요?
1: Country에서는 하죠. 그쵸. 왜냐면 그냥 마당 잔디 깎기 그런 맞아요. 거는 위험하긴 한데.
2: 그런 데는 법이 없잖아요. 맞죠?
1: 네. 그거는.
2: 아니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확인해야 돼요. Now a lot of people can't wait to get behind the wheel. And if you want to be a good driver, it helps to know a little bit about cars too. Right?
1: Yeah. It helps you drive more safely and get the most out of your car. And it's useful when you're buying a car or taking care of one. Mm. Minsu.
2: Yes.
1: Apparently you're a car enthusiast something something. Like you're like, do you love cars?
2: I'm like a casual. I have
1: You're casual in everything.
2: I have a car.
1: Oh my gosh.
2: No, that question, do you have cars? 라고 하는데, oh yeah, I have cars. I have one big one and a bunch of toy ones.
1: 네. Oh my god. Well, one of my friends loves Hot Wheels.
2: 그렇죠. 어렸을 때 I don't know what it is about in the U.S. Like when, like especially boys, mm-hmm. like kids, yeah, like who
1: they really like mini 자동차.
2: 네, 뜨거운 바퀴 이 브랜드 차 네. 장난감 진짜 좋아하거든요.
1: 네.
2: 저도 어렸을 때 진짜 많이 좋아했어요. So I think it was that kind of growing up with that kind of you know toys
1: culture?
2: And I and that culture you grow up to like cars.
1: Oh.
2: 근데 한국에서 요즘 like starting with like 하루
1: mm-hmm.
2: 저처럼 똑같이 차를 좋아했어요. Right? So I think it's like, it doesn't matter, boy or girl. Cars have always been like, vehicles have always been like an interest in kids
1: yeah.
2: as well. Because, you know, things move fast, right? You could control it.
1: Yeah.
2: 애들 다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1: Yeah, I guess for me when I was younger, I just thought it was cool. But now I see it as some sort of freedom, like freedom to go places.
2: Yeah.
1: Right, so.
2: 아시아는 driver's license 있습니까?
1: No, I would love to get mine. I would rather get it in Korea, so. Then like get like a 캐나다랑 한국이랑 계약한 게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따면 캐나다에서도 쓸 수 있게.
2: 아.
1: It's not 국제 면허, but you can actually like switch it out.
2: 저도 California driver's license를 한국에 갖고 왔는데
1: uh-huh.
2: I took it to the DMV here, yeah. right? 그 시험 그장 갖고 갔는데
1: mm-hmm.
2: 캘리포니아 거 반납하면 그 필기 시험, written test, written test라고 필기 시험이라고 하는데 그 컴퓨터로 치는 거 있잖아요.
1: 네.
2: 그것만 합격하면 they changed it to a Korean driver's license. 대신 캘리포니아 거 반납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1: Oh.
2: But it's not the other way around.
1: Oh?
2: 네, 한국 거를 제가 알기론 you can't take your Korean driver's license 갖고 가면 no, you still got to take the written test and 그 직접 운전하는 시험 있잖아요.
1: Uh-huh.
2: 그걸 영어로 behind the wheel test라고 하거든요.
1: Yeah.
2: 둘 다 해야 됩니다.
1: Interesting.
2: 자, 그래 오늘 여러분 차 덕후 밸런스 게임이 주제인데요. 그 차는 마시는 차가 아니고 운전하는 차, right? So
1: yes.
2: 첫 번째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1: Which would you choose for your first dream car? A roaring convertible sports car or a fully loaded mid-size sedan?
2: 아, 자 여러분, 나의 드림카, 네, 드림카인
1: 자동차.
2: 첫 자동차는
1: yeah.
2: A, 뚜껑 열리고 우렁찬 배기음의 스포츠카. 룸룸.
1: I hate loud noises, man. It's like noise pollution.
2: 자, 일단 A자는 일단 you gave your opinion just now. Or B, 풀 옵션 중형 세단 뭐지 HUD right 그 디스플레이 mm-hmm. 완전 그 driver side부터 그 passenger side까지 쭉 깔아 있고 뭐 통풍 시트 뭐 360도 카메라 등 이따 다 있어요 full option right 여러분 지금부터 보내주세요. 샵 9050 카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의견 보내주시면 됩니다. 의견 보내주신 분들 중에 우리 2부에 문자 여중이 몇 명 골라 푸짐한 선물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1: For me, both of the options sound like blah blah blah blah blah blah.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What do you mean put off? Like I don't know what that means.
2: 왜냐면 이게 차 좀 관심도 막 그렇게 없는 편이죠.
1: I have no such interest. Like I don't know, man. I would buy a house and I would like my husband to buy a car. Like I don't give a crap about a car, you know? It's like eh.
2: Calm down. Whoa, whoa. Calm down. 네. 일단 이거 for me, I think it depends on I think where you are in life, especially when it comes to age. 나이에도 조금 이게 따라 조금 나이 보일 수도 있어요.
1: I would say if you're more of a family person, then you would go for the sedan option.
2: Oh yeah. 아마 right? 대학교 졸업하고 그래도 한 2, 3년 시민수는 당연히 옵션 A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지금 이제 늙은 민수 네, thinking of the safety of my, you know, family and everything, you would probably want a bigger car, right?
1: Yeah, I guess I would also say a bigger car just because 이제 캐나다에서 친구들이랑 이제 놀려면 다들 네. 멀리 살아요. 저랑 이제 가장 친한 친구들도 한 7시간 멀리 살기 때문에 네. 서로 이제 놀려면 차가 필요한데
2: 그쵸.
1: 저희 무리에서 차 있는 사람이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걔 차에 다 낑겨 타야 된단 말이에요.
2: 이거 딱 한 명 운전하는 사람 영어로 designated driver이라고 하잖아요.
1: Yeah, but the funny thing is the person who has a car and the designated driver are different people.
2: 아, 보험도 그럼 안 되고. How does that work?
1: So, yeah, but whatchamacallit. So I would love to have like a bigger car just so I can like hang out with my friends more often,
2: 맞아요.
1: honestly.
2: 우리 다은님이 영어로 풀 옵션을 fully loaded라고 해요. 다은님 조금 스포일러 조금 되는데 이걸 가르치려고 했는데 맞습니다. Fully loaded이라고 합니다. 완전 loaded 이게 그냥 옵션으로 꽉찬 그런 의미죠. So there was an interesting survey that was carried out, and they asked car lovers what questions did they give them.
1: I have no idea. I want to read it.
2: What's the first thing that you do after buying a new car? 새 차를 사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을 네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1: 예스.
2: The most common answer: installing a dash cam. Installing a dash cam. Adding paint protection film. 여기서부터 벌써 오버하다. Getting ceramic coating. 그치? And protecting the interior. Okay, that makes sense. And even picking the perfect air freshener. So they want to keep their new car looking great right from the get-go. Right from day one. 네, 보온 필름 붙이고 뭐 유리막 코팅하고 실내 코팅까지 그리고 방향제 고르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1: Oh, wow. 네. And apparently 첫 차일 경우 이름을 붙여준다. Like Sherry? Would you name your car Sherry?
2: Sherry?
1: I've heard it somewhere. I don't know where.
2: Is my car like born in like 1930 in the US?
1: That's probably where I got it from, honestly.
2: 저희 차 이름은 없습니다. Did your parents give their car a name? Do you remember?
1: Nah, I don't think.
2: 맞아요. Now, believe it or not, a lot of car enthusiasts name their cars.
1: Okay.
2: Some give them real names. Others choose like cute nicknames like Zoomy, Buddy.
1: Okay, I think it's more female names, I would say. Like, I don't know.
2: Yeah, for a lot of guys, I think their car is like a female.
1: Yeah.
2: Right? And
1: I'm going based off movies, so.
2: 맞아요. 근데 이 Zoomy, Buddy, Blue, Blackie, Ruby, 색깔에 따라 닉네임도 줄 때도 있는데. I don't know. They all sound like pet names to me. Like, I would name my dog that. Zoomy.
1: Yeah.
2: Right?
1: Zoomy.
2: Yeah. We have messages coming in, but real quick. 자, 차를 새로 사면 이 옵션은 기본이잖아요. Right? There's AC, of course, that obviously comes in.
1: Yeah.
2: Right? 근데 요즘 차 독구들이 신차 살 때문에 선택하는 대표 옵션을 영어로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1: Okay.
2: 네, 그 head-up display.
1: I know this one, yeah.
2: 영어로요. 뭐죠?
1: Just head-up display.
2: Head-up display. 그래서 HUD, HUD라고도 많이 합니다.
1: Yeah.
2: 네. It's basically everything about your car, like what speed you're going in, what mode you're in, even like things like AC and like the volume, those are all on the heads-up display, right? Head-up display. 그리고 통풍 시트. 근데 이거는 저도 오늘도 여름에 더운데 차 좀 옛날 차인데 여러분 근데 네. 이 옵션을 제가 선택했거든요
1: okay.
2: And I haven't regretted it since day one 완전 더운 여름날 뒤에서 좀 시원한 바람 나오는 거 있잖아요
1: Cool, I mean if you use it a lot it's
2: 맞아요.
1: definitely worth it
2: 이거는 영어로 ventilated seats라고 합니다 ventilated seats 그리고 이 360도 카메라 있잖아요. 네. 360 degree camera.

0: 360 or 360 degree라고 읽을 수 있죠. 네, 차 yeah. 위에서 내려보다는 것처럼 그냥 다 you see all around you.
1: Yeah, I think my dad has this too and he calls it the God mode.
0: God mode. 진짜
1: yeah, 신처럼 내려다보는 느낌.
0: 다 보이는.
1: yeah.
0: Right? That's so interesting. So let's see what our users are, what our listeners are saying. Asia, can you Ooh, take a couple messages?
1: Because I, like
0: I have to cough.
1: 너구리님께서 천송이가 생각난 I know this one, I know this reference, I love this drama. 푸른바다 전설.
0: 맞아요.
1: 천송이.
0: 천송이가 랩을 한다.
1: 이런 거 다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0: 나도 봤어. 나도 봤어. 네. That's right. So, you know, they people think of that. 통풍 시트. 진리님 생각보다 진짜 한번 해보세요. 다음에 it's worth it, I would say. 우리 너구리님은 자동차 시트에 엉따 기능 있는 거 영어로 뭐라고 해요? 엉따.
1: 엉덩이를 따뜻하게
0: 하는
1: 아,
0: 거.
1: 아, 네.
0: butt warmer.
1: 아닌가?
0: 네.
1: heated seats?
0: heated seats 혹은 seat warmer이라고 warmer. 네, 하긴 했는데 I think it's heated. heated. 뭐가 따뜻해, 따뜻하게 뭐 그런 옵션.
1: 아니 진짜 아빠 그렇게 한다니까요.
0: right. heated seats라고도 할 수 있죠. 네. It seems 사람들 다 엉뚜 엉뚜라고 여러분 집중, 집중. 영어 배웁시다. 아시겠죠? Keep those messages coming in. 우리 두 번째 자동차 덕후 밸런스 게임 주제는요?
2: Round 2.
1: Ooh, okay. Which would make you angrier 1 week after getting your new car? A bumper scratch or a parking lot door ding?
0: 맞아. What? Parking lot door ding.
1: Oh.
0: Parking lot door ding.
1: Is it just like when you open your car door?
0: Exactly. And just, okay. Exactly입니다. 자, 여러분, 출고 일주일 만에 이 어떤 게 더 화가 나는 상황입니까? A. bumper scratch. Or B. 주차장에서 문콕 테러. 일단 you know where I stand, right? 자,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톡이나 너튜브 댓글로 여러분 참여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네. 아, 근데 에이전은 이게 관심이 없어서.
1: Yeah, I mean like 그냥 스크래치 나면 I would just like 네임펜으로 just like 칠하고 and like 네? if it's like 문콕
0: 네임펜으로 칠한다고?
1: I mean or paint, whatever works.
0: 페인트로 칠한다고?
1: or lipstick, I don't know if it's red car. I really don't
0: 미안해,
1: care.
0: 미안해 나 어머님 저 오늘 에이저랑 방송 못 하겠어요.
1: 오 내일 칠하는 것도 괜찮겠다.
0: 아, 근데 에이저 왠지
1: 제일 내일.
0: 어렸을 때.
1: 네.
0: 이, 어 근데 그 what do you call the nail.
1: Yeah, nail polish.
0: Nail polish 갖고 하는 사람들 있긴 있어요.
1: Yeah, right.
0: 있긴 있는데. I just pictured you as a kid. 어렸을 때 아마 여러분 이 소셜 미디어 SNS에서 본 줄 모르겠지만
1: 네.
0: it was a clip of a kid and wanted to surprise her dad.
1: Oh no.
0: And they washed his car.
1: Oh!
0: 근데 뭐를 썼냐면 you know the steel wool the thing that you used to 그 세수샘이 있잖아요.
1: Oh no.
0: 그걸로 잔을 닦고 나서 아빠 짜잔 이렇게 하는 거야.
1: No, 네. I wouldn't have been gotten close to my dad's car.
0: 근데 왠지 에이저가 어렸을 때 그렇게 뭐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방금 생각했습니다. 네. For me, a parking lot door ding.
1: Why? Like what does it do?
0: Because another person did that to me. Right?
1: 그쵸.
0: 그게 더 화날 것 같아요. 이제 나 내가 예를 들어 scratch 했으면 진짜라고 하고 그때 my fault, right? But if it's a parking lot door ding, if I park,
1: yeah.
0: and I go do my business,
1: mm-hmm.
0: and then I come back, and then I see a ding on my door, right? 그게 ding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게 콕, 문콕, door ding이라고 합니다.
1: I just find it's so easy to do that in Korea, though, just because like the parking spaces are so narrow.
0: Exactly.
1: Especially if you have a big car.
0: 맞아요, 맞아요. 자, we have messages coming in, but there was a survey that was carried out for car communities, right?
1: Yes.
0: 네.
1: Car communities were asked about the most frustrating moments after buying a new car. Number one was getting a door ding in a parking lot, as Minsu said, especially when you don't know who did it.
0: 맞아요. 진짜. That hurts. Number two was scratching the bumper or the wheels. You know, it's bad when someone else scratches your bumper, but nothing feels worse than scratching your own brand new car as a beginner.
3: 내가 긁어서 더 괴로운 범퍼나 이 휠, 이 긁힘 있잖아요. 그거를 근데 휠이라고 한다.
0: When they say the wheel, it means the whole thing.
1: Yeah.
0: But the part that gets scratched is the rim.
1: Mm.

0: 그 영어로 rim의 그 바퀴의 새 부분 있잖아요.
1: 네.
0: Right? You call that the rim of the car.
1: 네. Okay.
0: So the wheel rims, 거기에 scratch 되는 거. Oh, 진짜 I understand. Where people are coming from for this one. Number three, 어떻게 됩니까?
1: Yes, number three was getting a stone chip from road debris.
0: Apparently. Debris, yeah.
1: Debris, okay. 주행 중 날아온 돌에 맞아 생기는 흠집, 일명 돌빵. 영어로는 stone chip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0: Isn't this some Final Destination stuff right there?
1: I have no idea what this 운전, means.
0: 어, 여러분 혹시 have you thought of that while driving? 이런 생각하면 안 되는데.
1: 네.
0: Right, when you're on the freeway? And you're driving along, 막 신난 노래 듣고 있는데. And then a huge truck carrying
1: gosh.
0: Like... logs or like steel wires passes you. 이 공포 영화 때문에 Final Destination 이 영화 때문에 모든 상황 그냥 막 생각이 들거든요. So 80km 가고 있으면서 있었으면 한 60km를 줄입니다 저는.
1: Oh gosh.
0: Yeah.
1: Actually, a funny thing is apparently remember you talked about like the girl, the kid or something like 수세미로 닦는 거.
0: 네.
1: Apparently, I did something similar.
0: 네.
1: 저희 집 모든 가전에 아시아 아크릴 페인트 자국 흰 소파에도 매니큐어로 그림. I was artistic.
0: 네. 네. Brought to you by Asia 어머님. 그랬구나. 어, Asia 일단 주차장까지 안 내려갔으니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니.
1: Very true. I would have just sticked Dora stickers everywhere.
0: 아마 그 차에 뭐 유니콘 그림이라
1: 네,
0: 막 이렇게
1: 그랬을 것 같아요 있었습니다. 진짜
0: 네. Number 4 was finding out that your new car had been recalled because of a defect
1: 아.
0: 네, 새 차가 초기 결함으로 리콜 대상으로 연락받았을 때 My dad, I mean his car's not brand new but like 2 years ago he had his car for 2 years but it was recalled But he was so lucky because he got a brand new one.
1: Okay, 네, we're talking.
0: 똑같은 연도인데 a brand new version of that car 너무 부러웠습니다.
1: Mm. 네.
0: So these are some of the worst things that you want to hear or experience after buying a new car. 자, real quick, 가장 흔한 문콕을 아까 제가 영어로 말했잖아요.
1: Yes.
0: 네, door ding.
1: Mm.
0: Ding입니다. 네, 근데 이 동사형으로도 표현할 수 있거든요. 아, 나 문콕 당했어.
1: Mm-hmm.
0: I got dinged. I got dinged or my car got dinged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ding은 그냥 살짝 뭐 페인트 정도 이렇게 조금 벗겼는 거 or like 살짝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완전 큰 거 그거는 dent 라고 합니다
1: 아, 네. okay.
0: dent, D-E-N-T 네, 이게 단순히 그 이게 흠집이 아니고 이게 좀 그 수준을 넘어서 이게 철판이 오히려 그냥 아예 들어간 거 이게 우그러진 그 상황을 dent라고 합니다. D-E-N-T.
1: Yes, 최희숙님이 벌써 문장으로 써주셨어요. A car door ding is a pain in the neck.
0: 맞아요.
1: 뒷목 잡는 일.
0: 맞아요. 왜냐면 이거 어떻게 그 뭐 놈을 잡을 수도 없고. Right? Unless you got those fancy new cars that 그냥 살짝만 건드렸는데 다, 모든 카메라가 다 켜져요. Right? 네. Alright, let's get to a couple of messages. 우리 5001님 둘 다 망상일 듯.
1: 유유라고, 망상일 듯. you need to get your vision checked, man.
0: 마상일
1: is 난시 근시 I don't know man
0: both,
1: the one
0: both at the same time no. 어머니
1: nah man because I mean 방금 하신 게 딱 노하는 사람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 안경 벗고 보는 거
0: 네 마상이 딜루루가 돼라고 얘기하는데 맞아 마상 딜루루 근데 에이자가 좋아하는 말 있잖아요
1: 딜루루 is a 루루
0: 가끔씩 여러분 이런 힘든 세상 힘든 사회에서는 가끔씩 이 마상이 답입니다 아시겠죠? 네 Kevin Pack says anything is possible can't be scared it was my favorite movie by the way 아까 그 Final Destination 말할 때 네 anything can happen but that shouldn't scare you right? but what if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네 그런데 여기 한국에서는요 Now, you don't normally find this in Korea, but the door ding protector. You know those little sponges on the sides of the cars?
1: There was a that hilarious thing is, there was a comment that says, 그거 한국에 진짜 흔하다고.
0: 저 흔해요.
1: Okay.
0: 뭐지, 붙여달라고 말했는데, when I got my car, 그거, it came with it.
1: Oh.
0: Right? 처음에는, 너무...
1: 안 예쁘다?
0: 안 예쁘다, 너무 거슬려, 라고 생각했는데, countless times, when I had to park in those really tight spaces, and I had to basically... shove my door against the car next to me just to get out
1: yeah
0: that sponge saved you know a door ding trouble that the other car might have gotten into now thank you for all your messages 여러분 참여 많은 참여 들어왔는데요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we will get to more of your messages in

0: hour number two. So do not worry. All right. That was it for today's. That's what you think.
1: 네 생각이고.
0: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이고.
1: I was not prepared for that.
0: 자, 다음으로 오늘의 EPQ 가요.
2: Ladies and gentlemen, here it is.
0: That's right. Time for EPQ, easy peasy quiz. What's your EPQ? 갑니다. 뭐 하죠, 여기서 Asia?
1: 네, 실시간 전화 연결, 즉석 레벨업 영어 퀴즈 시간이네요.
0: 맞습니다.
1: So sorry guys, 총 세 문제만 맞추면 됩니다. Just pick A, B, or C.
0: Three easy English quiz questions. And the prizes that you get. 너무 좋아요, 선물들이. 자, get the first question correct. Coffee coupon is yours. Second question, if you get that right, chicken combo going your way. And the third and final question, if you get that correct, a 50,000 won department store gift card.
1: Yes, I think I need number one right now. 1번 네. 맞추면 커피, 2번 맞추면, 2번 맞추면 치킨, 3번, I keep getting this wrong. 3번까지 맞추면 맞아요. 백화점 상품권 5만 원까지 다 드립니다. 지금부터 노래 짧게 나가는데요. 가장 빨리 전화 주신 분 연결하겠습니다.
0: 아까 전화번호 다 저장하셨죠? 01744-6693. 6694, 6695, 6696 여러분 지금 전화 주세요. In the meantime, 예나가 부릅니다. Catch, catch.

0: All right, we have today's contestant for EPQ. 오늘 도전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Hi. Hi, 민수님. Hi, Aisha. Hi. And welcome. Hi. Please introduce yourself.
1: My name is Elena. I'm not so good at English, but I just like English. I'm excited about EPQ.
0: Nice! Elena, well, welcome. And, well,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today.
2: Yeah.
0: 네.
1: 일단 뭐 I'm 아까... glad to... I'm glad, glad to... see you again.
0: Oh, Elena, well,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자, 뭐 영어가 뭐 살짝 조금 뭐 힘들다 어렵다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but don't worry.
2: We got you.
0: 최대한 저랑 Asia 힌트를 많이 드릴 거니까요. 네,
1: yeah.
0: Do not worry, we'll help you out. Right? 이제 도전하는 게 중요하죠.
2: 맞아요.
0: Right, Elena, 도전 마음은 항상 있잖아요, 그렇죠?
1: 네네.
0: 네, yeah. 좋아요. 자. 문제 세 개만 맞추면 오늘 선물 다 갖고 갈 수 있거든요. 자, Elena, are you ready?
1: Yes.
0: All right, let's get it. Time for question number one.
3: Question number one. Listen to the following sentence and choose the correct answer. The sun rises in the BDD. A. West. B. South. C, east. D, north. What's your answer?
1: East C.
0: 오, east C. 일단 엘라님, how sure are you? 0%부터 100%까지 퍼센테이지도 얼마나 확실합니까?
1: 50%.
0: 50%? 근데 50% 하고 나서 근데 답이 너무 완전... 빨리 나왔는데요.
1: 네.
0: 네. 일단 엘라님 혹시 최근에 뭐 집 보러 다녔습니까? 사람 보통 집 보러 다닐 때 네. 이게 중요하거든요.
2: 아, 네 맞아요. 들어봤어요. 네.
0: 자, 일단 네. C, East.
1: 네.
0: 맞습니다.
1: Thank you.
0: That is correct.

0: Okay, the sun rises in the east.
1: 네.
2: 이거는 뭐 영어도 그렇고, 네, 네 영어도 그렇고 이건 좀 과학 문제이기도 하긴 하네요.
1: 그러니까요. 네.
0: 자, 첫 번째 문제 맞춰서 시간 에이샤 뭐를 드리죠?
1: 커피 쿠폰 드립니다.
0: 와, 커피 쿠폰. 당연히 커피 마실 수 있는 사람 왔다. 근데 애들도 오고 했으니까.
1: 그러네요.
0: 그쵸? 자, 엘런님 첫 번째 거 잘 맞췄습니다. 두 번째 문제. Are you ready?
3: I'm ready.
0: Alright, let's get it. Question number two, Asia.
1: This is a comparative question.
0: 비교급 문제죠. 비교급.
1: 네. Listen carefully and choose the correct answer to fill in the blank. This book is bigger than I expected. This book is more interesting than I expected. B. This book is most interesting than I expected. C. This book is interesting than I expected. Ooh, what's your answer? What do you think? 일단 뭔 것 같아요?
3: Could you tell me again?
1: Sure.
0: 자, 이제 비교급 문제입니다. 비교급.
1: 빈칸에 들어가는 거 맞춰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옵션입니다. This book is more interesting than I expected. B. This book is most interesting than I expected. C. This book is interesting than I expected. This is 좀 헷갈린다.
3: 애매한데.
1: 그쵸? 어떻게, 네. So the difference is A는 more interesting, B is most interesting, 네. and C is 그냥 interesting.
0: 일단 비교급이니까 그쵸? More or most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1: 네,
0: 근데 이
1: 하나.
0: 문장은요, 이렇게 해석하면 이 책은 내가 생각보다
1: 더
0: 좀 더 흥미롭네 라고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네. A, more interesting or B, most interesting. 엘레나 어떤 답이 어떤 것 같아요?
3: A,
0: more interesting. 여기 좀 성격이 좀 살짝 좀 급한 마음이 좀 나오네요. 자, A, more interesting.
1: 예!
0: 맞습니다. 네. A, more interesting. 이 than이 있으면 비교급. 네, 이 사용되는데요. interesting처럼 긴 형용사는 er를 붙이지 않고 more interesting 혹은 most는 최상급을 말하는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먼저 맞췄으니까 뭐 드리죠?
1: 치킨 세트.
0: 치킨 저희가 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0: 자, 일단 마지막 문제 남았습니다. 마지막 뭐가 걸려 있죠, 에이샤?
1: 마지막은 백화점 상품권.
0: 5만 원의 백화점 상품권이 걸려 있습니다. Elena, how do you feel right now? 지금 어떻습니까, 기분?
3: I'm nervous. I'm excited and nervous.
0: Excited and nervous at the same time. 일단 그럴 것 같아요. 목소리 좀 들리거든요. But don't worry. 지금까지 잘해서 마지막 것도 잘할 수 있습니다. Are you ready?
3: I'm ready.
0: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1: 네, 두 사람의 대화를 잘 듣고 무슨 뜻인지 맞춰보세요. Question number three. Listen to the conversation and choose the correct answer.
0: Asia, how was the concert?
1: Wow, it totally lived up to the hype. Question, what does live up to the hype mean? A, it was disappointing. B, it was as good as everyone said. C, it became very popular. What's your answer?
3: Could you tell me again? Sure. 소리가 잘 안 들려요.
0: 그래요? 과음질게 저희들. 네. 자,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대화 듣고 대화에서 나오는 표현, 뜻을 맞추면 됩니다. Asia, how was the concert?
1: Wow, it totally lived up to the hype. 여기서 문제입니다. What does live up to the hype mean? A. It was disappointing. B. It was as good as everyone said. C. It became very popular. 어떤 느낌? 지금 콘서트장에 있고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3: C 같아요.
0: C 같아요. It became very 네. popular. 그런데요. 그런데요. 근데 아까
1: It's kind of like 아까 얘기했죠.
0: 그렇죠. 에이자 그 콘서트 진짜 재밌어. 너 보러 가. 라고 제가 추천했는데 에이자가 맞아. 민수가 재밌었던 만큼처럼 말했을 때
1: 그 정도
0: 그만큼 재밌었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할 거예요? A. It was disappointing. B. It was as good as Minsu said. 뭐 엘라님 혹시 뭐 어디 가야 돼요? 왜 이렇게 혹시 급합니까?
3: 아니요. 네. 제가 참여하면서 좀 있잖아요. 신청해놓고 떨리긴 했지만 떨리네요. 정말
0: 아,
3: 오늘.
0: 아, 떨리죠. 맞아요.
1: It's totally normal.
0: 아 그냥 편한 상황에서 맞추면 그냥 바로 맞추는데 좀 떨려서 조금 안 들리고 그래서 좀 그랬다. 자 일단 엘라님 맞습니다. 맞죠. Live up to the hype 뜻은요. 뭐 소문만큼 좋다 하는 뜻입니다.
1: 네, 기대에 부응하다.
0: 맞아요. 축하드립니다, 엘라님.
3: Yes. You are
0: today's EPQ winner.
1: 네. 커피 뭐, 쿠폰과 치킨 세트 그리고 백화점 상품권까지.
0: 맞습니다. 네, 엘라님, real quick 딱 한 10초 드릴 겁니다. 지금 기분 어떻습니까?
3: I'm very very happy. 그리고 저때 함께 들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문제 드려도 될까요?
0: 문제요?
1: 저희한테 문제요? 오케이.
0: 네네. 딱 10초 드릴게요.
3: OX 문제인데요.
0: 네.
3: 삼겹살 좋아하시죠?
0: 뭐요?
3: 삼겹살.
0: 완전 좋아. 오!
1: 완전.
3: 그때 쌈싸 먹을 때 상추하고 깻잎 드시잖아요.
0: 네.
3: 깻잎은 혹시나 참깨나무에서 날까요? 들깨나무에서 날까요?
1: I don't like 깻잎.
0: 일단 엘라님 죄송한데 이거 우리 나중에 그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너무 축하드립니다, 엘라님.
3: 감사합니다. 네네.
0: 분명히 OX 퀴즈라고 했는데. 자, 에이자 오늘도 너무 수고했고요.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okay?
1: Bye.
0: 여러분 stick around. 7 o'clock, hour number 2.

0: The time is now 6 o'clock.
1: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2: English with
3: 부산 아줌에
2: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3: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 갑니다. 배울 준비 됐지에.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2: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영어 하이소.
4: Wow, it's been so long since I've been to a Chinese restaurant. 사장님, 원 짜장면, please.
3: 아따, 진짜 오랜만에 오셨네요. 오케이, 자, 호레 짜장면 하나.
4: 사장님, wait a sec. I'm a bit stressed out today, so I want something spicy. I changed my mind. Please give me a jjampong.
3: 아유, 그래요, 그래요. 스트레스 짬뽕 굿. 여기 호레 짜장면 취소. 짬뽕 하나.
4: Oh, that sounds delicious. Oh, but hold on. Oh, my doctor told me not to drink the broth because of my high blood pressure. 사장님, instead of a jjampong, can you once again give me a jjajangmyeon, please? I changed my mind again.
3: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맞아. 이게 인생 최대의 고민이잖아요. 그치, 뭐, 여기 홀에 짬뽕 치소 짜장면 하나.
4: Oh, just thinking about it makes my mouth water. Oh, wait. Ah, but since it's raining outside, oh, I suddenly want something warm. Oh, 사장님, oh, I'm sorry, but I'll have to switch back to the 짬뽕.
3: 아, 아유 뭐 네네 맞아요. 뭐 오늘같이 비가 오는 날에는 레인데이 짬뽕 굿. 여기 홀에 짜장면 치소 짬뽕 하나.
4: Wait, but hold on. Oh, today I'm craving meat more than seafood. I think 짜장면 with meat sounds better. Oh, 사장님, I'm really sorry, but please change it back to 짜장면.
3: 손님, 그냥 제가 서비스로 짬뽕 드릴 테니까 짜장면이랑 짬뽕이랑 다 돼 있어. 홀에 짬뽕 서비스 줘가요.
4: Oh, actually, it's just that I'm really hungry today. You know what? I kind of want something sweet and sour. Oh, sweet and sour pork. 사장님, can you make me a tang siyuk real quick? I changed my mind.
3: I changed my mind.
4: Mind는 생각이나 마음을 뜻하는데요. 마음이 바뀌다. I changed my mind. 반대로 마음 먹다, 결정하다는 I made up my mind 라고 하면 됩니다. 결정을 하지 못할 때는 이렇게 말하세요. I can't make up my mind. I can't make up my mind.
0: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마음이 바뀌었어요.
4: I changed my mind.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5: See you tomorrow.
6: Tomorrow. 잘 잤다. 어머,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All Star English 할 시간이다.
7: Hey babe, All Star English time.
6: Let's tune in.
8: 맞다, All Star.
6: 아, 이피크 신청해야지. 아, 인어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어디 보자.
8: 인어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6: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8: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어잡 하고 내가 EPQ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9: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We have Minyu Sam in the house for another episode of EB Touching and Small Talk.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네, hi Sam and welcome. How are you?
1: I'm great.
0: Good. Good to hear.
1: How are you?
0: I'm good too. Sam, do you know what today is?
1: What?
0: Today is the last day of the first half.
1: Oh, yeah.
0: Of 2026.
1: Yeah.
0: 맞습니다.
1: Still can't believe it's almost July.
0: 네, 바, 당장 내일이에요.
1: 7월이라뇨. 새해 다짐했는데 엊그제.
0: We're like after today, we're in 후반.
1: I know.
0: Of 2026.
1: Mm-hmm.
0: 진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아, 진짜 시간이 어디 갑니까? 여러분, that's the question I want to ask, right?
1: Mm-hmm.
0: New Year's was just yesterday. 진짜 분명 새해 뭐 인사한 게 진짜 엊그제 같았는데.
1: 맞아요. So, Minsu, how's your year going so far?
0: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Don't ask me these kind of questions. 아니요, going so well. 너무 재밌고요. All Star English 너무 좋고 우리 부스타들도 너무 좋고. No complaints. 진짜.
1: 아니, 뭐 좀 이룬 거 좀 있으세요?
0: 아, 이룬 거요? 뭐 이룬 거는 많죠. 저희 뭐 BFM, All Star에 우리 이런 거 많죠? 아, personal life에 물어보는
1: yeah.
0: 거예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1: 유자유님도 얘기하시네요. 상반기 이룬 목표가 하나도 없음.
0: 맞아. 네. I feel you. 근데 목표를 세웠나? 할 정도. 네.
1: Yeah.
0: Busy, busy.
1: Yeah, I think a lot of people can relate to that.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Some 네. goals are going well and 네. some not so much.
0: 네. 우리 PD님이 올스타 매일 출석하는 것만도 성공이라고 생각해. 생각하세요라고 하는데 네, 여러분 dream big. Dream big. 어, 왜 이렇게 시니컬하지 나 지금? 여러분 제 말 듣지 마세요. 이럴 때는 민트 말 듣지 마.
1: 기분이 안 좋네 오늘.
0: 네. But I know what you mean, right? When like the New Year's January comes around, like so 올해는 내해다. This is going to be my year, right? But then around this time, 딱 이렇게 되면. 한번 내년에 하면 되겠지.
1: 벌써요.
0: Right? 포기. 네, 진짜 매년 똑같은 패턴인 것 같습니다.
1: 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The good news is we still have half the year left.
0: Yeah.
1: You know, it's never too late to get back on track.
0: Yeah, true.
1: 상반기 돌아보면서 이제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을 때, 계획이 흐트러졌을 때, 그리고 다시 마음을 잡을 때 좀 쓸 수 있는 영어 표현들을 배워볼까 해요.
0: 네, 좋아요. 둘 중에 한 명이 그리고 긍정.
1: Mm-hmm.
0: 네, 여러분 전 좀 시니컬 민수 나옵니다. 네, 아직 생각해 보니까 the half first half
1: mm-hmm.
0: went by so quick.
1: I know.
0: 네.
1: Yeah.
0: 아, 시간 너무 빨리 갑니다. 좋아요. So, as we have still half of the year left, mm-hmm. which is a good news that we could all take in. Words and expressions we could use in our small talk to really kind of like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that we could look forward to, right? Second half of the year. So, what is 표현 number one?
1: 오늘의 첫 번째 표현입니다. Where did the time go? 시간이 다 어디 갔지?
0: 방금 그걸로 시작했잖아요.
1: Yeah.
0: 그렇죠?
1: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을 때 정말 자주 하는 말인데요. When someone says, where did the time go? They are not actually asking where the time went.
0: 네.
1: They simply mean time went by so fast.
0: 뭐
1: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다라는 뜻이죠.
0: 맞습니다. 아, 뭐 시간이 아, 진짜 어디 갔냐. 이게 계속 특히 around this time 맨날 mm-hmm. 묻잖아요. Mm-hmm. So I guess where did the time go? 뭐 you could say oh, it's almost July already. Where did the
1: yeah.
0: time go? 시간 어디 갔지? 벌써 7월? 진짜 말도 안 돼. Oh, or like 특히 부모님들. Mm-hmm. Oh, my kids are growing up so fast.
1: Yeah.
0: Where did the time go? Oh, 우리들 너무 빨리 크네. 아, 진짜 시간 어디 갔지? 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Or 진짜 this is true for All Star English.
1: Mm-hmm.
0: 우리 일부 그냥 훅 가잖아요, 여러분. 맞죠?
1: Mm-hmm.
0: We've been talking for an hour already. Where did the time go? 벌써 일부 끝났다고 시간 너무 빨리 가네. 이런 mm-hmm. 느낌으로 네, 전달됩니다.
1: 맞습니다. Mm-hmm. 그리고 이런 표현들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I can't believe it's already July. 뭐 벌써 7월이라니 믿기지가 않네요. 라는 표현인데
0: 맞아요.
1: 여기서 I can't believe it's already는 날짜나 시간을 얘기할 때 정말 자주 쓰는 패턴이죠. 그리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 time flies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시간
0: 맞아요.
1: 참 빠르다.
0: 네.
1: Or this year has flown by. 올해가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뭐 연말까지 안 가도 벌써
0: 그쵸.
1: 아까 PD님도 얘기하셨잖아요. 올해 끝났다.
0: 맞아요.
1: Fly by라는 표현입니다. 시간이 네. 훅 지나가다라는 뜻으로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0: 맞습니다. So, you know, I can't believe it's already July. Time flies, but where did the time go? 자, 이 표현을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 민수나, can you believe it's almost July?
2: I know. Where did the time go, Minju?
1: Have you made any progress this year?
2: Oh, absolutely.
1: 진짜? On what?
2: My selfie angle. 셀카 요즘 너무 잘 나와.
1: 지겨워.
0: 진짜 이 완전 perfect 각도, that perfect angle 찾는 것도 저는 모르겠지만 민수는 잘 안 해요. 근데 그 6개월 걸린단 말이. 좀 그렇네요. 네. 자, 일단 여기서 잠깐 우리 타임아웃 하고 여러분 타임. 자, 집중 집중. 자, 너튜브 채에 지금 떡볶이. 떡볶이 뭐 어묵말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영어 타임입니다. It's not 떡볶이 타임. 오케이? 집중. Pay attention please. 아, 너무 또 세네코민수 너무 선생님 미소도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표현 어떻게 됩니까?
1: 두 번째 표현입니다. I've been slacking.
0: I've been slacking.
1: 요즘 좀 나태해졌어. 요즘 좀 풀어졌어. 여기서 slack는 게을러지다, 느슨해지다, 열심히 안 하다라는 뜻인데요. So when someone says I've been slacking, they mean they haven't been putting in much effort lately. 요즘 좀 열심히 안 했다는 뜻이에요. 네. 근데 사실 저는 I'm such a slacker 이런 표현 정말 많이 쓰거든요.
0: 맞습니다.
1: A slacker is a lazy person.
0: Yeah.
1: Right? So instead of saying I've been slacking, you can also jokingly say I'm such a slacker.
0: Or you're such a slacker.
1: 저는 What?
0: Not you. 저는 특히 선생님한테 이 말 많이 들었습니다. 아, Minsu, you're such a slacker. 이렇게 많이 듣죠. 네. So, 그리고 I'm lazy. 나는 뭐 원래 게을러. 이게 아니고 그냥 요즘만 잠깐 흐트러졌다는 느낌이. 잖아요.
1: 네.
0: So 뭐 요즘 운동을 좀 뭐 소홀히 했어. 뭐 I've been slacking at the gym. Mm-hmm. 뭐 요즘 영어 공부를 좀 안 했다. 요즘 뭐 I've been slacking on my English studies. 뭐 요즘 회사에서도 좀 뭐 좀 너무 편해서 these days 일 좀 안 하고 있다. I've been slacking at work lately.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1: Exactly. 그리고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I've been slacking off. 요즘 좀 놀고 있어요. 이 slack off는 농땡이 피우다. 게을리하다? 아, 네. 이런 뜻으로 많이 쓰는데 뭐 stop slacking off and get back to work, 민수? 뭐 이렇게 써보실 수 있겠네요.
0: 여러분, 표정 봤어야 됐습니다. 네. 그냥 포인팅 하면 안 돼. 표정 봤어야 됐습니다. 여러분.
1: 예문이에요.
0: 네.
1: 그리고 좀 나를 돌아보는 의미.
0: 공부에 없어요, 이 말.
1: 갑자기 생각났어요. 의미에서 I need to get back into my routine or I need to get motivated again.
0: Oh, yeah.
1: 다시 루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니면
0: 맞습니다.
1: 의욕을 다시 찾아야 되겠습니다.
0: 맞아요.
1: 이런 표현이 있죠.
0: 자, 그러면 아까 그 첫 번째 상황 그 뭐 친구가 뭐 did you make any progress on your New Year's resolution? 뭐 새해 목표는 좀 이루었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honestly, I've been slacking off. 뭐 솔직히 좀 요즘 좀 뭐 풀어졌어?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그런 느낌으로. Right?
1: 맞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I've been slacking 이 표현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 민수, how's your workout going?
0: Oh, 잠깐, 민수, oh, 민수, pretty good.
1: Really? I haven't seen you at the gym.
0: Oh, that's because I've been working out.
1: Oh, at home?
0: No, in my imagination.
1: So you've been slacking.
0: Yes, I've been slacking lately.
1: Such a slacker.

0: 연기할 필요 없잖아요.
1: 어, 그렇죠, 그렇죠.
0: 목소리 네. 왜 바꾸신 거예요?
1: 맞아요. 민수였는데. 맞습니다. 네. 자, 일단 문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유저님.
0: 연습들 하고 계세요.
1: 네. 어, 근데 뭐 유저님이 민주쌤 항상 스타일리시한 것 같아요. 라고.
0: 어, 감사합니다.
1: 자, 일단 뭐 떡볶이에 그냥 좀 스타일. 자, 학생들.
0: 어, 이런 코멘트는 왜요?
1: 영어 배워야지. 네. 근데 두둥님 맞아요. I've been slacking on my workout. 이렇게 하네요. 네, 운동을 못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Or
0: 연습하고 네. 계시는 거죠?
1: 맞습니다, 두둥이. Mm-hmm. Good job. All right. Time for our last expression. 마지막 표현 어떻게 됩니까?
0: 네, 오늘 마지막 표현입니다. I need to get back on track. 다시 원래 페이스를 찾아야겠어. 다시 마음을 다잡아야겠어. 여기서 on track은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1: 네.
0: So when someone says I need to get back on track, they mean they want to start following their plan again after getting off track.
1: Mm-hmm.
0: 한동안 좀 이 흐트러졌던 계획을 다시 제대로 시작하겠다라는 뜻이죠.
1: Mm-hmm.
0: So you can use it anytime you want to get back into a good routine.
1: That's right. 자, 그러면 뭐 I'm finally back on track. 뭐 드디어 다시 원래 페이스를 찾았다.
0: Mm-hmm.
1: I'm getting back on track with my workouts. 다시 운동 루틴이 시작하고 있어.
0: Mm-hmm.
1: Or I'm getting back on track with my English. 뭐 영어 공부에 뭐 다시 시작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0: 맞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런 표현들도 정말 많이 쓰는데요. I got off track. 계획에서 좀 벗어났다.
1: 네.
0: I've fallen off track. 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1: 맞아요.
0: I got off track. I need to get back on track. 이 두 문장은 세트로 정말 자주 사용을 하는 표현들이거든요.
1: 맞습니다.
0: 네. 그래서 그 공부, 뭐 운동뿐 아니라 일이라든지 생활 습관 이런 거의 모든 상황에서 쓸 수 있는 되게 활용도 높은 표현이에요.
1: 맞아요. 저도 이게 올스타 하면서 저도 자주 I get off track. 원래 이렇게 원고가 있고 토픽이 있는데
0: 자꾸 산으로 갑니다.
1: 항상 산으로 가고 덕유산으로 항상 가고 있거든요, 제가. 자, 그러면 back on track. 뭐 친구가 뭐 how's your English studying going, right? 뭐 영어 공부 잘 되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I got off track, but now I'm getting back on track. 잠깐 흐트러졌는데 다시 시작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되겠죠.
0: 네.
1: 그렇죠. Alright, so back on track. 이 표현을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Minsuna, how's your English study going?
2: I got off track.
0: So what's your plan?
2: I'm going to listen to All-Star English.
0: Good. 어, 너무 좋은 생각이다. You'll learn a lot.
2: 어, 맞아, 맞아. 근데 그것보다 I heard the host, Minsu. He's so handsome. He's so smart. He's so funny. Oh, and 그 목소리. It's like butter.
0: Minsuna.
2: What? I'm being honest.
0: 근데 그 방송 아닌 것 같은데?
2: 어, 아니 맞아 그 방송 맞아
0: Get back on track
2: 아니야 그래서 English first but Minsu second
1: 여러분도 그 우선순위가 그렇게 되는 거죠?
0: 잘생겨서 듣는다고요?
1: 아니 우선순위 일단 number one 여러분 이 듣는 올스타 듣는 이유가 number one 영어 배우고 싶어서
0: And then
1: number two 민수 때문에 네 일단 다들 그렇게 똑같이 생각한다고 믿고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0: 이 방송 나를 쫓아내는데 두둥님 말씀하셨습니다.
1: 그래도 계속 다시 오잖아요, 두둥님. 네. 우리 밀크 캐러멜님 이 문자가 이 고정되었는데 운동하는 상상만 해도 효과
0: 정말요?
1: 운동하는 상상만 해도 효과 있다는 기사를 본 것 같아요라고 하는데 일단 저는 항상 상상을 합니다. 항상 상상하고
0: 효과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1: 네네네. 일단 캐러멜님 이거 혹시 기사 링크 하나 보여줄 수 있어요? 네. So. As we are at the end of the first half of 2026, tomorrow we're looking at a brand new half of the year, the last half of 2026. 그래서 여러분, don't fret, don't be too worried, don't be so sad that you couldn't do things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0: Right.
1: You still have a whole 6 months left,
0: yeah,
1: right?
0: Yeah, get 네. back on track.
1: 맞아요. 그리고 그 전반보다 우리 후반에 날도 더 많지 않아요? Because isn't like February short? Like we're missing like 2 days? 그쵸.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긍정적이네요.
1: 네. 자, 오늘의 이비터진 스몰 탑 배웠던 표현들 복습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0: Okay.
1: Where did the time go?
0: 시간이 다 어디 갔지?
1: I've been slacking.
0: 요즘 좀 나태해졌어.
1: I need to get back on track.
0: 다시 원래 페이스를 찾아야겠어.
1: 네. Minju-san, thank you so much for another fun episode. 아까 우리 유징스님도 우리 민주쌤 잘하셨어요 라고 하는데 방송 잘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감사합니다. 네,
1: 민주쌤 잘하셨습니다.
0: 감사해요.
1: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okay?
0: All right.
1: In the meantime, the weekend, Blinding Lights, we'll be back.

0: 별의 운명 문자 요정의 시간이 돌아왔고요. 방금 전까지요. 그 요즘 뭐 인터넷 가격이 아니 인터넷이래 컴퓨터가 컴퓨터가 전체적으로 조금 많이 오른 것 같다.
1: 네. 네
0: 요즘 그 SSD라고 하나요? 그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지고.
1: 네, 전체적으로 the 네. prices just for all the electronics in general.
0: 네.
1: 지금 딸 컴퓨터를 못 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I can't buy my daughter's computer right now.
0: At least 30에서 40% 올랐어요.
1: 맞아요.
0: 아, 진짜 너무 비싸졌습니다.
1: 네.
0: 아, 네, 뭐 아무튼 그런 실체에서 조금 했고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문자를 조금 읽어야 되는데.
1: Yes.
0: 오늘 다크호스가 나타났습니다.
1: 다크호스?
0: 네. 아, 완전 새로운 분이 네. 1등을 하셨는데요.
1: 오.
0: 오늘 1등은요. 지엔 님입니다.
1: 와! 자, 지엔?
0: 기억을 못 하시나요?
1: 이름 full name 있어요?
0: J-I-N 그 다음에 뒤에가 그 숫자 스펠링이 있는데
1: 아 우리가 자주 들어온 뭐 진 리님이 아니고
0: 아니고
1: 그냥
0: 진 네 J-I-N님
1: 네
0: 와 진님께서 1등을 하시고 오늘 닥터수님께서 2등 하시고 베네님께서 네. 3등 제가 어제 고수님이 1등 하셨거든요
1: 네.
0: 고수님이 어디 가셨느냐 와 눈 깜짝할 새 지각했네 결국은 지각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네.
1: 네, 뭐라 해야죠,
0: 고수님. 다음 주는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고수님이 그래도 그 일주일 동안,
1: 네.
0: 아 5일 동안 1등을 하신 그런 그 히스토리가 있으시기 때문에,
1: 네.
0: 그건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아, 그거는 근데 그래도 역사입니다.
0: 어,
1: It's in the past. History죠.
0: 그렇죠. 이제 move on 해야 되는 거죠.
1: 네, 저희 네. 올스타에서는 지금 right now가 중요하거든요. 네.
0: 네, 그 우리 그 고수님 여기서 이제 탈락하셨습니다. 이번 주는. 네.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신문 구독에 대해서 우리 민수 씨가 요즘도 신문 구독하나요라고 물어보셨는데
1: 네.
0: 우리 진 님께서 신문도 구독 신청하면 배달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 네.
0: 마지막으로 보신 게 언제인가요?
1: 신문요?
0: 네.
1: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전 미국인가?
0: 네, 네.
1: 미국에서 신문을 봤나?
0: 네네네.
1: 네. 와. 미국에 신문 재밌는 거 많거든요.
0: 네네.
1: 크로스워드 퍼즐도 있고,
0: 오, 네네네.
1: 가끔씩 뭐 수도꾸도 있고,
0: 네네네.
1: 네. 만화도 나오고,
0: 네네네.
1: 나는 신문 그런 것만 봤어. 가끔씩 스포츠,
0: 네네.
1: 스포츠 가끔씩 읽고,
0: 네, 거의 뒷부분.
1: 막 정치, 경제 이런 거
0: 앞에 다 넘기고 이제
1: 다 넘기고 뒷부분만 봐요. 네.
0: 수도꾸 어디 갔어?
1: 미국에 쿠폰도 들어있거든요. 신문에 쿠폰도 가끔씩 넣어줘요.
0: 제일 많은 몇 프로인가요?
1: 몇 프로보다 뭐 몇 네. 달러 off, like $5 off, 뭐 이런 쿠폰도 가끔씩 들어가 있거든요.
0: 요즘 그 미국에서도 쿠폰 모으는 게
1: 재미잖아요.
0: 그러니까요.
1: 한국 이제 옛날에도 쿠폰 있긴 있었는데 요즘 네. 아니잖아요.
0: 요즘 없어요.
1: 그냥 다 그냥 그 멤버십 카드 그 번호만 하면 다 자동으로 이렇게
0: 그러니까,
1: 그러니까.
0: 그런 차이가 조금 있네요.
1: 네.
0: And we're talking about the balance quiz, right? 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1: 네.
0: 우리 그 케빈 팡님께서요, 우리 그 이름이 뭐였죠? 에이자.
1: 네.
0: 저도 조금 살짝 좀 감정적이어가지고 에이자가
1: 네.
0: 그 얘기를 했어요. 차에 기스가 나면은
1: 네.
0: 그 네일 그걸로 살짝 칠하면 안 되나요?
1: 오늘
0: 네.
1: 진짜 에이자랑 그냥 대화 안 할 뻔했어요.
0: 네, 오늘 조금 그 마음이 아팠거든요. 우리 케빈 팡님께서 She's funny today. 네, 그 이게 긍정문인지 부정문인지
1: 네, 네. Scratch라고 합니다. 그래도 영어 방송이니까 네.
0: Scratch?
1: 네.
0: Scratch? Scratch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 5001번님께서
1: yes.
0: 그 밸런스 퀴즈 전부 다 마음에 상처네요. 고를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다은님께서요 영어로도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이런 말이 있나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잘못 먹었어?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나네 이런 뉘앙스가 있는데
1: 네.
0: 영어로 찾아보니까 When pigs fly 뭐 이런 느낌으로 조금 쓴다고 하네요.
1: 맞아요.
0: 네.
1: 네.
0: 맞아요?
1: 왜냐면 it's impossible that pigs fly.
0: Yeah.
1: Right? 그래서
0: 그러니까.
1: Oh sure, I'll give you 뭐 1억 줄게.
0: 네.
1: When pigs fly.
0: 그러니까 돼지가 날면
1: 네.
0: 죽겠다. 그러니까
1: 네.
0: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뉘앙스로 조금 쓰이죠.
1: 네.
0: And EPQ quiz. We had a phone call, right? 마지막에 그 참가자분께서 깻잎은 참깨에서 나올까요? 들깨에서 나올까요?
1: 맞아.
0: 네. 뭐라고 생각하세요?
1: 깻잎이 참깨에서 뭐라고?
0: 참깨에서 나올까?
1: 네.
0: 들깨에서 나올까? 그냥
1: 근데,
0: 아무거나 고르시면 돼요.
1: 근데
0: 이거 설명하면 너무 길어요.
1: 깻잎이 네. 아니요. 들깨가 참깨에서 들깨가 나온지.
0: 네. 네?
2: 깻잎, 깻잎, 깻잎.
0: 아, 깻잎. 깻잎은 깻잎은
1: 들깨 아닙니까?
0: 네. 오, 정답이에요.
1: 오, 정답이에요.
0: 네, 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 이분 혹시 뭐 그 기름 만드는 사장님인가?
0: 아니시라고 하더라고요.
1: 네, 네, 그쵸.
0: 그냥 물어보신 네. 걸로.
1: 네, 처음에 OX 퀴즈라고 했어요.
0: 어.
1: 네, OX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네.
0: 아, 네, 맞네요.
1: 근데 제가 일단 문자 요정 역할 딱 한 번만 더 할게요. 문자 하나 들어왔는데 제가 I asked our listeners 여러분의 순위, priority, 올스타 듣는 priority가 뭡니까라고 네. 물어봤거든요. 일단 1위는 당연히 영어 때문에.
0: 어, 오케이.
1: 하고 2위는 당연히 민수 때문에.
0: 아하.
1: 네, 유저님이 도왔습니다. 민수 긁으려고 듣습니다라고 하는데 일단 유저님 그럼 이미 1위가 민수네요.
0: 어, 그렇네요.
1: 어떻게 보면 민수 때문에.
0: 네. 그냥 long story short. 네. 민수 때문에.
1: 맞아요. 일단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유저님.
0: 역시
1: Thank you so much.
0: 부스타 분들이 솔직하지 못하세요.
1: 아, 나 네. 오늘 이런 위로가 필요했다라고 어떻게 아셨어요, 유저님?
0: 역시 다 알고 있습니다.
1: Thank you.
0: 네, 이제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DJ Joe, drop the beat. How dare you? 문자 요정의 네.
1: 네, 유저님이 when 문자 요정 flies라고 하는데 여러분 어떤 날이 먼저 올 것 같아요? 문자 요정이 날아다니다 or 네. 부기가 날아다니다.
0: 그 날아다니는 게요 한 몇 초 동안 날아야 되나요?
1: 그래도 한 3초 동안 날아다니.
0: 3초요?
1: 네.
0: I'll try. 네. 자, 우선은 제가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그 명단을 조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수님 계시고 유선님 계시고 둠피님 계시고 닥터수님 계시고 뭐 오늘 아주 완벽한 주제를 좀 갖고 와봤습니다. 오늘 완벽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1: 네.
0: 오늘의 ZUZO는 뭐냐면 What actually happens if you wipe with the cardboard roll when toilet paper runs out? 입니다. 다들 한 번쯤 이런 What?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어? 아주 쾌변을 하고 나서 이제 따끔되는데 보니까 휴지 10만 남아있는 거야. 한 번쯤은 이거를 찢어가지고 닦으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오늘 있으실 겁니다.
1: I'll be honest.
0: 네.
1: 진짜.
0: 네.
1: I'll be honest. I never once thought that.
0: 아니 그러면
1: 네.
0: 휴지가 떨어졌던 적은 있잖아요.
1: 휴지가 떨어졌던 적은 있죠?
0: 그럼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1: 아, 이건 이거 방송국에 말하면 아, 방송 때는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요.
0: 오케이. 그럼 안 될 것 같아요.
1: 네네네.
0: 네네네. 네, 한 번쯤은 그래도 네.
1: 말하면 되나?
0: 어때요?
1: 네. 아니요. 안 될 것 같아요. Sorry, sorry, sorry.
0: 표정이 너무 안 좋죠?
1: 지금 7시부터 10시까지 네, 지금 가족들 같이 듣는 라디오 방송을 듣는 프라임타임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가족 이 분위기 가족이랑 같이 들 수 있는 분위기를
0: 네네.
1: 이제 방송사로서
0: 네네.
1: 방송인으로서
0: 네네네.
1: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됩니다.
0: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오늘 주제에 굉장히 적합합니다.
1: 밀크 님은 저는 웃겨서 들어요.
0: 네.
1: 일단 밀크 님도 이것도
0: 네.
1: 누구 때문에 웃깁니까? Because of who
0: 네.
1: is this show funny?
0: 네.
1: 우선순위 저라고 생각한다고 알겠습니다. 네.
0: 자 이제 그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많은 분들께서요 써도 될까 싶으시겠지만요 충격적이게도 안 됩니다. 네.
1: Yeah.
0: 쓰면 안 돼요. 이게 왜냐면은
1: I mean, it's hard. 딱딱해요. How is that? How
0: 그쵸.
1: can you use it?
0: 굉장히 좋은 지적이었어요.
1: Yeah. 근데
0: 첫 번째 이유가 있는데
1: 네.
0: 예민한 항문 피부를 찢을 수가 있습니다.
1: 그렇죠.
0: 그 anal이라고 하잖아요.
1: 네네네.
0: 이거 왜냐면 like soft layers of tissue, the inner roll is a rough, stiff piece of compressed industrial cardboard.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자주 쓰면 안 됩니다. 네, 자주 쓰면 안 되고 이게 한 번 쓰더라도요. 찢어지면서 피가 나기 때문에 치열 증상으로 이어집니다.
1: 오케이.
0: 네, 그리고 그렇죠. 굉장히 위험하고요. 두 번째는 세균.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화장실은요 너무 더럽잖아요.
1: 네.
0: 그래가지고 rubbing this cluster of bacteria right into freshly torn skin allows pathogens, 병원균이라고 하거든요, to penetrate your vessels, triggering severe inflammations or high risk infections. Infections. 그래서 그 변기 물을 내리면 사방으로 다 튀어요. 그 박테리아가.
1: 네.
0: 그래서 그 휴지심에다가 묻는 겁니다. 그 마지막으로 이 휴지심은요 공장에서 만들어질 때 toxic industrial glues 가 붙습니다.
1: 오야. Oh, yeah.
0: 네, 그래서 이거를 쓰시게 되면은요.
1: Yes.
0: 그냥 학문에 그냥 어서 오세요 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그래서 쓰시면 안 되고요. 네. 그 제가 우리 그 우리의 동반자 AI에게 물어봤어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느냐?
1: When you run out of toilet paper. 네. 여러분, run out of 뭐가 이제 그 떨어졌을 때.
0: 그렇죠, 그렇죠.
1: 네.
0: 네. 첫 번째 1단계입니다. 스마트폰으로 구원 요청하기.
1: 오.
0: 네. 그 두 번째
1: 저는 하루야.
0: 만약 공중 화장실이면요?
1: If it's a public restroom.
0: 혹시 자신 있으세요?
1: 하루.
0: 옆
1: 분명히 옆, 같이 왔을 거잖아요.
0: 근데 네, 옆 칸도 있을 수 있잖아요.
1: Knock.
0: 그 옆 사람한테 혹시
1: Excuse me, pardon me, but.
0: 저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0: 부끄러워가지고.
1: 맞아요.
0: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비데를 이용하는 건데요. 비데리가 있으면 뭐 하랍니까?
2: 네.
0: 근데 만약에 휴지가 떨어졌어요.
2: 네.
0: 근데 비데는 물로만 세척하잖아요.
2: 네 비데 these bidet?
0: Bidet?
2: 이렇게 비데 그 영어 발음 bidet라고 하잖아요. 네네. Bidet these days. Uh-huh. Wash and dry. 그래서 어떻게 보면
0: 네.
2: You don't need toilet paper. Because it washes for you and 아. then 그 뜨거운 그 따스한 바람이 나오거든요. 네, that 네. warm they blow dry.
0: Uh-huh.
2: Your bottom for you. So 어떻게 보면 in a perfect world uh-huh. but still I still wipe.
0: Oh, okay.
2: But still you could go without wiping.
0: 그러니까 안 써도 된다.
2: 네.
0: 네. 최후의 수단으로는 그 마지막으로는 영수증을 사용해도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2: Receipts.
0: 네, receipts.
2: receipts.
0: 그렇죠. 영수증.
2: 네. 네
0: 우리 부스타님, 자 다음 코너 갑시다. 우리 또 어떤 부스타든요. 죄송하지만 그 일은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고수님이네요. 네. 우리 그리고 닥터수님. Time is running out.
2: 네. 네.
0: 닦지 말라고.
2: 다른 부스타는요?
0: 네. 다른 부스타.
2: 닦지 마.
0: 유저님이네요.
2: 닦지 마. 닦지 마. 닦지 마. 근데 제가 말하고 싶었던 solution
0: 네.
2: was that.
0: Bidet.
2: No. 닦지 마. 네. 네.
0: 네.
2: 그래서 오늘 Did you know 주제
0: 네.
2: 그 확인 받았죠?
0: 모든 거는 다 이분을 거쳐갑니다.
2: 네.
3: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4: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웰던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3: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4: 이 곡이 무슨 곡이죠?
3: 아, 소고기입니다.
5: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Zero Waste Rangers.
6: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five R's.
7: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5: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7: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5: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7: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5: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7: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5: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four,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7: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5: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five,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7: Refuse, reduce.
5: Reuse, recycle.
7: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8: 와나 비 어 프렌드 오브 BFM 부산 영어 방송? You can chat with B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and you can easily become BFM's Kakao friend by searching BFM through the

0: Come share and chat with us at BFM anytime, anywhere for free. Don't forget to add BFM Busan Yeongeun Bangseong to your Kakao friends list. Man, I haven't got a chance.
1: I call him. 지금 방송 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 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2: 7:00

0: to you.
1: 모든 지식을 인공지능이 찾아주는 시대. 하지만 정답을 찾는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입니다. 예술을 경험한다는 것은 익숙한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하고 예술을 교육한다는 것은 인공지능 시대에 맞는 인재를 키우게 합니다. 바다를 품은 자연과 활기찬 도시의 일상이 예술이 되고 영감이 되는 곳.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화지 위에서 창의력이 피어나고 상상력이 자라납니다. 예술로 생각이 자라는 도시, 예술도시 부산. 이 캠페인은 창의적 사고로 예술을 키우는 동서대학교 앵커사업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3: 아직 어렵게 느껴지는 영어. 아이들 영어는 어떻게 챙기시나요? 부산영어방송이 준비한 어린이 영어 콘텐츠 세상 BFM 키즈 영상 채널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샘 해밍턴과 윌 벤저스 그리고 모모랜드 낸시가 함께하는 BFM 키즈에서 영어로 듣는 부산 설화와 전래동화, 재밌는 파닉스 영어, 신나는 K-POP 영어까지 만나보세요. 우리 아이의 영어 실력과 창의력을 쑥쑥 키워줄 특별한 어린이 영어 채널 BFM 키즈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바로 BFM 키즈를 검색하고 구독해주세요.
4: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Busan 영어방송.
1: English with
2: 부산 아지매.
1: 우리 소상공인 사장님들, 매장에 방문한 외국인 손님 때문에 당황한 적 있으시죠?
2: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 됐지에.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어이소 보이소 사이소
3: 영어 하이소.
2: 어이소 보이소 영어 하이. 아 여기 아이고. 하이 하이 달콤하이 과일 가게입니다.
1: Hello there. Wow, these fruits look fresh.
2: Wow, welcome, welcome. 맛있겠지, 예. 과일은 사과가 최고라, 예. 싱싱함이 그냥 눈에서 티 나옵니다. 띠용.
1: Oh, they look amazing. So, how much is it per kilogram?
2: 예? 방금 제 킬로그램 물으신 겁니까?
1: Kilogram, yes.
2: 아, 근데 이거, 아, 이거 말해야 되나? 아, 이거 실은 이 제 몸무게가 좀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1: What? No, no, the fruit.
2: 아, 예전에는요. 제가 사실 78kg이었거든요. 지금은 74kg.
1: Oh, no, no, no, no. I didn't ask about your weight. I just want to know how much these fruits are per kilogram.
2: 사실 그런데 진짜 힘들었어요. Difficult, hard. You know, running. 와, 러닝 시작했을 때요. 500m도 못 뛰겠지만은. 와, you know, running difficult, hard.
1: Yes, I know running is tough, but I just want to know the price of the fruit per kilogram.
2: 아, tough, tough해 보입니까? 아이고. 맞습니다. 그래가 지금은 내가 막 5kg도 막

0: 아닙니까? 이게 다 과일, 과일덕이라 예.
1: Oh, excuse me. Please, I just want to know the price of the fruit per kilogram. The apples.
0: 사과요? 애플? 아이고, 과일 얼마인지 물어보는가 봬.

0: 킬로그램당 얼마인가요? 영어로 뭐라고요?
1: How much is it per kilogram? How much is it per kilogram?
0: How much is it per kilogram?
1: 뭐뭐당 얼마라고 할 때 당은 per이라고 합니다. 킬로그램당 1,000원. It's 1,000 won per kilogram. 시간당 60km. 60 kilometers per hour. 한 사람당 한 개. One per person.
0: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킬로그램당 얼마인가요? How much is it per kilogram?
1: How much is it per kilogram?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1: See you tomorrow.
2: FM, Busan Yongha Bangsang.
3: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6: 우리가 부산입니다.
3: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7: (제3) 벤처붐. 대한민국이 또 한 번 도약합니다. 도전하는 청년, 새로운 길을 여는 스타트업, 더 크게 성장하는 유니콘 기업까지 기술을 믿고 숫자 너머의 가능성을 보고 한 걸음 앞서 미래를 설계합니다. 청년의 열정과 기술의 힘이 모여 내일의 시장을 바꾸고 대한민국은 글로벌 벤처 강국으로 성장합니다. 이 캠페인은 혁신기업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글로벌 기술금융허브, 기술보증기금과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8: 마이 스쿨, 마이 스토리. School reporters are bringing you the latest news from their campus. From April to December, the school reporters will cover all the exciting moments of school life, bringing you student voices, campus news, and special interviews. Catch the broadcast every Sunday from 11 a.m. to 12 p.m. Don't miss the chance to hear our student stories on the school reporters broadcast.
9: Summer is expected to be hotter than in previous years, so please take extra caution when spending time outdoors. To help prevent heat-related illness, check weather updates regularly and avoid outdoor activities during periods of extreme heat. If outdoor work or activities are unavoidable, please wear a hat or use a parasol, take regular breaks in the shade, and drink plenty of water. We also encourage everyone to look out for neighbors and family members who may be living alone. This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10: 지역 경제가 힘차게 출발합니다. 기업들이 고객을 향해 더 빨리 가려면 방송 광고라는 엑셀을 밟으세요. 경제도 기업도 더 힘차게 달려가니까요. 방송 광고의 작은 힘, 경제의 큰 힘입니다. 부산 방송광고발전협의회.
11: 9:00 o'clock.